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왕가리리 대청을 나가자 정불범이 웃으며 말했다. 주가 드립니다. 마침내 귀조를 통일하셨습니다. 장계석도 뿌듯하게 댓글을 했다. 돈 좋아하고 벼슬 자리에 목매는 사람이 있는 한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이번에는 본전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다 합해도 7, 8만 원쯤 썼을까요? 정불범도 만족스레 웃었다. 이 불행한 소식은 금세 만숙분의 귀에 들어갔다. 그네는 가슴이 터지고 우장에 찢기는 것만 같았다. 만숙분은 그동안 갈고 닦은 수완을 모두 발휘하여 순식간에 단장 10여 명에게 연락을 하였다. 장계석이 왕장군을 좀 말려줬으면 하는 편지를 쓰게 한 뒤에 서명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장계석에게 그 편지를 붙일 때쯤 왕가래는 벌써 무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날 경비사령에서 해임된 왕천석이 만숙분을 찾아와 수수께끼를 불어주었다. 정불범이 처음 금서에 왔을 때 진작 백사장과 혁사장을 구워 삶아놓았던 것이다. 백사장은 5만 원에 혁사장은 3만 원에 장계석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군부를 포위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도 다 두 사장의 꿈인 일이었다. 일이 잘 풀리자 장계석은 보답으로 두 사람을 주왕군 102사사와 103사사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만숙부는 내막을 알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았다. 그녀는 한에 사무쳐 소리를 지었다. 너희들이 내 조춧돌을 뽑아버렸으니 나도 너희 조춧돌을 뽑아버릴 것이야. 은혜도 모르는 개같은 놈들 벼슬에 아주 미쳐버렸어. 내가 네 놈들 판장들을 다 빼갈 테니까 그놈의 사장 어디에 잘 해먹나 두고 보자. 에이씨. 만숙부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었다. 이튿날 저녁 그는 신복 턴장 몇 사람을 집으로 불러 연회를 열었다. 어떻게 왔는지 광서 계계 군벌 특사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자 만숙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장계석이 저지른 나쁜 짓을 하나하나 꼽으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왕가렐이 사임한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0: 간사는 눈물까지 쏟았다. 그녀는 하인드로 대접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거기에 술을 골딱 부었다. 그러더니 당모가지를 쳐서 핏방울을 대접에 떨고 왔다.
1: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장계석을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일궈놓은 군대를 장계석이 한입에 삼키려고 하지만은 헛꿈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는데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광수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은 이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십시다.
0: 만숙부는 눈물이 글썽해서 닭피술을 꿀꺽꿀꺽 들이키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술을 받아서 마시야 한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얘기도 나누고 욕도 퍼붓고 울기도 하다가 이튿날 아침에야 돌아간다. 만숙분이 사람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니 신문 배달부가 귀주 일보를 가져왔다. 공산당군 주덕 모태동 부대는 이미 서부로 도망, 귀주에는 이제 전쟁이 사라짐이라는 기사가 전몰에 큼직하게 실려 있었다. 아쉽게도 하자진에게 불행이 잇따른다. 해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중상을 입는다. 그 일은 모태똥의 마음속에 분노의 물결을 일으킨다. 적군이 수십만 명 증가되더라도 홍군의 북진을 막을 수 없다고 공언한다. 홍군 1군단이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장계석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홍군 주력부대와 주왕종대는 서남쪽으로 해수, 광순, 자운을 잇따라 빼앗으며 북반강을 넘어 운남으로 전진했다. 홍군은 귀양을 지원하러 가는 운남 군대와는 서로 등을 지고 나아가고 있었다.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한 목적이 바로 운남 군대를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모태동은 운남 군대를 끌어내기만 하면 승리입니다라고 말했다. 과연 적들은 이 작전에 걸려들고 말았다. 홍군은 장계석의 도벌군 수십만을 멀리 뿌리치는 데 성공을 했다. 부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는지 며칠 전보다 훨씬 사기가 올랐다. 행구라는 대우 사이에서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귀양에서 운남으로 가는 길은 내내 오르막길이었다. 계림 풍격의 작고 낮은 산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산세는 갈수록 높고 가파로웠다. 이날 대구는 반연에 들어섰다. 이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운남성 들머리였다. 동필무가 거느린 간부 휴양연은 어느 한 자그만 산골 마을에 이르렀다. 특별한 거라고는 없지만은 저장이라는 아주 재미나는 이름을 붙인 곳이었다. 아직 저녁해가 산에 걸린 채라 노을이 훤했다. 몇몇은 묵을 곳을 마련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구박 밭물에 앉아 위장을 벗고는 숨을 돌리고 있었다. 홍군은 늘 행군하는 동안 위장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기가 날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통에 아주 위험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풀이나 나무 가지로 모자를 만들어 쓰고 노새와 짐도 적들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꾸민 후 행군을 했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가자 더는 별일이 없겠지 하고 너도나도 마음을 놓았다. 휴양년의 연장 후정과 지도원 리앵도 젊은이 몇이 동필모를 둘러싸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귀주에서 벌써 두 번

0: 소문이나 저장이라는 마을에 들렸지만은 돼지는 한 마리도 못 봤다며 쑥덕거렸다. 양장이나 우장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양이나 소가 얼마쯤 있기는 했다. 하지만 후장에서 원숭이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왜죠? 동어르신, 어르신은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동필무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1: 아는 게 많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조사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해서 그렇지. 그런 거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 저장, 우장, 후장은 모두 장날을 이루는 걸세. 열두 띠로 마을 이름을 단 거라고. 그러니까 후장이라고 해서 원숭이가 많은 건 아니지.
0: 그럼 남판동이라는 곳은요? 우리 부대가 포로를 많이 사로잡아 쏘는데 몇 번 가봤지만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리앵도가 웃으며 또 물었다.
1: 마침 전에 내가 그곳 백성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지. 안 그랬으면 대답도 못할 뻔했군.
0: 동필무가 웃으며 말했다.
1: 라판등이란 길고 널찍한 의자를 말하는데 보음의자라고도 하지. 일단 한 곳에 놓으면 해가 가도록 옮기는 일이 없어. 그러니 귀주 사람들도 게으르다고 하는 거지. 거리에서 여관을 몇 개 보았는데 죄다 그런 의자가 있더라고. 어?
0: 사람들은 재미있어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동필무는 때가 아직 이른 것을 보고 말하였다.
1: 앵도 동지, 동지는 산노래를 잘 부르는데 한 곡 뽑아보지. 어?
0: 강사와 복군에 있을 때 마을 여자 아이들한테서 산노래를 많이 배운 데다가 가사를 재미있게 꾸며 부르는 재주가 남달라서 사람들은 모두 리앵도의 노래를 좋아하였다.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하자 리앵도는 이마에 내려온 머리칼을 훔치고는 일어섰다. 그는 손에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이요, 10월이라 시원한 갈바람 불어오고 주황홍군은 장정이 바쁜데 달밤에 우도하를 건너 고피와 신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소리를 쳤다.
2: 안 돼, 안 돼, 안 돼! 지겹게 들었던 노래야! 안 돼!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 가사를 하나 꾸미면 더 재밌겠는데!
0: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사람들을 휘둘러 보았다. 참, 바라는 것도 많네요. 잠깐 생각하는가 싶더니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이요, 사물이라 귀주성에 쳐들어가 준이성을 두 번 공략하면서 왕가렐에 여덟 개의 탄을 채워부시고 설악과 오기 위해 두 개 살을 무찔렀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뜨겁게 박수를 치었다. 꿈이 먹고 소박한 노래였다. 가사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사람들이 한 곡 더 불러달라고 막 외치려는데 리앵도가 눈을 깜빡이며 선수를 쳤다.
3: 우리 무대에 숨은 재주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2: 그게 누굽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재주꾼도 있나? 어?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서 노래 소문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0: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었다. 이행도가 생긋 웃으며 하자진을 가리켰다.
3: 하자진 동지가 부르는 노래 아직 못 들어보셨죠? 저보다 훨씬 잘해요.
0: 하자진은 작은 산비탈에 높지기 앉아있다가 그만 얼굴이 밝으스름하게 달아올라 얼른 고개를 숙이었다. 모처럼 리앵도의 노래를 들으며 한창 흥이 나는 참인데 뜻밖의 그 몹쓸 계집애가 자기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채 모자를 대충 눌러쓰고 있었다. 낯빛은

0: 흰 모란꽃 꽃잎처럼 발이하였다.
1: 좋습니다. 하태진 동지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네, 좋아요.
0: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자진은 수줍어하며 손을 내저었다. 강서 산노래야 알지만은 남들 앞에서는 말수도 적은 사람이니 역내키질 않아 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일어섰다. 하자진이 막 에헤하고 노래를 시작하려는데 동필무가 소를 들어 막았다. 우르릉거리는 비행기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보니 검고 큰 적기 한 대가 산 뒤쪽에서 낮게 날아왔다. 헌데 사람과 말이 모두 위장을 벗어버리는 바람에 때마침 약상자에 붙은 철판에 햇빛에 반짝거리었다. 동필모와 후정, 니행도가 사람들에게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발이 늦었다. 사람들이 몇 걸음 달리기도 전에 비행기가 넓은 날개를 기우뚱거리면서 아래로 내려와 뚜루루루 뚜루루루 기관총을 쏘아댔다. 그러더니 포탄 몇 개를 던지고는 돌아갔다. 교양연이 쉬던 자리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조연이 사라진 담, 후정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툭툭 털었다. 그런데 동필무가 보이지 않았다. 포탄 하나가 그들이 쉬던 밭두렁 우쪽에 떨어진 것이다. 동필무는 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머리와 가슴만 드러낸 채 모자와 두 어깨까지 모두 흙투성으로 되버리었다. 후정은 사람들과 함께 얼른 달래가 동필무를 꺼냈다. 동필무가 흙을 탈탈 털면서 말했다. 이놈들이 날 산처럼 묻으려고 드네. 그때 리행도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2: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어서요. 하자진 동지가 다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0: 동필무가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자, 어서 어서. 자, 저기 좀 가봐요. 빨리.
0: 사람들이 그 작은 산비탈로 달려갔다. 하자진은 두 눈을 꼭 감은 채 산비탈에 맥없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 감았던 흰 수건은 포탄이 터지면서 일으킨 바람에 날려갔는지 저만치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하자진은 머리, 가슴, 어깨 어디라 할 것 없이 피로 젖어 엉망이었다. 회색 군복은 여기저기 파편에 찢겨나가 너덜너덜해지었다. 모태동이 하자진을 돌보라고 보낸 호위병 오길청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3: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좋지요.
0: 후정과 리행도가 대충 살펴보니 다리만 멀쩡하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머리와 가슴을 가장 크게 다치었다. 하자진은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몸이었다.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된 터인지라 이런 상처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우선 구급조치를 하여 목숨부터 구해놓고 봐야 한다. 동필무가 사람들을 다그쳤다.
1: 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수술이나 하세요. 어? 날이 어두면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어서.
0: 모두석에게 알려하지 않을까요? 후정이 물었다.
1: 물론 알려야지. 기병통신원을 보내세요.
0: 후정은 기병통신원을 불러 모태동에게 보내고는 들 것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리행도와 오길청은 하자제를 들 것에 태우고 나는 듯이 마을로 들어갔다. 갑작스런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 쉬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조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청심치명 팔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진기 희귀약제 조합으로서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게 되면 중약자 가운데서 확실히 진기 희귀약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저 담양, 차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팔미안이기 때문에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알아주는 진기한 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농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에서는 폐경락은 떨어질 수 없는 심장병 치료의 주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처럼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는 것은 모두 폐경락과 결합되는 이런 그 주요한 공농주체에 속하는 그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또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요. 가슴이 침침하고 부짓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 무엇 때문에 심폐를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다 놓게 되어있는가 하면 우리 혈액순환이 된다 할 적에 거기에는 단순 혈액만 수통되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만파 상태의 98% 이상이 산소가 혈액과 함께 유통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산소의 파도가 40% 모자라면 혈액 가운데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동주치 가운데서 심폐 그리고 심폐를 심한 증상 이런 걸 개선해 준다고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를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림상표는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인이 혹시 심장병이거나 혹은 가족의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한번 잘 그 심혈을 기울여서 관찰해 보세요. 이래서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서 별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하지만 해도 번지품을 쓰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심폐열이 심해서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증상은 기본으로 개선을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처음 청심하는 수술에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1: 아, 그래요? 원래는 자주 입원했습니까?
2: 예, 이 약수 이전에는 막 그저 심장에 서는 것 같고 예, 그저 숨이 아예 올라오고 막 그저 일어서 계속 자주 입원했었습니다.
1: 아, 예.
2: 예, 긴급증이 한 번도 입원하여야 합니다.
1: 그래요? 순시간 대략 얼마 동안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2: 이거 쓰고 내 저는 예, 선생님 강의에서부터 계속 쓰는
1: 아, 그래서요? 예, 예, 예.
2: 입원 안 한 지 오란다 저는.
1: 그렇죠. 그러면 예. 뭐 예, 꽤나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 그렇죠.
2: 예. 그래, 이거 그저 예, 가슴이나 막 그저 답답하고 예, 막 숨이 아예 올라오고 막 그저 어떤 데 막 수고고 입술도 하려나고 예, 막 그랬겠습니다. 그러던 게 근성장이 싹 없어졌습니다 저는.
1: 그렇죠.
2: 예. 그리고 심혈도 뛴 다음에 그저 일단 소름끼쳐 뛰는 게 팔에서도 예, 막 쿵딱쿵딱쿵딱 뛰는 게 막 알리는 것 좀 이 와기람 이거 막 들쑥들쑥 하니 그렇게 심장
1: 너무 위험한 심혈입니다. 어느 순간에 예. 쓰러지면 이러면 납니다. 예.
2: 그런 게 사실 심장 뛰는 거는 예 무슨 약도 다 아이디입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예 약간 자체부터 심장 더 쓰이긴다. 지지럽다 저거서.
1: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그 증상도 싹 없어졌고 예 그러면 또 이 숨이 차서 그래서 집안에서 볼 때도 숨이 차서 예, 발자국 뛰기도 바빴습니다.
1: 예. 전형적인 예, 심장병 증상이죠. 예.
2: 이게 1년 전부터 한 번도 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낳은 것도 예, 이 약이 좋았거나 또 잠을 잘 자고 혈압도 좋게 한단 말입니다.
1: 예.
2: 예. 그 이빨도 아예 아프게 하지 않거나 예, 심장 안 되고 이런 것도 지금 약 계속 씁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오늘까지는 나섰지만 오늘부터 내 심장이 계속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지 오늘까지 좋았대서 내일까지 완전히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견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2: 예, 처음에는 아침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만 먹습니다.
1: 그래도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또 다시 두 번 돌아와도 됩니다. 예.
2: 예, 약은 선생님 심장약 지금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1: 알았습니다, 모두. 예.
2: 예, 예. 그 다음은 그저 며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잠 잘 자야 됩니다. 그래야 예. 모든 공동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죠. 예, 예.
2: 잠은 못 잠도 사람 안다.
1: 예, 예.
2: 예.
1: 만병을 예. 불러옵니다. 자지 못하면.
2: 예. 예. 예. 그러니까 저가 우리 없이 할머니, 내 심장도 아진 거 먹고 할머니, 자기 담당으로 아홉 가도.
1: 그래라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33-95번 연락하시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처음 정심하는 저희 어머니가 보용했습니다.
1: 예.
3: 이전에 한 2월 달인가, 폐염이 왔다 말입니다.
1: 예, 예.
3: 그래서 한 일주일을 치료하고, 그리고, 일 없은 다음에 좀 계속 기실에 숨이 차하고, 예, 기침 좀 하고 그랬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약을 계속 보용했습니다. 예, 한 아홉 가구 계속 잡쌌다 말한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감기 딸 걸리고 면역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예 좀 이렇게 보완하는 사람도 구매하려고 한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예.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가 심장이란데 심장의 몸에 생기기는 기본 뭐 제일 먼저 몸에 생기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견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3: 예.
1: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저는 처음 정신을 못 넣는 환자입니다.
1: 그래요? 예. 예.
4: 예.
1: 어떠세요?
4: 누가 뭐 올 숨이 이래 잘 올라요. 그게.
1: 예.
4: 심장이 저 심혈이 빨아지긴 거든 막 가슴이 저 황황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깊었습니다.
1: 예, 심폐열이 심해서 그런 겁니다. 예,
4: 예 그래. 그저 뭔가 뭐 목에 가래가 붙어서 계속 기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승계 선생님 관계도 무척이 통하지만 한동안 승계 증명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아주 저 중약인데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예.
4: 한 달도 되기 전부터.
1: 아, 그렇죠. 효과가 빠릅니다.
4: 가슴이 예. 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 증명이가 뭐 요즘은 이 여러 가지 증상이 다 그저 완전히 그 나선 알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계속 이제 완전히 나올 때까지 그 쓰겠습니다. 아, 좋은 약입니다.
1: 예.
4: 예. 예. 그 오늘도 9각 주문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335번입니다.
4: 예, 수고하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랭드랍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저원 조심하셨으면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5: 병원에 쪘습니다. 예.
1: 예.
5: 감기 온 거가 돌아서 그래 병원에 입원했는데 분리와서 열링에 분리와서 그래 일주일 입원하고 또 나왔는데 또 그대로 또 그래가 한 번 더 갔댔습니다. 그런 게 지내 가슴이 침침하고 헐떡거리고 그래서 앞도 가슴 그저 쩍쩍 찌르는 것 같아요. 그저 예, 숨을 쉬기도 바쁘고 이랬는데 그게 중간이 아니란다. 심장 깨리 그런 거 모르고서 계속 누워 있으니까 침만 버리고서 그랬던 차에 선생님 감이 듣고 그리고 이 정신만 생각에 한각돼줍니다.
1: 예, 그렇죠.
5: 그런데
1: 예.
5: 이발 웃으면서 이발 냄새 그렇게 나던 게 그게 이렇고 잇몸이 아파서 그저 예, 막 그저 몸소리 나서 그저 꼼짝 못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앞뒤 가슴이 쏙쏙 찌른 것도 이렇고 예, 그 헐감기 와서 헐떡거리고 콧물이 이발 그저 입고 채나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게 싹 가세지지 않을까 그리고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이 들어라 합니다. 그래놓고 몸이 부들지 진해 약하던 경우는 어제 많이 부들었습니다.
1: 그렇죠.
5: 그래 이 정기는 9각 배달 받아서 또 계속 장기적으로 쓰다 그래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머리끝부터 발끝 대리까지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돼야 모든 영양과 노폐물 그 교환이 제대로 잘 되게 돼 있는데 그 교환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머리가 흐릿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고 불편한 점을 다각도로 느끼게 되어있죠. 이 제품 자체 선택이 잘 어울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좋은 이야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도 이 저원청심만 쓰는 환

0: 감사합니다.
1: 예.
0: 나는 심장을 내서 고산 많이 했습니다.
1: 예.
0: 참약도 많이 먹고 광고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이 이야기 내게 맞겠다 하고 그래 쓰기 시작했는데 어전 다섯 달 남았었습니다.
1: 예.
0: 예. 저녁이기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올라오져서 몇 번씩 깨어났대.
1: 예.
0: 근데 그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1: 예.
0: 심률이 빠르던 것도 심률도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0: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내 또 저기 순결이 오르내릴적이니 숨이 차서 몇 번씩 쉬었다 오르내렸는데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져. 라고 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1: 심장병으로 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입니다. 예, 예.
0: 예,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홉과로 살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시오. 배달 전화번호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또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거기에 가셔도 똑같은 가격과 우대정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말이 잘 듣지 않는 분들 특히 저작거지 했는데 저희 신변에 잘 아는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저작한 지 그 어서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침을 달고 있습니다. 제일 작아도 하루에 몇 번은 하지 않는 날이 없고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저희들 방송을 듣고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얼마나 입에 냄새가 나서 사회활동도 꽤나 빈번한 이런 그 처지였는데 입에서 냄새가 나서 항상 입에 뭐 구강을 청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 별난 방법 다 써도 한참 얼마 되지 않으면 몇 분 지나가면 또 냄새가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침을 대고 하고 가래가 너무 성하고 그랬는데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입의 냄새가 깜짝 없어졌습니다. 기침을 그렇게 대고 하던 게 옛날에 기침 기쳤는가 싶게 기본상 기침 기지 않고 가래가 성하지 않습니다. 모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하며 심혈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은 정말 피파출이고 같은 이런 것도 뭐 매일 한 다섯 병 사리는 쉽게 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 났습니다. 나설가트를 하다도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을 견제하고 나서 입에 냄새, 기침, 기본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쉽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 청심환은 주약의 종합적으로 심장은 바로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이러면 내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겠지만 해도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몇 가지 보조 제품은 제가 늘 심장병이 아니라도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은 항상 그 평생 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초음 청심환을 견제하시면 그떡 심장 이상으로서 큰 이상이 그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거의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주자를 했으니까 시름 넣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주자가 끝이 아닙니다. 좋기는 주자보다도 보수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주자하는 경우는 막 부득이한 경우에 주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미 관상동맥이 70% 이상 90% 막힌 경우에 주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70% 그 이하로 막혔다 할 적에는 보수적인 요법 가운데서는 아주 우수한 여기에 좋은 제품이 초음 청심환이니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주자를 하신 분들은 종생 5가지 내지 7가지 약을 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바에는 저리 그렇게 많은 약을 들지 않아도 되니까 몇 가지 3가지 보조 제품에다가 초음 청심환을 드시면 주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게 가격은 199원입니다. 한각은 12일간 복양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대 정책이 실행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3곽을 싸면 한각을 드립니다. 한 달 반 복양할 수 있고, 그리고 9곽을 싸면 3곽을 무료로 드리는데, 이 정도 계다면 넉 달이란 한계료성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18곽을 싸면 6곽을 무료로 드리는데, 이때 계다면 8달 복양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그 특점으로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본 제품은 왔다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또 붙여보내거나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 기본으로서 이 제품은 다른 뭐 해관에서 공제하는 그런 품종에 절대 속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해관 지나는 데는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본 제품을 제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병은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병이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입술이 새까맣게 질립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심장 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조성됐는데, 적혈구가 산소를 전문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당신의 심장에는 산소 부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방세동이라는 팡찬이라면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심장의 심방과 심실 가운데 심방의 판막이, 그게 찬이란, 팡이란 건 집이란, 심방이란 방자고, 찬이란 건 보도도 떨린단 말입니다. 보도도 떨린다는 것은 열렸다 닫겠다가 유난하게 진행되지, 하루에 심장이 그 수축 이완하는 차수 그때마다 이 판막은 열렸다 닫겠다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었는데, 10만 차자오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었는데, 이걸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이고, 이런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5에서 배 더 높을 수도 있고, 심장 본신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쓰러지면 큰 그 판막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경제적으로 말하면 몇십만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등간이 듣지 마시고, 좋은 청심한 몽약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적고 없거나,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서 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청심환을 지금 내가 쓰고 효과가 좋으니, 우리 저 큰 누이가 지금 제가 떠나 심장이 개변 아파, 저번에 저 말씀하는데 선생님께 좋은 청심환 드려서 그래 썼는데, 확실히 지금 심장이 가슴이 쨍쨍하면서 터진 것 같은 게,
1: 협심증이 생겼는데, 예.
3: 얼리숨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순간이라만 합니다.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또 어떤 때 또 잠들고 또 주먹 치면서 이러면 그냥 이거 썼는데 확실히 지금 많이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숨 가슴이 내세 많을까, 이 심장이 끝이 뛰기는 막 나치고 뒤후에 올라오면서 열을 받아.
1: 예.
3: 그러면서 예, 지금 그 가을도 지금 이 쌍약이 남아 지금 그전처럼 그렇게 지침.
1: 심폐리 심한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지 예.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3: 의심합니다. 그럼 내시에서 나왔거니, 그래서 지금 다른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 못 보고 지금 이 약에서 지금 이제 호전을 온다고 하는데, 약을 예. 오래 했었다면 이제 무슨 한 열흘 분하겠는데.
1: 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두 속에다. 예.
3: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 맞다. 이거는 꾸준히 노년에는 자꾸 피해가 들어온다만, 내밀줄 모르고 들어온다만. 그러니까 약을 막아야 한다만. 예. 그래서 이 약 꾸준히 이 효과 좋으니까 선생님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여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3: 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저것 주어서 뭐 어중간히 대처할 예산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 방송을 많이 청취한다면 여러분들 심장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생명을 완전히 건강하게 이끄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0: 서운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으로 머리까지 아픕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평소에 100분제 92가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 거의 뭐 고혈압 약을 쓰지 않고도 혈압이 어떤 정상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하고 소화제로 대하고 들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하게 되면 때로는 단순 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럴 때게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니가 허월완이라고 있습니다. 간은 중요한 소화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니가 허월완이라는 이 제품이 신약대학방에 가면 비싸지 않은 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함께 견제하는 것이 심의 통제한다 말 있잖아요. 심장과 위는 동치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심장치료하면서 이런 위의 치료를 니가 허공유한 같은 거 이런 게 함께 드시는 게 좋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가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강다짐으로 아프다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요. 모두 심장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초음 청심환을 시도해보는 것이 기본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 환자들이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죄악에 너무 비만한 사람들 특히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깝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이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거기에 나비 모양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에는 제일 극단으로 가는 경우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기필코 심장병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라면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를 놓고 말하게 되는데 맥이 똑 떨어집니다.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럴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심장병하고 또 가깝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심장병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은 다각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단순 어느 방면에 문제 생기면 그것만 치료해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온 제품 초음 청심환을 깊이 잘 알아두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지만 해도 오른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도 뒷잔등이까지 아플 수 있고 협심증이 생기고 그리고 심근경색이 생기고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적으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위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윤활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여러분은 찰떡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설날 아침 정성스럽게 빚은 떡국 속에 동동 떠있는 동그란 흰떡 혹은 돌잔치나 결혼식상에 올라온 화려한 색깔의 떡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면 시골 할머니 댁 마당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메로 찰떡을 치던 그 청년 풍경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조선족은 예로부터 쌀을 주식으로 삼아온 농경민족입니다. 논에서 자란 벼가 추수를 거쳐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에는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쌀로 만든 떡은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을 넘어서 제사와 의례, 명절과 잔치를 관통하는 신성한 음식이었습니다. 네, 찰떡은 그 중에서도 특히 찰진 식감과 오래도록 씹히는 맛으로 우리 조상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찰떡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우리 삶의 철학과 공동체의식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문화유산입니다. 떡을 만드는 과정에는 하나하나의 정성과 나눔이 있었고 떡을 나누는 행위에는 이웃사랑과 공동체 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찰떡을 직접 만드는 과정은 점점 줄어들고요. 또 마트에서 사온 떡으로 명절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찰떡의 의미와 가치가 점점 퇴색돼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우리 조선족 찰떡의 전통적인 만드는 방법, 영양학적 가치와 우리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솔직히 저도 찰떡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네, 찰떡은요, 찹쌀을 주재료로 하여서 만든 떡의 한 종류입니다. 찹쌀은 일반 맵쌀에 비해서 점성이 강하고 찰기가 있어서 이를 이용한 떡은 독특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네, 이러한 찰기의 기원은 특히 시점을 짚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이 찹쌀을 재배하고 이를 가공해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찰떡은요, 다양한 세지 풍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7월 칠석은 수단과 함께 개찰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8월 추석에는 오료송패를 만들어서 조상께 감사 제사를 드렸고 10월 상달에는 붉은 팥 시루떡을 만들어서 집안에 애기 없기를 바랐습니다. 11월 동지에는 새알심을 넣은 팥죽을 그리고 섣달 금매는 시루떡과 흰떡으로 만든 색색의 골무떡을 만들어 새해를 맞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찰떡은 1년 12달 내내 우리 조상들의 삶과 함께 왔습니다. 계절마다 명절마다 다른 종류의 떡이 있었고 각각의 떡에는 그에 맞는 의미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직접 떡을 만들기보다는 식품회사나 떡집에서 떡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통적인 양반과 떡매를 사용한 제조 방법은 이제 박물관의 전시품이나 민속촌의 체험 행사에서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찰떡은 여전히 우리 명절과 잔치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의미와 가치는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찰떡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찹쌀 불리기입니다. 네, 좋은 찹쌀을 골라서 깨끗하게 씻은 후 찬물에서 6시간에서 하룻밤 정도 충분히 불립니다. 이 과정은 찹쌀이 골고루 익고 찰기가 살아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린 쌀은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네, 둘째는 시루에 찍입니다. 물기 뺀 찹쌀을 시루에 넣고 수증기로 찝니다. 전통적으로는 나무로 만든 시루를 사용했으며 밑부분에 면 보자기를 깔고 쌀을 고르게 펼친 후 뚜껑을 덮어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찝니다. 이때 불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떡의 질감을 결정합니다.

정지는 핵심입니다. 셋째는 똥매로 치기입니다. 네, 가장 상징적이고 독특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찐 삽살을 안반에 옮겨 담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번갈아가며 떡을 칩니다.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은 안반 옆에서 잡살이 잘 으스러지도록 잡살을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 쉬지 않고 치면 쌀날갱이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쫀득쫀득한 찰떡이 탄생합니다. 네, 떡미는 주로 대초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 무겁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안반과 떡매는 찰떡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전통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모양 내기와 고물 만들기입니다. 다친 떡은 따뜻할 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모양을 만듭니다. 여기에 밭고물, 콩고물, 깨소금, 설탕 등을 묻혀서 먹습니다. 네, 고물의 종류에 따라서 찰떡의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붉은 팥고물은 애구를 막아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명절이나 의례에 자주 사용됐습니다.

네, 찰떡은 또 만드는 방법과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절미는 가장 대표적인 찰떡으로 찹쌀을 시루에 진 후 떡밀어 쳐서 만든 뒤 밭고물을 묻혀 먹습니다. 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그 일품인데요. 그리고 경단입니다. 경단은 찰떡 반죽을 둥글게 빚어서 속에 팥소나 게소를 넣고 겉에 고물을 묻힌 떡입니다. 주로 잔치나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송편은요,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속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은 후 솔잎을 깔고 찐 떡이 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의 대표 음식으로 반달 모양은 앞으로 더 발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편입니다. 네, 찹쌀가루를 발효시켜 만든 떡으로 술이나 막걸리를 넣어 부풀린 것이 그 특징입니다. 폭신폭신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찹쌀가루 반죽에 진달래꽃이나 국화꽃 등을 얹어서 지져낸 떡으로 봄과 가을을 대표하는 계절 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더 간편한 방법으로도 찰떡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찹쌀가루를 이용하면 쌀을 불리고 찌는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어서 훨씬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찹쌀가루에 소금을 약간 넣고 뜨거운 물로 반죽해 익 반죽한 후에 시루에 넣어 찌거나 찜기에 쪄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떡은 전통적인 떡밀을 친 떡에 비해서 식감이 다소 더 쫄깃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맛과 정성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을 고려해서 현미찰떡, 흑미찰떡, 녹차찰떡 등 다양한 변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단 호박, 고구마, 당근 등 채소를 넣은 찰떡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떡을 만드는 과정은요, 단순한 조리 이상의 철학을 담고 있죠. 첫째는 인내와 정성입니다. 쌀을 불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떡밀을 지는 과정까지 찰떡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 종일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정성을 쏟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협동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특히 떡밀을 치는 과정은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작업은 가족과 요시 함께 모여 서로 도우며 떡을 만드는 공동체 문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눔의 미덕입니다. 만든 찰떡은 혼자 먹지 않고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네, 백일 때는 백집에 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었을 정도로 떡은 나눔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를 강화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네, 찰떡의 주재료가 바로 찹쌀이잖아요. 네, 찹쌀은 일반 맵쌀에 비해서 전분의 구성이 다릅니다. 찹쌀의 전분은 거의 100%에 가까운 반면 맵쌀은 전분 함량이 아주 낮습니다. 이 때문에 찹쌀은 물에 잘 퍼지지 않고 점성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찹쌀로 만든 찰떡은 쫀득함을 유지합니다. 네, 찰떡 100g 기준의 대략적인 영양성분표를 살펴보면 열량은 약 230에서 240kcal, 탄수화물은 약 45에서 50g이고요. 단백질은 약 4에서 5g, 지방은 약 0.5에서 1g, 수분은 약 40에서 50%입니다. 네, 찰떡은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에너지 공급원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찰떡의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져서 활동 전에 섭취하면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산일을 하는 사람들이 찰떡을 즐겨 먹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네, 사실 예전에 찰떡은 그냥 맛으로만 또 전통 음식이라 쭉 먹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찰떡에 여러 가지 효능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철분이 들어있어요. 적혈구 생성이 필요한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또 칼슘, 린, 칼륨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찰떡에 묻히는 밭고물이나 곰고물에는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찰떡의 영양학적 가치를 한층 높여줍니다. 네, 찰떡은요, 적절히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리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찰떡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나 성장기 어린이 운동 전후에 에너지 보충에 좋습니다. 둘째는 소화를 촉진합니다. 찰떡에 들어있는 잡살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환자나 노약자에게 죽과 함께 떡을 권해 넣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통떡에 다양한 기능성 재료를 첨가할 경우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는 밭이나 콩과 같은 고물 재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찰떡은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할 음식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열량이 상당합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떡볶이의 경우 1인분 600g 기준에 열량이 약 1220칼로리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찰떡은 찰진 식감 때문에 일반 밥보다 소화가 오래 걸립니다. 특히 노약자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요. 적당량을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찰떡의 탄수화물은 비교적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반드시 식사량을 고려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건강 기능성을 강화한 다양한 찰떡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저지방, 저열량 찰떡인데요. 전통적인 찰떡에 비해서 지방과 열량을 낮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기능성 재료도

첨가합니다. 도토리 가루, 모과 분말, 돌나무 분말 등 건강기능성 재료를 첨가한 찰떡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철분, 칼슘 등의 영양 섭취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콩곡물 찰떡입니다. 현미, 흑미, 보리 등 동곡물을 활용한 찰떡은 식이섬유와 미네랄 함량이 더 풍부합니다. 그리고 찰떡은 우리 조상들의 의례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떡은 오래전부터 각종 행사를 위한 음식으로 사용되어 왔고요. 그 자체가 신성한 상징적 재물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네, 출생 21일 째인 삼칠일에는 흰무리 즉 백설기를 하는데 이때는 음식을 집 밖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백일이나 돌 때는 흰무리 붉은 팥고물 소소경단 오색 송편 등을 만들어 먹습니다. 백설기는 순진무구함을 나타내는 흰색의 떡으로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이라는 뜻에서 백일 첫돌에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백일 때는 백집의 떡을 나눠 먹어야 수명이 길어진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례에서도 찰떡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부집에서 함을 받는 날 떡인 봉치떡은요 붉은 팥 시리떡 위에 대추를 박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도 떡은 빠질 수가 없었죠. 조상께 올리는 제사상에는 반드시 떡이 올라갔고요. 그 종류와 모양까지도 정해진 격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찰떡은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함께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찰떡은 우리 조상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네, 찰떡은 의료와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엔 조건이 좋지 않아서 쉽사리 찰떡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명절 큰 행사,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만 찰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떡은 또 특별하고 귀한 음식이었고 찰떡 만드는 날은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서 잔치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떡미를 안반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쩡쩡 온 마을에 울려퍼졌고요. 그 소리는 오늘도 특별한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찰떡은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매개체였습니다. 또한 찰떡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떡 만드는 노하우는 손녀에게, 어머니의 정성은 딸에게 전해지면서 찰떡은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전승하는 고심점이었습니다. 네, 찰떡엔 또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흰색의 찰떡은 순결과 신성함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백일과 돌상에 흰떡을 사용했습니다.

둥근 모양의 떡은 완전함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동그란 가래떡은요, 해와 같은 모양으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축복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붉은 팥고물은 앙령을 쫓고 애구를 맞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나 의례에 붉은 밭을 사용한 떡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오색 송편은 오행, 오덕, 오미와 같은 관념으로 만물의 조화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찰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의식이었고요. 그 속엔 조상에 대한 공경과 또 자연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가 녹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찰떡을 만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전통이 퇴색되고 있는데 또 대부분의 과정에서 직접 찰떡을 만들지 않고 방앗간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반과 떡매가 우리가 좀 멀리 사라져 있고요. 네, 박물관에 가서야만 요즘 애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통의 재발견과 재창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떡의 조리법을 문헌을 통해서 복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를 현대인의 기호와 식생활에 맞게 재창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찰떡 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서의 찰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또 저열량 기능성 재료를 첨가한 새로운 찰떡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는 전통 음식의 현대적 계승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찰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조상들의 지혜이고 정성이었으며 삶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쌀 한 톨 한 톨을 정성스럽게 불리고 시로에 찌고 떡매로 수없이 치는 그 과정에는 인내와 협동 그리고 나눔의 미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시간 된다면 찰떡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꼭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찹쌀가루로 간편하게 만들어도 되고 아이들과 함께 떡을 빚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정성과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새로 단장한 연일 수상시장에 들려서 막 안반에서 떼어낸 찰떡을 사다 드셔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찰떡에 관한 모든 것들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찰떡으로 더 찰진 우리의 인생도 기대해 볼게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산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남섬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멍에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이란 성자입니다. 참남성 구멍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참남성 구멍액 이제 우대정책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아주 우수한 우대정책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서 우수한 효과를 거두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5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아주 포장 보셔도 여러분들이 벌써 이 공장의 정밀한 이런 공장에 속하는가 하는가를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1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은 그런데 10곽에 8곽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곽을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곽의 가격은 3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참남성 구복액을 일단 선택해서 복행하시게 되면 너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 쉽게 말하자면 러후 태인이 했다지 않습니까? 범한테 날개를 달아준 그 격으로서 아주 맥이 나고 뭐

0: 어떤 공능이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거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서 눈병은 누구든지 범하지 않는 분들이 40대 중후반부터는 거의 적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 가게는 30일 복용하시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12가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 우대 가격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9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를 잘 파악하시겠다면 여러분들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은 명은 하늘에 달렸다 하면서 그럭저럭 내 명이 닿는데 그지 살지 그렇지만 해도 지금은 내 명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해방 초기 평균 수명은 39세였지만 해도 지금은 기본으로서 78, 9세, 여성들은 82세, 남성들은 78세 이까지 평균 수명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것은 물론 우리 환경적으로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식사 옛날에 못 먹고 못 입고 할 때지만 해도 이런 조건은 우수한데 내가 어떻게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가운데서 어떤 약물요법을 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 제일 작아도 3, 40%는 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삼랑성 고비약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난 이제 한 열흘 정도 먹었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영 효과 영 빠릅니다.
0: 빠릅니다.
2: 예,
0: 예. 아주 편합니다. 예.
2: 예. 저는 좀 혈압이 좀 낮은 편이어서, 예,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식은 땀이 나고, 늘 기운이 없고, 영 피로하고, 영 맥이 없을 때였습니다.
0: 예.
2: 예, 그래,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 먹었는데, 이 약 먹으니까, 벌써, 예,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식은 땀이 난 게 식은 땀이 나지 않고, 영 소화가 또 잘 됐대다.
0: 모두 콤파치 원기 부속입니다. 예, 예. 이 제품 자체가, 예, 종합으로 좋아지죠. 예.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밥이 맛있고 또 잠을 그냥 못 자서 많이 고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 잠을 용, 이 약 먹고 잠을 용 잘 잡니다 지금.
0: 여기 그래. 기본입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질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처방기하고 기억이 잘 되고 부중이 빠지고 소변이 잘 통하고 이런 역할하는 원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2: 예, 그래 놓으니까, 예, 정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하니까, 맥이 나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나니야, 기분이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지.
0: 예, 그렇죠.
2: 예, 내가 이 약 먹고, 예, 효과 좋으니, 우리 언니도, 예, 어제 자꾸 이렇게 여름이 돼, 이런지, 현우수이 자꾸 나지, 소화도 안 되고, 전화기면 잠을 못 자서 많이 고생한답니다.
0: 아, 예, 예.
2: 그래 놓으니까, 맥이 똑 떨어지지, 그래서 예, 움직이기 딱 싫답니다. 그래서 딱 예. 누워, 자꾸만 있기 쉽고, 그래서 지금 이 약을 지금 오늘 배달받아, 열광 배달받아 자기도 쓰겠다는 거래요.
0: 이제 언니분이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우리 중약은 올리 쳐주는 약과 내리 누르는 그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리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에는 모든 공동이 바닥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자기 절로도 어쩔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겠다면 원기를 도와주고 기혈 보충을 해주고 순환장애가 풀리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을 잘 자고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박약입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지금 참남성 구복액을 쓰는데 이 약이 효과 영 좋습니다. 아니 나는 오리 어째 그러는지 어서 땀이 실시없이 난다 말입니다.
0: 예.
3: 움직이면 땀이 납니다. 그리고 밤에 잘
0: 예.
3: 때도 이 머리가 폭 적게 땀이 납니다.
0: 예.
3: 그래서 그리고 예 영맥이 없고 오고 가는 감기도 또 아이 빼놓고 하고 그래서 이 참남성 구복액을 썼는데 아 그렇게 세게 땀이 나던 게 땀이 요새는 아이 나서 살 것 같습니다.
0: 원기부족입니다.
3: 아, 그리고 또, 예, 이거, 위로 좋아지게 합니다. 예. 밥이 맛있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래 놓거나 맥이 나고 좋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콩팥도 잘 도와준다.
0: 그렇습니다.
3: 이게 예, 예. 소변이 잡던 게 우선은 한날 밤에 한 어떤 때는 세 번 봤는데 지금 한 번만 딱 보니까 밤에 잠을 푹 자니까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나는 밤에 2시만 하면 예, 깨나무 잠 잘 못 잤습니다. 아마 예. 한 2시간 시달리다 잤는데 이 참낭 손구벅이 하고 쓴 다음에 아 잠이 푹 자고 예, 꿈도 없어지고 할까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 나 70 넘은 다음에는 이야기 우리 런인이 최고입니다. 원기를 도와주고 일체를 다 고루고루 치료해 주는데 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제 동생 여자 동생 한국 가서 18년이 됐습니다.
0: 어, 그러니까 몸이 많이 지쳤을 겁니다.
3: 애기 예. 없고 어디나 다 하고서 예, 누구 뭐 이름 못 나겠답니다.
0: 그렇죠. 땅에 막 찾아드는 같은
3: 예,
0: 감 느낄겁니다.
3: 예, 예. 식은 땀이 나고 그러네 이 먹은 게 진해 좋다 하니까 아 그러면 어디가 중약 쓰기만 이게 정말 좋겠다며 그래서 내 동시에 오늘 이거에 열가구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기회가 좋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잘 어울릴 겁니다. 이제 복용해 보시게 되면 아 선생님 말씀에 아주 적중했구나 그런 감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게 기본으로서 원기를 돋아주면서 후마이 꾸터 해주는 너무 맥이 딱 바닥까지 간 거 그거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대서 혈압이 오르거나 막 뭐 열이 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상 더 한다고 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시면 됩니다. 예예
3: 예. 예,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0: 예, 501-7766번 이용하세요.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창남수 구복액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기억력이 없지. 지금까 밤에 그저 꿈만 많으면 잠을 못 잤습니다.
0: 예.
4: 예, 잠을 못 자고 그랬던데 이 장남성 고백할 수가 이 기억력도 그리 없어서 그래서 물건 오다 들고는 찾지 못해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예, 예 밤에 예, 꿈도 없고 잠을 잘 자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맥이 없고 예, 그다음 무식이니까 밥맛이 위가 나쁘면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을 맥이 없어서 그래요. 예, 무식이니까 그 혈압이 더 높아가고 그래 항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자꾸 머리 소리 나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 쓴다면 이런 증상 다 사라졌대니까 지금.
0: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4: 그리고 얘 콩밭이도 좋아졌는지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가고 그렇게 소변 여러 번 보던 게 그것도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어떤 날들은 안 보고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 나니 정말 좋은 효과를 이 약으로 많이 봤습니다.
0: 콩밭의 원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제품 자체는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는 게 우리가 일단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효과가 오늘 복용하게 되면 금방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어 있는 제품이 이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언제 뭐 몇 년 후에 좋아지고 이거 기다릴 것 없지 않습니까? 효과가 빠른 것이 좋으니까 이 제품 선택이 잘 됐습니다.
4: 예, 그러네. 오늘 좀 시험을 단기적으로 써보려고, 저 열가부터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리고.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정책이 너무 우수합니다. 이 제품이 예.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인기 제품으로 되는데, 열가게, 야득가게 눈에 붙이는 고약 열가구 쪽에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가게 가게 한각 10월 동안 보게 하는데, 이 제약회사가 또 특수한 회사입니다. 그 흑룡강사 하얼빈 제삭 중약창에 속하게 되었는데 명문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제조 과정도 특수한 그 제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보온 참남성 구복액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쌍후싱하고 전장내 가운데서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 자체가 바로 참남성 구복액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와 이걸 드시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여기 무엇 때문에 편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울금이라는 성분이 위진이라는 울금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경락이 잘 소통, 호시에 지통해줍니다. 혈액이 잘 소통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칭신량시에 하는 이제처럼 너무 부분적으로 뜨거워나거나 쌀러샤한 이런 문제가 있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 손바닥 발바닥 그 중앙이 뜨거워나서 그럴 때에 대한 병을 부르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여기 울금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특히 여기 담남성이라고 우리 참남성이 되기 남성이란 여기에서 남성이라는 게 왔는데 담남성이 담낭이란 담자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적하면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잘 짓고 이거 그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성분이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라고 그리고 중풍 위험에 초래한 분들 가운데서도 시펑띵징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삼남성 고백에서 자문하다가 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0: 빨리 효과를 보는 제품입니다.
5: 예, 효과를 대단히 빨리 봅니다.
0: 빨리 봅니다. 확실합니다. 예.
5: 요즘 어지럼증이 나가지고 예, 다리가 내렸고 허덜허덜 뚫면서 걸기 영어 힘들었댔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거 일주일 동안 먹은 게 그게 그 마연 해결됐습니다. 이거는 예.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예, 시장에도 조금씩 나갈 수 있습니다.
0: 예.
5: 예, 다리 맥이 오고서리 원기를 덮는 데는 대단히
0: 빠릅니다.
5: 그리고 뒤에서 너무 소리 났어요.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또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기억이 잘 되고 잠 잘 자고. 그렇죠.
5: 예, 맥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았었는데 항상 답답하고 침침하고 숨이 차던 게 많이 나가지고 예, 요즘 일주일로 못 먹은 게 오줌에 갔던 그런 데 없어졌는가 싶어서 이렇게
0: 그렇죠.
5: 예, 그 효과 좋습니다.
0: 예.
5: 내가 이렇게 더우니까 예, 우리 언니도 예, 너무 맥이 없어서 예, 일어나기 힘들고 다리 맥이 없어서 예, 걷기도 바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예, 이렇게 예, 저기 내 먹고 효과 있다니까 드나요? 우리 둘이 각각 10가지 사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예. 501-7765번에 전화하세요.
5: 예, 알겠습니다. 용약이 효과도
0: 그렇죠. 구복약이지 예, 효과 빠른.
5: 먹던 중에서 제일 효과 빠른 것 같습니다.
0: 그래, 이건 식전에 복용해야 됩니다. 하루 3시 식전에 복용하셔. 식전에 예, 복용한다는 예, 것은 예, 보약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약 자체는 부상 더 한다는 걸 말합니다. 머리 올라가서 예. 혈압이 어떨까 봐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아주 예. 온화한 보약입니다. 시름 넣으세요.
5: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확실히 효과도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5: 예, 수고하세요.
0: 예. 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치자란 성분이 들어가서 담낭에 좋고 관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 하는 새로운 세포는 단순 우리 눈으로 보는 세포만 세포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혈액 가운데 적혈구 백혈구 혈세포 자기 생명주기를 완성하고 새로운 혈액이 생성되는 것도 아주 도화전의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귀해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일상에 반복된 피로가 쌓일 때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갔다 보면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설렘을 느낍니다. 바람의 느낌, 낯선 풍경, 음식과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새롭게 다가옵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는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행은 나에게 작은 행복을 알려주고 다시 일상에 열심히 임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여행을 기다리는 거겠죠?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강소성 남부의 자리 잡은 상주입니다. 상주는 25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현대 도시로 강남 문화 명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장강과 태호 사이에 자리 잡아서 물길이 교차하는 도시로 삼항의 거룩한 고을로 불리며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오랫동안 번영해 왔습니다. 지금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이 연결돼서 어느 지역에서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현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상주가 진정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고풍스러운 옛 모습과 활기찬 현대 문화가 한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점입니다. 웅장한 천룡선사의 고목탑이 서 있는 한편 첨단 시설을 갖춘 공룡 테마파크가 자리 잡고 춘추 전국시대 고성 유적이 보존된 엄성고진에서는 이 천년 전의 역사를 만나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홍매공원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00년 역사를 지닌 엄성고지는 중국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춘추시대 성곽유적이라 불리며 사례는 고대 건축박물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주 관광명소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단연 중화공룡원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규모가 가장 큰 공룡 전용 테마파크로 동양의 공룡 수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강소성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0년 개원 이후 상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고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 과학교육, 오락체험, 문화활동이 모두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화 공룡원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상주 지역 자체가 중국에서 공룡 화석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백악기 시대에 공룡 화석이 수많이 발견되었고 이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가치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이 테마파크가 조성됐습니다. 공원 전체의 핵심 주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공룡의 세계로 고생물학의 신비를 배우면서 짜릿한 모험 체험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공원 내부는 총 5개의 독특한 테마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중화 공룡관입니다. 공원의 심장과 같은 이곳에는 60여 종에 달하는 공룡 화석과 복원된 골격 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인 루브라 구역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쿠크수크 구역 매직존입니다. 신비로운 고대 공룡왕국을 배경으로 한 체험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익룡기사 4D 체험관에서는 마치 공룡 등에 올라탄 듯 생생한 모션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고 지하탐험 지심력험은 실내 트램을 타고 고대 유적지를 달리며 화산 폭발과 공룡 서식 환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몽한 장원 구역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규모가 작은 미니 롤러코스터부터 유아용 안전 놀이기구까지 갖춰져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모형 화석을 발굴해 보는 공동 유적 발굴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마지막 모험 항구 구역에서는 대해쇼라고 불리는 금류 래프팅과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 계절 한정으로 워터파크가 개장해 무더위를 식히기 좋습니다. 낮에 놀이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은 중화공룡원의 특별한 야간 공연이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겨울 야경, 빛축제 등 테마별 행사가 열려 언제 찾아가도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룡 테마파크로서 중화공룡원은 남녀노소 모두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릴있는 어트랙션부터 유익한 과학체험까지 하루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상주를 여행한다면 필수로 들러야 하는 곳이며 특히 잔액에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명소입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상주 서쪽에 위치한 엄성고진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춘추 전국시대의 유적지이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테마파크로 천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세 겹의 성벽과 두 줄의 해자가 교차하는 독특한 도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 고대 성곽 건축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1988년에는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엄성고지는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엄성유적역, 춘추 테마파크, 상읍문화거리입니다. 춘추 테마파크는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길이 72m에 달하는 거대한 춘추 왕조 벽화와 제후국 지도가 전시되어 한눈에 춘추 시대 역사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상업화 거리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먹거리와 쇼핑 구역으로 춘추 시대 시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흑담과 초가집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에서 두부 만들기, 전통 술 빚기 등 전통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지 특색 음식으로는 청단병과 오월어생이 유명하니 여행 중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서성 상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역사 유적을 돌아본 뒤 편안한 휴식을 원한다면 도심에 자리한 홍매공원을 추천합니다. 홍매공원은 천령구 중심에 자리한 종합도시공원으로 1958년 개장한 이후 60여 년 동안 상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문화활동 중심지가 되어왔습니다. 공원 이름에 담긴 붉은 매화를 비롯해 사계절마다 꽃이 만개하고 호수와 정자, 산책로가 어우러져 강남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여러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천령탑 전망대에서는 153m 높이의 천령선사 목탑과 상주 시가지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문필각은 청나라 양식의 3층 목조 누각으로 홍매공원의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공원 중심의 월호는 인공호수로 봄에는 벚꽃이 물가를 장식하고 여름에는 련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도시의 소음을 떠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홍매공원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벤치에 앉아 호수에 비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상주 여행의 여운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행 중 몸에 쌓인 피로를 풀고 싶으시다면 위산 온천을 추천해드립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온몸을 휴식시키고 싶을 때 이곳만한 곳이 없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와 천목호의 맑은 공기가 어우러져 최상의 휴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안개가 감도는 호수 풍경과 따뜻한 온천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위산 온천은 천목호 생태 관광지와 이어진 고급 온천 리조트로 화동 지역에서 이름난 온천 명소입니다. 지하 1200m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약 알칼리성 온천수는 피로 회복은 물론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이 있으며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위산 온천의 첫 번째 특징은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점입니다. 실내외 30여 개 온천탕이 천목호의 산림 풍경 속에 자리 잡고 해서 사계절 각각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 온천에는 찜질방, 한약 조교, 얼음 사우나 등 전통 치유 방식과 현대식 스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온천 빌라와 수상 레스토랑, 5성급 호텔이 인접해서 편안한 숙박도 가능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체험은 야외 로천탕입니다. 송림 온천 구역에

서 별을 보며 온천에 몸을 담그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온천 목욕을 마친 뒤 첨목호 생선 두부탕과 위산 백차를 곁들여 몸을 보충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는 오랜 고대 유적과 첨단 현대 시설, 전통 공예와 현대 문화, 잔잔한 수형 풍경과 활기찬 도시 생활이 한데 어우러진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문화의 진수를 느끼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역사 탐방, 자연 관광, 현대적인 오락까지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일상

을 반복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일과에 익숙해지다 보니 마음이 점차 지루하고 지치기 쉬운데요. 그럴 때마다 여행을 통해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작은 자유를 느끼고 싶어집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낯선 도시에 발을 들이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바라보고 현재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는 순간 일상의 스트레스가 점차 사라집니다. 천천히 거리를 걷고 바람을 맞으며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여행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평소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행은 나에게 쉼과 용기를 주며 평범한 일상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겠죠.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깃든 작은 행복을 노래한 가요,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도둑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리흥국 작사, 오영일, 김혜연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 중에서도 만무과원은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리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만무과원 조화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

설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이 및 저술한 의림 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현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성급한 우리 혈배강입니다. 황진수산 타의 혈배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과에다도 썼습니다. 앞에다는 황진수산 타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쉐배강. 네, 그래서 황진수산 타이는 황금보다 귀한 이런 중약재 유효 성분을 500돌드이나 되는 이런 유효 성분을 가져다가서리 황금 이런 처방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약은 수산 타이라는 것만인가? 수산이라는 것은 혈전이라는 수산입니다. 쇠수산도 수산. 네? 그래서 혈전을 전문 녹이는 이런 타이. 펩티드란 말입니다. 펩티드는 제일 작은 분자죠. 그래서 황진수산 타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혈배강 본신은 혈액이 고브렐로 건강해진다 해서 혈배강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창련쇼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약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설명서 잘 보세요. 공동 주치에 다 썼습니다. 주약에 우리 중풍 탕환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라는 게 다 탕환에 속하는 게죠. 그리고 또 중풍 걸려서 침대에서 이러면 나거나 이게 몽땅 탕환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치료한다고 썼고 반신불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입관원이 빗뚤어 올라가 거위엔 와이시에 썼고 그 다음에 연위 부칭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주시 후중 나 발목이란 무릎관절이란 붓긴다. 네, 부신부艰난 잘 걸지 못한다. 筋骨疼痛. 네, 근골이 자꾸 아파나고 手足俱乱이라는 게 뭐냐? 손발이가 자꾸 꾸꾸대난다. 닭발소이란된다. 예,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风痰主络 주요하게 우리 이 얼굴 방면에 이런 신경 방면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장애 있거나 어지럼증이 나거나 입관원이 빗돌아 올라갔거나 입력알로 춤을 흘리거나 또 이런 면풍 마사

이걸 전문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농 수치를 잘 보지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다음 다른 한 가지 처방은 전문 우리 심근세포를 수복해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근세포를 수복해주는 처방 이거는 아침

0: 매기가 미약하고 지혜다에만이라는 건 매기가 자꾸 중간에 서는 걸 말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제 강의를 오래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절로 맥을 쏙 쥐어보세요. 그래서 맥이 계속 뛰는가, 뛰다가 중간에 서는가, 예, 규칙적으로 못 뛰는가, 이게 다 심줄이 고르지 못한데 실리부치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농주치에 썼습니다. 실리부치를 치료해준다고 썼습니다. 그 다음 관심병, 신저통, 관상동맥경화, 이걸 치료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농주치를 명백하게 보세요. 우리 이번에 이야기가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모두 약 처방이가 45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모두 4가지 처방으로 구성된 겁니다. 첸정산. 첸정산이란 건 뭔가? 우리 비뚤어진 걸 돌아가셔와준다. 이걸 우리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처방입니다. 첸정산이. 그리고 부양황우탕, 전문 중풍에 쓰는 처방입니다. 그 다음 팔진탕이란 거는 네 가지 기를 보충해주는 사군자탕하고 네 가지 피를 보충해주는 사물탕, 스우탕. 이게 결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생맥음이란 겁니다. 전문 심장을 치료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중풍 반신불순함 있는 분들이 심장이 다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총적으로 같이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진산타의 황금 페이팡으로 된 게고 황금 약재로 된 겁니다. 모두 순 이런 그 천연 약재를 가져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분자 500도를 나왔기 때문에 입 안에 들어간 순간 직접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도울돈이라는 것은 분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말 크기인가. 그래서 입 안에 그 점막이, 점막의 그 구멍이가, 흡수될 수 있는 구멍이가 1300도울돈입니다. 그거보다 작으면 다 흡수되는 겁니다. 500도울돈이나 대단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합니다. 5세트를 사면 3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10세트 사는 분들부터는 오늘이 결정해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아시다시피 보게 되면 혈배강 이 심장에 대한 이 약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배합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많이 드리는 겁니다. 공장 측에서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침은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같이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 매일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복철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이렇게 좋게 이렇게 우리 복무를 해준 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꼭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풍 같은 거는 이거 거저 서두르게 쭉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벌써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빨리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미 다 비뚤어진 다음에 치료하자면 엄청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 볼 사람들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이 우리 병원 2층 중의과로 찾아오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혈배강 쓰는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어제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네. 혈배강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모자비를 눕지 못하고 헐떡헐떡 감기만 오면 그저 목이 마르고 그저 숨이 차서 것도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러던 사이에 이 혈배강 그런 게 얼마 안 먹고 인차 그 혈배강에 감기 저항력이 약해서 감기라니 그렇게 걸리고 그러던 게 지금 감기라고 아이 걸립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심장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두근두근 거리던 게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소지에서 소리해도 놀라고 낮에서 소리해도 놀라고 이러던 게 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신고는 당뇨 종합을 인해서 그저 피트서이 되도록 굴고도 그냥 터지고 그리고 손을 떼지 못했는데
0: 네.
2: 그거 먹고 그런 게 지금 섭외도 그렇게 잤던 게 많이 멎어지고 그리고 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혈당 조절이 잘 되니까 말초신경에 대해서 밥가락이 꺼져 열 밥가락이 저리다 먹고 전하기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두 가지

0: 일시가 얼마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효과도 빠르고 예.
1: 네.
0: 영 빠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몸이 헷갈아지고 전구만 거 되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식사를 잘하고 소화가 잘 되는가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활동 네. 못하던 게 활동도 잘하고 할까나 선생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저기나 혈배강 유배강 의심 시 한 7, 8개월 됩니다.
1: 네.
3: 처음에는 간지병으로서 아주 항상 숨이 차고 땀이 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 저기 밥을 좀 해도 그저 뒷전들에서 땀이 나고 뒷전들이 키우고 하니 영고생 많고 예. 심장이 안 좋으니까 또 혈압 파동도 말이 아닙니다. 예.
1: 네.
3: 올라간다 하면 양배기도 올라가고 예. 또 그 다음에는 기억력도 좋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게 그래도 예. 영 정말 말 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1: 네.
3: 이 혈배당을 이렇게 쓰니까 예. 모든 게 그래도 다 차츰차츰 이렇게 얻어요. 얻으란 말입니다.
1: 네.
3: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숨이 너무 차고 맥이 없고 하던 게 지금은 그게 낫고 예. 숨이 네. 술 차니까 예. 그 다음에 누워 자기도 좋고 그 다음에 뒷잔들이 땀이 나던 게 많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물처럼
1: 예.
3: 그래서 잔등이 땀이 오고 이렇게 되고 예. 그래던 게 그리고 예. 그 다음에는 팔다리가 말 아이 들어서 예. 5층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정말 바빴습니다.
1: 네.
3: 그래던 게 이 그것도 또 많이 효과 좋다, 좋더란 말입니다.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3: 예, 내 이거 이름에 보니까 정말 이 방송에서 처음에 소개하는 것처럼 예, 정말 700명 이학 박사들이 연구해낸 약이 딱인 따다. 정말 저기나 신선한 그런 산이 있는 약젤로서 만들어낸 약이니까 효과도 정말 빠르다는 걸 내 이건 느꼈습니다.
1: 네.
3: 예. 이래면서 또 오늘 선생님이 새로운 약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1: 황금산타이.
3: 예, 예. 이 황금산타이라는 게 정말 죽고 보니까, 예. 우리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1: 네.
3: 치주의 쇠위. 그 다음에는 주성후종. 그 다음에 소주쥐.
1: 질환, 예.
3: 쥐당이라는 것도 좋고, 예.
1: 네.
3: 성발구구대나. 이게 우리 노인들께 정말 다 어느 노인들께나 이 모병이 다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이 약을 이것을 이제 방송 들으며 보니까 확실히 이게 효과가 좋겠는데 요번에 이 저기나 우리 활동하는데 이거 먼저 건신고를 떴으니까 그렇게 효과 좋던데 요번에
1: 네.
3: 이게 더 그것보다 설명서를 보면 천연약 제대로 한 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3: 이번 이 활동으로 활동에 참가해서 또 약을 써보겠다는 거 내가 지금 말합니다.
1: 썼습니다.
3: 그래서 먼저 우리 그렇게 할까요? 혈압이 그전에 높던 게 지금 130, 130을 어둠이 통제되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 말에서는 이쯤에서는 괜찮단 말입니다.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을 써보겠다는 거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1: 네. 지금 우리 열과 10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도 이런 우대 활동 이외에 공장 측에서 혈배강 또 열과 또 드립니다. 예.
3: 예. 예.
1: 예. 예.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사세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3: 예.
1: 네.
3: 수고하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혈배강 생각한답니다.
1: 네.
4: 예, 늙은 생각도 있어서 풍도 오고 했습니다.
1: 네.
4: 그래, 풍이 오니까 입과 눈이 비틀어지고 양쪽 입에서 틈이 나오고 밥 먹기 바빴습니다.
1: 네.
4: 그래, 혈배강 중에서 선생님 친구를 기다렸는데 입과 눈이 인천 돌아와 됐습니다.
1: 네.
4: 지금은 그런 거를 완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1: 네.
4: 몸이 완전히 온몸이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4: 방통이 다 어둡고요. 입술도 붉어졌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입술도 붉어지고 손톱이 다 붉어졌어요.
1: 심지어 좋아짐 그렇지.
4: 예. 이 약 쓴 이 정말 입술이 빨간 게 영웅 것을 그렇습니다.
1: 그렇지.

0: 효과 너무 좋은데 지금 나온 여기 황진산 타이 들어갔다니까 전부 날에 내 쌓았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0: 예. 네, 쓰고 있는데 실배광보다 효과 옛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결합할까 효과도 빠르죠.
0: 예, 더 정신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예.
0: 이렇게 좋은 약은 처음입니다.
1: 황진수산 타이는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공농수치에 딱 썼습니다. 코이 YC에 그 치료된다고 딱 썼습니다.
0: 예. 대소양 쓰기 전에는 우울증도 심했는데 머리 우울증도 없고 혈당 혈당이 계속 높았는데 두 가지 다 정상입니다. 지금.
1: 예.
0: 약의 효과 너무 좋아 또 새로운 약을 계속 쓰겠습니다.
1: 좋죠. 예.
0: 예.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가정에서는, 선생님도 알지만 혈배강 쓰고, 지금 또 몇 년 끊어졌던 황진산 타에 같이 쓰고 있으니까, 영 효과가 대단합니다.
1: 네.
3: 정말 그, 의학이 그런 명칭이 완전히 펜단 후엠화라는 명칭이 완전히 부합되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3: 네, 나는 이전에는 정말 항상 손발이 따뜻하지 못하고 식은땀이 나고 악몽이 많고 그다음 심장도 나쁘고 이랬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마다 혈배강을 쓰면서 많이 좋아진 게 지금 황진산 타이로 이래 쓰고 있으니까 효과가 배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 우리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 친척 아주바이가 연모저도 내 얘기를 했지만 영 중풍이 걸려서 말도 얼버무리 손발은 막 손이라며 뭐 입이라며 막 이래면서 이래, 손짓하며 발짓하며 이래며 해도 말을 알아 못 듣고 걸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잡사는데
1: 네.
3: 이 혈배강 쓰고서 이 다 개선되고 지금 밥도 잘 잡수고 자기절을 잡수고 바깥 활동도 조금씩 하고 영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러면서 이번에 그분들도 내가 황진산 타이 양현전에 끊어졌는데 언제 오는가 이래 기다리던 부입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황진산 타이 같이 쓰니까 모든 게 좋아졌다면 너무너무 항상의 음질을 내흔들면서 정원전 선생님이 소개하는 이 혈배강의 황진산 타이를 결합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면 사람마다 선전합니다. 음질을 내흔들면서
1: 네.
3: 기래의 선생님은 정말 좋은 약 알선해주고 나도 그렇게 정말 집에만 들어박혀 있던 게서 어전에 다이랑 다 힘이 오고 매일이 오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채소밭도 조금씩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1: 대단한 효과가
3: 있죠. 예.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그 좋은 약을 알선한 두 분 선생님께 박선생하고 전 선생님 영 수고 많습니다.
1: 네.
3: 예, 우리 로인들이 이래 정말 명인입니다.
1: 네.
3: 앞으로도 신체수이라면서 아주도 학생들 연변 일정에 붙었지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에다 공을 그까 가정에서도 꽃이 피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네. 저 선생님 이전에 약방에서 있을 때 몇 번 봤습니다.
1: 예.
4: 그런데 이 약 그거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1: 네.
4: 이내 무슨 정황가 하면 이전에 그 노체사에 어디든 심내 넣었는데 이 식음에 식땀이 동사미지 쓰고 지나고 귀에서 그 호박씨 가는 소리 나고 자울림이 아이옵니다. 그리고 좀 이 왼쪽 폐에 이전에 그 물이 생겼는데 저 어린님 그 치료 돈 많이 내서 치료를 없어졌는데 또 재벌에서 대장님이 재벌에서 조금 찼다 말입니다.
1: 네.
4: 그래 이야기는 그런데 됩니까?
1: 지금 증상 들어보게 되면 환자분이 지금 심장이 영 나쁩니다.
4: 예, 심장 나쁩니다.
1: 땀 많이 흘린다, 맥이 없다, 이다 심장 문제입니다. 심지어 맥이 좋아야 사람도

0: 전신에다 피를 공급해줘서 다리도 맥이 나고 그 다음에 땀을 아예 흘릴 수 있죠. 땀이란 건 심장의 액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보게 되면 요 혈배강이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혈배강 우리 이번에는 승급한 게지가 황진수한타이가 붙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황진수한타이가 주요하게 뭐인가 아버님이 지금 물이랑 찬다는 거는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뇌경색도 이미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결합한 이 약을 쓰면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타에도 거기에 그 공능주치에다 명백하게 우리 뇌혈전이라며 왔거나 예? 그리고 우리 예. 중풍으로 인해서 뭐 반신을 못 쓰거나 언어장애라 먹거나 예? 예, 이걸 해결해 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이거 쓰는 게 좋습니다. 예.
1: 예, 선생님 그 저 어디 그 있는 건신교로 강의했는데 저 첫감을 거의 그 지날 때 들었는데 그 약발에 그 저랑 했다가 오늘이 그 11시에 한다고 이래 물어보는데 저 내일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땀이 나고 해 동사미드스 땀
0: 깨기
1: 납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뜻을 알만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네. 우리 지금 이 강의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만나서 네. 얘기를 하기죠. 그래서
1: 선생님 어디니 그런 거 보니까
0: 우기병원 예? 우기병원 안가?
1: 이 처자니 그래.
0: 예, 원래 호처산 그 뒷메리. 거기 우기병원 2층.
1: 2층입니까?
0: 2층 그 중의과로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예, 요 시간이 끝이 난 다음에 아버님이 예. 전화 놓고 일단 예. 288-0018번 전화체 예약하셔. 예?
1: 아니 내일 이게 저 정말 합니까?
0: 일단 거기다 전화 치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평상시 치밀함 나가지고 서리지않까요? 시간이가 어떻게 되겠는지 몰라서 일단 먼저 전화체 물어보셔야 됩니다.
1: 아니 근데 난 영조인데 지문은 난 맞습니까 그래?
0: 아니 거기다 먼저 전화치셔.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1: 예,
0: 건강하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런 그 혈전이 당날부터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이런 황진수한 타입니다. 그래서 손발이가 꿋꿋대나거나 들지 못하거나 이런데 신경선을 빨리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신경이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사지가 령활하지 못하고 예, 다리를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내디디기 바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이 건신고를 먹으면서도 예, 네. 어떤 일이 있는가 나면 저기 그런 그 먹기 전에는
0: 지금 우리 그 혈배강 시간입니다.
3: 예? 혈배강이란 말은
0: 예, 예. 예. 지금 그 그래. 혈배강 건신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3: 예, 예 같이 쓰고
0: 예, 예. 그래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예,
3: 예. 예. 그런데 그 저기 그런 아바의 부 맞아가지고
0: 아 예.
3: 부 맞아가지고 말도 어머님이 그래고 밥 숟갈도 어디가 떨어진지 뭐 거기다 떠오는 별거가 있어서 뭐
0: 네.
3: 영 그렇게 심했습니다.
0: 예예. 예.
3: 예. 그는 저는 항상 머리가 불안한 게 어째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늘 저기 자꾸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예.
3: 예. 그런데 저기 이 건신고를 선생님 저희 그런 뭔가 혈배강 혈배강이 선생님 강의라는 데서 들은 게 정말 이래서 합당한 것 같아서 내 약을 선택했는데
0: 네.
3: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아바인이 우만하라도 말도 발 못하던 게 지금 안으로 말이랑 알아듣기에 하고
0: 네.
3: 밥도 제대로 떠잡혔습니다.
0: 아, 소혈암 떠는 게 많이 좋아졌죠. 예,
3: 예 많이 좋아졌어요.
0: 네.
3: 예, 저도 또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한 게 떨리고 심장도 그 조차했던 게 그런 90만을 항상 먹었는데 지금은 먹지 않아도 예, 그렇게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0: 네.
3: 그래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약 예, 그래서 지금 쓸 필요가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0: 전에 이 이야기 너무도 좋으니까
1: 네.
0: 우리 아바이가 내가 둘이 같이 좀 많이 주문해서
1: 네.
0: 일단 먹겠습니다.
1: 아, 좋죠. 예. 이번에 활동을 왜 썼습니까?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1: 2880018.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김에 두 가지 처방. 통순방하고 통로방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통순방이라는 거는 혈전을 녹여서 통하게 한다 이런 게죠. 거기면은 이뇨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뇨란 건 뭔가 뇨시입니다. 우슬. 예. 그리고 알선이란 건 당삼하고 단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혈관을 잘 통하게 해주고 혈전을 녹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혈관이 통하니까나, 예, 우리 대뇌에 이런 혈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약한 혈관, 약의 분자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500돌든 이런 분자를 해서, 예, 직접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모세 혈관을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 혈관이가 딱 무슨, 우리 더우물하고, 그 다음 빙과리가 한 대, 이래 만난 것처럼, 예, 저리 혈전을 녹일 수 있죠. 예. 그리고 통로방이라는 거는, 산총스건 이란 겁니다. 산총이란 거는 동물성 약재 세 가지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벌레 이런 형식으로 띠롱하고 쥔시 짱찬 세 가지 약재입니다. 이 세 가지 약재는 공통 특징이 뭔가 하면 동위충성 꼬랑대 그런 식이 되면 다시 자라나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인체 내 이런 신경선을 있어주고 그리고 쓰건이란 건 네 가지 부들레 된 약재 전샹 테마하고 삼칠 황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성 동물성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신경선을 몽땅 있어주기 때문에 모든 이런 중풍을 해서 당화해 왔거나 이런 분들 치료하는데 효과 좋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백세 인생. 그 여러 삶의 품격을 경쾌한 가락에 담았습니다. 비동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 부부 이야기를 두 권 연속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광용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 들려드립니다. 한평생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 말없이 마주보는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리아하는 오랜 세월이 녹아든 곡입니다. 최중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부부의 정을 또 한 번 더 깊이 새겨봅니다.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는 날들도 지나고 보면 모두 사랑이었음을 들려줍니다. 강화 최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석화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 별곡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아련한 그림을 풀어낸 무대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계절에 빗댄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송시원 작사 최군 작곡의 계절 인생인데요. 우리네 인생도 결국 계절을 담아 흐른다는 깨달음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허순나 작곡의 너와나 그리고입니다. 너와나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를 둘러싼 소중한 모든 인연, 그 연결의 가치를 그리는 곡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물자국의 고기가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 꽃길만 거둘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이 노래처럼 모두의 앞길에 환한 미소와 꽃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변수까지 진행의 안홍천, 저녁의 방불인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에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2: 한 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섭씨 22도의 서늘한 저녁 바람이 한낮에 무더위를 가셔주면서 연변 대지는 특유의 비서 밤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연변의 동서를 관통하는 야간 문화관광 소비 맥락을 따라 훈춘, 도나, 연결 세 도시는 각자 우세를 발휘해 변경의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 등 독특한 매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야간 소비 새 전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의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되고 있습니다. 331 국도 변경도로 우세 의탁해 훈춘은 자가운전 진화 플러스 발해의 옛 정취라는 두 갈래 주선을 둘러싸고 복합형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해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정밀봉사를 제공하면서 연변 변경 야간 관광의 천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서늘한 저녁 바람이 훈추나 강변이 부는 가운데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과 캠핑카 차주들이 늑소 가로장터 무료 주차구역으로 들어섭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선들선들 저녁바람이 불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훈추나 강변 비나공원 옆에 위치한 가로장터입니다. 이 장터는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애완동물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장터는 또 이곳을 지나는 캠핑카와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훈춘 가로장터는 331 국도와 가까이 있습니다. 변경선을 따라 굽이굽이 뻗은 331 국도는 자가운전 애호가들로부터 극한 비경의 출발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터는 올여름 새롭게 승격돼 무료 주차자리 200개, 충전시설 35개, 무료 급수 배수시설, 24시간 개방 화장실 등을 갖추어 길을 재촉하던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멈춰 쉬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장선생입니다. 맥주며 꽃이 구이며 없는 게 없다고 해서 한번 맛보자고 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은 장터의 소비 사슬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꼬치 구이를 비롯해 변경의 특색 음식들이 모두 갖춰져 대중의 야간 음식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비 전경은 강변 장터에서 발해 고진으로 이어집니다. 훈춘은 몰입식 옛 품격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실경 공연으로 역사 자원을 활성화해 야간 소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훈춘 발해 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야간 관광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바래고 풍무와 역청 관련 전경, 궁중연휴 분위기를 재현하고 소형기차 야간 관광 동선과 결합했습니다. 똑같은 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바래 문화 가게와 역청 특색 가게로 나누는데 여러 요소를 융합해 역사적 깊이와 민속 생활 정취가 있으면서도 독특한 표식을 갖기에 다른 고진과 차별화했습니다. 연변 변경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야간 소비 전경은 색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훈춘이 변경 자가 운전과 역사 몰입식 야간 관광을 내세운다면 도나는 대중에게 친근한 호수를 이용해 생활 소비를 깊이 발굴하면서 차별화 발전과 우세 상호 보완으로 연변의 다차원 야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나 바래호 야시장은 일반 주민과 단거리 관광객들의 가장 소박한 야간 소비 수요에 초점을 맞춰 호숫가 생활 증취로 보편 혜택형 야간 소비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수십 개 특색 음식 매대가 호수를 따라 질색이 늘어섰고 굴, 쌀국수, 빙수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숫가에는 간이 탁자와 의자가 알맞게 배치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름밤 휴식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나 주민 정명호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주 옵니다. 이곳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 종류도 구전합니다. 저녁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간식을 먹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변의 야간 소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멋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수부도시 연결의 강변 비서 야간 관광은 도시 야간 소비 핵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화 통화 천연 수교에 의탁해 2026 연길 비서 야간 관광 시즌이 전면 승격돼 유람선 관광, 음악 분수, 야외 문예 공연 등 다양한 수상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면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두 가지 언어로 된 70여 개 간판이 변경도시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오프라인이 련동하는 인기 명소를 조성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련영 관광객 장신섭입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연길에 온 첫날입니다. 밤 경치가 아주 좋고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부국장 서야입니다. 시원한 여름밤을 빌어 도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지 관광객들이 연길을 찾아 강변의 밤 풍경을 구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야간 문화 관광 활동을 잘 조직해 연길 비서 문화 관광 명함을 더 빛내겠습니다. 불빛은 밤을 밝히고 소비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독특한 매력이고 변경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은 복제할 수 없는 핵심 특색입니다. 훈춘, 도나, 연길 세 도시에서는 동질화된 야간 관광의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야간 소비 분야를 정밀하게 확장하면서 다차원적인 야간

0: 소비 맥락을 뚜렷하게 형성함으로써 야간 경제를 효과적인 소비 장성점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 북경 복장 학원에서 조치하고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조문물국에서 지지하며 연변 박물관 중화 여자 학원

0: 원장님이 교수인 가영림, 부조장 윤조휘,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이며 중국명사학회 부회장인 조련상,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 등 지도일꾼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발해 공문화의 중요한 발상지와 핵심 지역으로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발해 역사문화 연구 성과를 집중 전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가 발해 문화라는 명함을 더 빛내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힘을 실으며 지역 문화 연성 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앞으로도 발해국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해석, 보호와 이용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역사 이야기와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문화가 전승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교류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어 윤조휘와 가영림이 함께 첫 전시 현판을 제막하며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인물 복식 모조 제작 프로젝트는 조련상 교수가 앞장서 다학과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주요 근거로 문헌 고증, 그림 분석, 실물 대조 등 방법을 통해 벽화 속 인물들의 복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간의 연구를 거쳐 12개 인물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12세트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호위 무사, 악사 등 5가지 유형의 인물과 원룡포, 갑주 등 11가지 유형의 복식을 아우릅니다. 전시는 4개 단원으로 나뉘어 역사 연구에서 복식 복원, 나아가 문화 전파에 이르는 완전한 전시 맥락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번 육합동풍 전시를 연변주에서 여는 데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고 현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이 이렇게 깊은 문화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관광객 손승염입니다. 연변의 역사 문화가 아주 깊고 무게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연변의 복식과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번 관광을 통해 아이가 여러 지역의 특색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전시는 육합동풍 프로젝트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파 단계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는 순회 전시, 학술 교류, 사회 교양, 디지털 전파 등 형식을 통해 천년 전 복식 형상을 더 많은 지역에 선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식을 통해 역사를 알고 문명을 이해하게 할 계획입니다.
1: 제3회 변강사랑 원사기층행 및 제7회 두만강 국제심혈관회의, 연변의학회 심혈관분회 제28차 학술연차회, 만성스트레스 및 심혈관병연구회가 14일부터 이틀간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문금철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면 량질 의료 봉사에 대한 우리 주 대중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어 높은 수준 의학 인재를 영입해 량질 의료 자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심혈관 분야 전문가와 학자들이 연변에 모여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심혈관 건강 수호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연변주 심혈관 질병 예방, 치료의 질 제고를 주동하고 의학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확충되도록 조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유대로 우리 주 의료기구와 국내외 최고 의학팀이 과학연구 혁신, 봉사능력 제고, 장기적인 플랫폼 건설에서 시도를 이루어 건강연변을 건설하고 대중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번 활동에 50여 명의 국내외 심혈관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심혈관 질병 기초연구, 림상진료 새 기술, 전연 과학연구 전화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싸

0: 하고 학술 교류를 하고 기술을 공유해 높은 수준 의료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전연 심혈관 진료 기술과 과학 연구 리념을 변강 지역에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한창 매하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소 대표단 건아들은 여러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연변 민족 전통체육의 두터운 조력과 변강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분발 향상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널뛰기와 그네뛰기 경기에서 우리소 전통 우세 종목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널뛰기 경기에서 우리소 선수들은 단체 1등 상을 따냈고 높이, 보폭, 자체 동작 여러 단일 경기에서 1등 상과 2등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네뛰기 종목에서 염사정, 신비가 각기 55kg급, 55kg 이상 급별에서 1인 방울차기 1등 상을 따냈습니다. 우리소 선수들은 기타 경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민족식 씨름, 석구, 판자, 경주 등 종목에서 우리소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과 팀 협력을 보여주면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 대표단 판자 경주팀 코치 지보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1등상 7개, 2등상 2개를 따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여자팀이 모든 1등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의 훈련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8월 15일 첫 경기일 연변 대표단은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16일 두 번째 경기일에 연변 대표단은 포만된 경기 상태로 또 1등상 11개, 2등상 10개, 3등상 5개를 따냈습니다.
0: 한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의 17일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정부가 무대를 마련하고 기업이 리익을 양도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주택 구매 혜민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에서는 도합 3,645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활동은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 구매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주동적인 가격 혜택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여러 가지 혜민 조치를 더해 주민들의 주택 구매 원가를 낮춰줬습니다. 그중에서 연결시는 14개의 부동산 기업을 조직해 390여 채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1평방미터당 할인폭은 300원 내지 400원이고 일부는 장식, 주차자리 등 권익을 증정해 여러 방면으로 주택 구매 종합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결시 부동산관리중심 시장관리 전담반 책임자 황철동입니다. 주택 구매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데 신축 상품 주택을 구매할 경우 건축 면적에 따라 1평방미터당 100원을 보조하며 한 채당 최고 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차고나 주차 자리를 구매할 경우 한 곳당 5천 원 기준으로 보조합니다. 정책 실시 기간은 3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군촌시에서는 5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선정해 총 500채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군촌시에서는 기업의 주택 구매 혜택 외에도 주택 공적금 대출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주택 교환 구매 개인 소득세 환급 혜택 등 여러 가지 혜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촌시 명주 부동산 개발 위원회에서 총경리 장문박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새롭게 판매를 시작하고 정책 보조도 겹쳐 여러 가지 혜택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제품은 주거 조건 개선, 양로 등 다양한 주택 구매 수요에 적합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운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을 활동은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연결시, 훈춘시, 도나시, 용정시, 왕청현 각지 업종관리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통괄 협조해 관할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주동적인 가격 혜택 부여 방식으로 이번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통료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동점골을 터뜨려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문화체육융합으로 동북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연변 축구팬들이 먼 길을 달려 통로예가 연변 대표팀을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연변 축구팬입니다. 통교의 람색기병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축구팬 협회이고 우리와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온 좋은 벗들입니다. 이번에 오면서 그들에게 연변의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경기 전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 공연이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야금과 장세나비 고전 곡목이 잇따라 울려 퍼지고 활력이 넘치는 특색 명태 응원춤도 펼쳐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료의 현지 민족문화 요소도 경기 활동 전 과정에 융합됐습니다. 몽골족 가무와 전통 민속 전시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두 지역의 특색 문화가 아름답게 피어나 서로 빛을 더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고품질의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성대한 장으로 됐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구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동충하초 발효경보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경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세트 2세트와 입살 1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대 활동은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가을 계절을 잘 넘기에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약을 살 때 약도 많이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에서 우리 약이 한 곽의 가격이 절반 가격도 되지 않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설사 변비에서는 익선균이라든가 심장에 좋은 부메큐십 그리고 심혈관에 좋은 셀린이라든가 골가병에 좋은 안탕 그리고 우리 비타민 부족으로 씌우는 B족 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새로운 토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이런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거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우리 혈관이라든가 많은 곳이 막혔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가 통하지 않거나 경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침을 맞게 되는데 아픈 침을 맞지 않고 그냥 복용하는 약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데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양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을 조절해주는 그리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소 그냥 이야기 드는데 우리 그 동충하초 바르게 먹고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소로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나게 되면 만년 세포의 사망을 말하게 되는데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인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약품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어대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특히 우리 지금 냉세계시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가지고 효과를 보시지 못했던 분들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종점이 남먼저 가게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복용한 이후로는 지금 우리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2: 전 동충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동충하초를 쓰기 전에는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이래서 검사하니까 폐하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폐는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0: 수술하다고 보니 내가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그 건강한 편도 못 되고 하니까 또 수술하면서까지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버리고 약 많이 썼습니다. 뭐 병원약이라든가 알지니가 또 중요한 약 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 광고에서 나오면 좋다는 약을 쓰면서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바꿔서 이래서 여러 번 바꿔 많이 썼는데 그게 치료는 아니 됐더라. 그러다 선생님들이 그 동성하초 강의를 듣고서 동성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쓰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어제는 한 4년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상에서 아프거나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1: 그렇지.
0: 이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마른 기침하고 마른 기침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또 항상 허열이 나고 이래서 영 힘들었는데 지금은 기본상에서 가슴이 편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성하초는 뭐 좌제도 안 했는데 이전에는 정말 밥도 잘 못 먹고 했는데 지금은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또 밥맛이 있고 때 되면 배고프고 하니까 나 정말 때가 되면 정말 밥 맛있게 먹습니다. 이러니까 나 뭐 저는 이 4년 동안 정말 감기도 안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1: 그랬겠죠. 예.
0: 예, 사는 게 영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성하초는 이 위장이가 영 편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편하고 하니까 나 아 정말 어디 불편한 점도 없고 하니까 나 진짜 약을 쓰다 쓰다 이렇게 편해보기는 지금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편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1: 맞죠. 예.
0: 네. 그리고 저는 이 동성하초로 활동할 때마다 쏘니까 나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먹으니까 나 특히 선생님들이 그 지도대로 저는 좀 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이전에는 한 봉지씩 두 번 먹었는데 지금 아침에 한 봉지를 아니 아침에 두 봉지 먹으니까 먹기도 영 편합니다.
1: 맞지요? 예.
0: 예. 예. 그리고 기본상에서 다른 약 아이스 이 동충하철로서 기본상에서 뭐 아픈 데가 없고 불편한 데가 없고 이렇게 잘 보냈는데 예, 저는 나이도 많지 그다음에 저는 이 동성하초 이렇게 병도 치료되고 좀 편하게 사니까 그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약으로 되었습니다.
1: 그렇게 됐죠. 예.
0: 예, 어떤 나이도 많지 하니까 나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 나 영 어렵지도 않고 좋습니다. 예.
1: 경제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죠. 예, 우리 활동할 예. 때마다 싸면.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3: 나도 이 동청하초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난 어제는 한 반년 썼습니다.
1: 예.
3: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기억력이 전혀 없던 게 있는데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요.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이거 쓴 다음에.
1: 맞습니다. 예.
3: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이 잘 오졌던 게 잠도 지금 잘하고 해. 그다음에 식사도 잘합니다. 식사도 그전에는 소화 잘 되지 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식사도 잘하고 설사라든지 설사도 먹고 때로는 변비 있었는데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예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나는 60부터 심장마하고 위축성염이 몸에 간병이라는 병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만 25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리 병기도 그렇게 시원한데 없고 한데 우연한 게 이번에 아바이가 아 현병원에 폐에 좀 염증화 돼서 아바이가 현병원에 유병했는데 우리 노래교실 같이 다니는 이승희 남편이 또 아, 편치 않아서 현병원에 유병하다 나가 우리 서로 같이 정말. 그러다 원래부터 아이가 나 그러다 나 아이 동풍 하도 자기는 오란 데니 아무 병원 다 되면 식약 쓰는 게 낫지 않아서 이 동풍 하도록 지금 석 달 넘어 잡수는데 헛가를 많이 봤다고. 그래 우리 이제 천대내고 또 녹음 집까지 빌려줘서 우리 영감 놓친 한 여름 녹음 집 짓고서는 우리 많이 구매를 했는데 아이 어째 이렇게 마음 지겹고 좋은 분이 이렇게 나를 소개를 해줬는데 이 소개를 한 사람께는 한 나이 보상이 없을까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1: 예. 건강은 찾으면 되죠. 예. 다 함께.
4: 적대케 쌌는데 이 소개란 사람 그 얼마나 운이 정말 운입니다. 그러니까 나 많이 구매를 했으니까 그 많이 좀 보상해 주길 바랍니다.
1: 예.
2: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네.
5: 제 전화일까?
2: 맞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동충하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남편도 쓰고 나도 쓰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원래 이렇게 둘 다 아픈 데 많아가지고 예. 돈도 많이 썼습니다. 아직은 죽을라야 했기 때문에 좀만 살겠다고. 예. 그래도 아이들 때다 둘 다 노공이고 예. 우리 남편도 특히 코로나 때 세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괜찮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노공도 있지만은 고혈압에 고혈지에 우리 남편도 당뇨도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뼈가 많이 아팠습니다. 항상 예, 뼈 너무 아파서 시장에 갈 때니 계속 남편 달고 다니겠습니다. 내 무거운 거 들지 못해서 목이 아프고 허리 이게 저기 뭡니까 이 관절이 너무 아파서 그랬다는데 예, 지금은 예, 남편 아이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내 혼자 무거운 것도 들고
1: 예.
5: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5: 계속 그랬으면 남편 달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 달고 다니겠는데 내 무거운 거 혼자서 당마다에서도 들고 오고 이래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5: 우리 남편도
1: 예.
5: 예, 우리 남편도 예, 정말 코로나 후에 예, 그 후유증을 많이 고생했는데 그 동충하철 먹은 다음부터 지금 많이 좋습니다. 또 그 심장 우리 또 둘 다 심장이 나쁩니다. 심장이 나빠서 예, 그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리 뛰거나 혹시 늦게 뛰거나 이러면 예, 막 또 그 겁이 나서 병원 달아가고 또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병원 아이 간지 안 체크됩니다. 작년부터 아이 가고 지금 1년 동안 아이 가고 무사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기 그런 우리 나은에 코로나 후에 그 폐 때문에 많이 이렇게 기침 잡고 짓고 예, 그때 숨이 차고 예, 결국 그때는 저기 또 뭔가 가래지라고 이랬던데 뭐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거의 없다시피 됐습니다.
1: 맞죠.
5: 그래 예. 그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 그냥 이렇게 전번에도 싸다고 했는데 전번에 때 좀 바빠서 예. 그 조금밖에 못 샀습니다. 오늘이 이번에 예. 이렇게 싸다고 된다. 그 저기
1: 이라도 이번에
5: 파리로 활동 그냥 예. 하고 하니까 예.
1: 맞습니다.
5: 예. 예. 어쨌든 예. 먹어본 약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디면 지금 4,500m 그런 고산중에서 사는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 정말 저기, 그런, 30배가 도도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먹어볼까?
1: 맞죠, 예, 예, 예, 예.
5: 먹어볼까? 정말 우리는 둘이 약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먹어본 주에서 최고입니다, 약이. 그래서 예, 이번에 또 저기, 그러니까, 18강 사다, 전번에 싸긴 사는데 좀, 조금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각 주문하자 전화했습니다. 예.
1: 그러십시오. 어쨌든 많이 예. 사면 예. 많은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예. 게 좋습니다.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5: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2: 네.
6: 예. 예. 나도 동사하철 수도 있는데 동사하철 먹은 다음 더 영혼이 허력이 좋습니다. 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덤무나고 이랬는데 동사하철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몸이 헷갈아지니까 눈도 환해질 것 같습니다.
1: 맞죠.
6: 예. 그래요. 예. 밤에 저기 서면은 자꾸 잦아가지고 밤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1: 맞습니다.
6: 야,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래요. 이빨 자꾸 말라가지고 예. 그냥 그 나가나 어찌나 할까 아니요 두개서물 자꾸 먹어도 알겠대다.

0: 나가 깐 찜탕도 이다 놓고 가고 이런 그 지금 그게 이렇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그 입술이 자꾸 이렇게 열이 나니 이랬댔습니다. 근데 내 간거 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아이 됐대다. 근데 이건 이통 차 처먹은다 하니 이게 정말 씁쓸하게 이렇습니다.
1: 그 우리 입술이랑 문제 생기는 건 이 비장과 관계있습니다. 예, 이게 비장이 좋아지니까 그것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예.
0: 글쎄, 그래, 어디, 어째 좋아졌는지 좋아졌길래 이
1: 맞습니다. 예.
0: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예. 입이 자꾸 마르고 그랬는데.
1: 예.
0: 그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밥 못 먹었어요. 난 키도 크고 이런데 거의 90군도 아이 갑니다. 80몇 군데 아이 갔습니다. 밥 먹고 나면 얼굴 나면 이랬어요. 밥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어야 되겠다 해먹었는데 아이 동서 하초 먹은 다음에 어떤 밥맛이 이렇게 댕깁니까?
1: 그렇지요. 예.
0: 아 정말 예. 때때로 밥을 예. 정말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좀 떠볼까요? 6개나 올랐지 않을까? 정말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요. 예.
0: 예.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5분 할날이 그저 일어나자마자 한 번만 먹을까 부담이 없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예, 어딜 가자도 정말 이 약을 또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런 부담이 없이 그래서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아분 달달도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약 먹은 다음에 어디나 다 좋아집니다. 정말
1: 맞죠. 예.
0: 정말 맥이 없어서 그동안 그것도 그렇게 합니다. 어제는 정말 80 넘어서 맥이 없어서 당기기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약 먹은 다음에
1: 맞습니다. 예.
0: 이 약은 정말 먹어본 사람이고야 좋다는 거 압니다.
1: 그렇지요.
0: 예. 그래서 나는 이 약 이렇게 좋을까나 이번 활동이 좋을까나 정수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2830666번이라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가족도 동천하자 마련 업무 보는 가족입니다.
1: 아, 예.
3: 예, 처음에는 제가 시작해 먹었단 말입니다. 제가 시작한 건 이게 자관에게 혈압 조절이 잘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 밤잠 못 자고 잘땐 꿈이 많고 겨우 식은땀 흘리고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었단 말입니다. 넌 나 있으니까 여기저기 불편하긴 불편한데 이 잠 못 자는 게 영 힘듭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꿈 그저 밤 꿈기다 일어나면 예. 진짜 뭐 머리가 그저 힝하게 내 정신에 사는지 진짜 힘들었단 말입니다.
1: 그랬겠죠.
3: 거기다가 예. 추위를 세게 타고 그저 지나가고 어느 강긴 다 하고 예. 겨울이고 여름이고 계속 여름에도 집에서도 이불 밑에서도 양말을 두꺼운 거 신고 잤댔습니다.
1: 예.
3: 발이 시려봐가지고 그래서 이 약은 많이 썼는데 면역이 약해 그렇다 해서 면역에 대한 것도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도 이 효과 크게 못 받아가서 내 이 동천한테 발효병분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나 먹어보자 하고 소리 이거 먹어봤단 말입니다. 선생님 강의하는 게 영 좀 이렇게 이래 내용이가 영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겨울에는 원래 여름에는 풀하고 얘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거기다 또 발효까지 했다지 하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서 이거 덮여 먹어봤는데 먼저 한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3: 예, 근데 이거 먹은 게 이 증상들이 다 해결받아가지고, 예.
1: 맞죠. 예.
3: 그래서, 예, 겁부나마 물러가서 밤도 잘 자고, 밥도 맛있고, 그래서 놀라다니는데, 예,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지요.
3: 이게 우리, 이게, 이게 우리 집에서는, 예, 이거 어째 우리 집에 보는 어째 이거 잡수는가 하면, 예, 이 흉어옛날 옛날에 알아댔단 말입니다. 한 몇 년 전에.
1: 예.
3: 그래가지고 고상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지 염이 그 향 이거 달고 산다. 그래서 이 그냥 기침 거서 봄가스리면 기침 거서 그림없이 하고 땡디도 한 10번씩 하고 그래다도 낫지 않고 해서 예, 청약도 먹어보고 낫지 않아가지고서 내 이 동천 와서 발효한 분이 집에 있는 거 내 먹는 거 대접시켜봤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한 달 조금 이래 잡수니까 예, 좀 알기더라며 예.
1: 맞죠. 예.
3: 영 이렇게 예, 성황이 영 좋아지는 게 알긴다며 이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잡수다 우리 집에서도 한 언제는 한 서너 달 잡수었습니다 이거. 예, 근데 지금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모두 해결되고 전열선염도 있고 소변도 바로 뭐 이렇게 자줄범에서 밤잠도 못 잤는데 이것도 해결받고 영 여러모로 영 좋다며 그립게다.
1: 맞죠. 예.
3: 예.

0: 예, 그래서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예, 연락도 꽈고 배달받기 쉬어. 그래서 나 했습니다.
1: 그러십시오. 봉관이에서 쓰는 분들은 예고 많이 드리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그 아왕 로상 교수님이 10여 년간 이런 노력하고 심혈을 몰부어 가지고 1,300여 년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황궁에서 사용했던 동충하초의 정화를 계승하고 발전해 가져왔고 국제 최신 채취 기술하고 장업을 융합해 가지고 중대한 돌파를 지도한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충하초는 중화 9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하고 녹용하고 함께 중국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에 포함이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제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좀 중한 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우리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되지 않던 분들 예,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도 우리 우대 활동하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라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인체에 세 가지 생명 통로를 열어주면서 백병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 중약은 우리 그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쓰레기하고 대사폐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간이란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이런 장기고 또 우리 간이란 거는 오장육부 가운데서 가장 이런 강한 장기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간하고 간이 해독한 다음에 신장이 좋아서 우리 그 체내 나쁜 노폐물한 것이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신장, 소변으로 나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간이 해독해 주게 되면 신장의 폐쇄 공능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공능 효과를 많이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이 깨끗해지고 장부가 깨끗해지고 인체의 자위 능력이

0: 새롭게 건입돼가지고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자유능력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려도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 나아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래 인체의 자유능력이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 약으로 보게 된대. 우리 동청아초 발효빈분이 바로 새롭게 우리 자유능력을 건립해줘가지고 우리 간이라든가 네. 신장이 이런 공능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지나가는 순간이 또 누군가에게는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겠으며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상아리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백상아리는 약 4억 년 전부터 이어져온 상어라는 생물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진화한 종으로 현재는 주로 온대와 아열대 해역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몸은 유선형으로 매끄럽게 이어져 있고 등 쪽은 회색이나 짙은 청회색, 배 쪽은 밝은 흰색을 띠는데 바로 이 색에 대비해서 백상아리라는 이름이 비롯됐습니다.

일반적으로 4, 5m까지 자라지만 훨씬 큰 개체도 보고된 바 있으며 몸무게 역시 수백 킬로그램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체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백상아리의 진짜 놀라움은 단순한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수억 년 동안 이어진 바다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춘 감각과 사냥 능력

액상아리는 물속에 퍼진 화학물질을 감지해 먹이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고 특히 피 냄새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것처럼 먼 거리에 피 한 방울을 감지하고 곧바로 사람을 공격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백상아리는 후각뿐만 아니라 시각과 청각, 진동 감지 능력, 그리고 전기 수용 감각까지 함께 사용합니다. 몸 주변의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로렌치니 기관은 먹잇감이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전기적 변화까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하자면 백상아리는 단순히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냄새와 진동, 전기 신호를 종합해 주변 환경을 읽어내는 셈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풍경만으로 바다를 이해한다면 백상아리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또 다른 감각의 세계 속에서 바다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상아리의 사냥 방식 역시 상당히 독특합니다. 흔히 상어는 무조건 빠르게 헤엄쳐 먹이를 덮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백상아리는 상황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물개나 바다 사자처럼 수면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먹이를 노릴 때는 아래쪽 깊은 곳에서 천천히 접근하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위로 솟구칩니다. 이때 거대한 몸이 수면 위로 완전히 튀어오르는 장면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를 브리칭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힘과 속도가 필요한 행동이죠. 이러한 사냥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먹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백상아리는 먹이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하고 자신이 접근하는 각도와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백상아리가 끊임없이 헤엄쳐야 한다는 이미지입니다. 많은 상어가 물의 흐름을 이용해 호흡하지만 백상아리는 아가미를 통해서 물이 지속적으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상아리가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단순한 생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의 움직임과 물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바닷속을 이동할 때는 깊은 곳에서 물살을 타기도 하고 먹이가 많은 지역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백상아리는 단순히 한 지역에 머무는 동물이 아니라 계절과 먹이의 분포에 따라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개체들은 대양을 가로질러 이동하기도 하고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이처럼 백상아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무대로 펼칩니다. 백상아리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번식입니다. 백상아리는 알을 바닷속에 놔두는 물고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끼를 낳습니다. 태아는 어미의 몸 안에서 성장하며 난황을 통해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상어의 번식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는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바다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상어가 어디에서 짝을 찾고 어디에서 새끼를 낳으며 어린 개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체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해야 할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어린 백 상아리는 성체와 먹이와 생활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점차 더 큰 먹이를 사냥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백 상아리 역시 처음부터 완성된 거대한 포식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경험을 거치며 바다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생명입니다.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백 상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남는 순간이 하나쯤은 생깁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좋은 기억 하나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휴가철 캠핑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전사고, 전기제품 과열, 에어컨 화재, 모기향 화재, 주방 화재, 심지어 차량 화재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치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부터 안전 습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더위 속 숨은 위협, 화재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더운 시기 발생하기 쉬운 화재의 주요 원인과 예방 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그리고 소화기 사용 방법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안전 지식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때론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부지역에 우리를 동반한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9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0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무더운 시기에는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곳곳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화재를 미리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아래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더운 시기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입니다. 자,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제습기 등 전력 소모가 많은 가전제품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선 과열되거나 노화된 콘센트기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중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중 콘센트 하나에 에어컨, 선풍기, 텔레비전, 핸드폰 충전기를 모두 꽂아두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중 콘센트마다 정격 용량이 있습니다. 이 용량을 초과하면 전선이 녹아내리고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답니다. 모기향과 전기 모기체도 화재 위험이 크답니다. 모기향은 생각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400도에서 500도까지 올라가는 모기향도 있습니다. 이 불씨가 종이, 커튼, 이불 등에 닿으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잠들기 전에 모기향을 문 가까이 두고 주무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모기향은 반드시 불연성 재질의 받침대에 올려놓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모기체는 살충 효과는 뛰어나지만 감전 위험과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모기체망에 금속 물질이 닿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전기 불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해야겠습니다. 캠핑 시 바비큐와 모닥불 화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캠핑장에서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떠나는 경우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캠핑객이 모닥불을 끄지 않아 발생한 산불로 수백만 평의 산림이 영향받은 사례도 있답니다. 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물을 부어서 잔불까지 완전히 끄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요,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 제품 화재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은 전력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래된 에어컨은 내부 전선이 노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 갑자기 정지하거나 타는 냄새가 나거나 또 차단기가 자주 내려간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실외기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방열이 잘 되지 않아 과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외기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는 장시간 가동하면 모터 부분에 열이 쌓입니다. 잠들기 전이나 외출할 때는 선풍기 전원을 끄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모터에 부담이 갑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는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가전제품인데요. 냉장고 뒷면에는 방열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벽에 너무 밀착해서 설치하면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 과열될 수 있겠습니다. 냉장고 뒤는 최소 5cm 이상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제습기는 장마철에 많이 사용합니다. 제습기 내부에는 물통이 있고 모터가 작동합니다.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안전하겠습니다. 외출할 때나 잠잘 때는 제습기 전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다중 콘센트 사용 시 이 정격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 콘센트 하나에 고용량 전기 제품 2개 이상을 연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어컨과 전자레인지를 같은 다중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중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면 습기를 머금어서 누전의 원인이 됩니다. 다중 콘센트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틈새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비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튀김 요리를 할 때에는 기름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불이 붙으면 절대 물을 붓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붓는 순간 물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화상 위험이 커집니다. 기름 화재는 뚜껑이나 젖은 수건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해야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휴지, 행주,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불꽃이 튀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가스 호스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호스가 노화되었거나 갈라지면 가스가 새어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조리 후에도 가스레인지 표면은 상당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스레인지 표면 위에 플라스틱 용기나 행주를 올려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차량 화재 예방법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겠죠? 날씨가 더울 경우 차량 내부 온도는 주차 후 1시간 만에 60도에서 7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때 자동차 개판기 위에 두었던 라이터, 충전기, 선글라스, 핸드폰 배터리, 탄사 음료 캔은 말 그대로 폭발물로 변합니다. 라이터는 폭발하고 핸드폰 배터리는 팽창하며 투명한 병은 돋보기 역할을 해서 시트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차량 주차 시 자동차 계시판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엔진룸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냉각수 누출, 오일 누출, 전선 피복 손상 등이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엔진룸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보이면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엔진을 꺼야 합니다.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엔진룸 덮개를 열면 안 되겠습니다. 갑자기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이 더 커지게 번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있다면 엔진룸 덮개 틈새로 소화기를 분사하고 불이 잡히지 않으면 즉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먼 거리에서 119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지식들 꼭 숙지해뒀다가 안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니면 물건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바로 목숨이랍니다. 짐을 챙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갑, 핸드폰, 서류를 챙기는데 연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대피할 때는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연기는 우로 올라가고 바닥 쪽이 가장 공기가 깨끗합니다. 옷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가능하면 젖은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출입구가 불로 막혔다면 창문으로 대피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2층 이상에서는 절대 아래로 뛰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유리문이나 창문을 열어 연기를 빼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매우 위험합니다. 계단을 이용해야겠죠? 자, 평소에 집 그리고 회사 건물의 비상구 위치를 미리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피 후에는 절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짐을 두고 나왔다고 다시 뛰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소화기는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급할 때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화기를 들어 이 바닥에 가볍게 들었다가 내리칩니다. 안에 있는 분말이 굳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안전핀을 뽑습니다. 호스를 불꽃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손잡이를 강하게 쥐어 짭니다. 분말이 나오면 바람 방향을 고려해서 불꽃의 밀동을 향해 뿌립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 즉 불길이 작을 때만 사용해야겠습니다. 불길이 이미 천장까지 번졌다거나 연기가 가득 찼다면 소화기로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즉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화기의 유효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용 소화기는 보통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지만 암벽기가 녹색 영역을 가리키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겠습니다. 빨간색 영역이라면 교체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운 시기 발생하기 쉬운 화재의 주요 원인과 예방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그리고 소화기 사용 방법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지식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더운 시기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 과부하, 노화된 전선, 모기향, 캠핑 불씨, 주방 화재 등입니다. 다중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가전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말고 모기향은 불연성 받침대에 올려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캠핑 후에는 잔불을 완전히 끄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입니다. 짐을 챙기지 말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작을 때는 소화기를 사용하되 불길이 커지면 즉시 대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평소 집의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두는 습관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대피 경로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영주시 현대병원은 여러 가지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그 어떤 병원들에서도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것들에 영주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모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큰 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 현대병원에는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 방법, 부강주사료법하고 면역각성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방 나온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거듭되는 실패와 성공을 거쳐 얻어진 독특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 치료되지 않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 여러 만성 질환, 그리고 또 특별히 자가 면역성 질환 등등에 대해서 모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별로 효과를 잘 보지 못한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셔서 문의도 하시고 또 질병 치료의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 장 건강에 장이 튼튼해야 우리 인체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란 중약적으로 후천이 근본, 신장을 우리 선천이 근본이라 한다면 비장과 위는 후천이 근본이라 합니다. 그리고 기와 혈이 생성이 바른지 기력도 생기고 혈도 만들어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면역세포가 7, 80%는 다 이 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장수하려면 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연간 이 장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병이 아닌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이게 대표적인 질환, 크론병하고 또한 또 기양성 대장염, 이 두 가지 병이 참 우려병입니다. 환자분이 문의가 있는데 음식을 철저히 가리고 먹지 말라는 건 섬유질이 많고 소화가 어려운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 소약을 규칙

0: 적극적으로 먹어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예, 여러 번 예, 급성 발작이 찾아옵니다. 발작의 빈도를 줄이고 예, 발작 간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 문입니다. 보통 이 서약, 예, 서약은 장의 질환이에요. 보통 항생제를 잘 쓰는데 장표층의 엄중한 관리만 할 뿐이지 예, 이 장의 기저부의 섬유화, 왜 섬유화해야 되는가? 반복적으로 염증, 수복, 과성을 거치면 섬유화가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작은 삼촌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붙이고 그런 게 예, 허리를 쓰지 못하고 서리 진짜 고통스러워 왔는데 예, 여기서 동료들이 이렇게 못 와서 앉아 얘기를 하던지 현대병원에서 부강주사하는 거 치료한다는 게 그래서 맨 뒤 전화 왔습니다. 그래 문의해달라고 소리.
0: 네, 그랬어요. 허리 통증. 예.
2: 예. 예. 그러고 예, 펴지도 못하고 이래 앉아서 이래 굽는답니다. 그래 개구나 비행기 타고 그래 왔답니다. 바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래 왔답니다. 그래서 내일 예약해서 좀 가서 검사도 하고 주사도 맞자고 그래 예약합니다.
0: 예, 허리 통증. 좀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 현대병원에 265-2120에 연락해서 정확히 진단도 하시고 또 현대병원에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예, 전효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장질환 중에서 예, 그런 병도 그렇지만 예, 궤양성 특히 여기에 대장에 발생하는 이 질환에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병이가 비슷하지만 또 분명히 예, 다른 두 가지 병입니다. 구별점이 있는데 예, 이제 분도 예, 서약을 끊임없이 써도 그냥 반복 발작 하니까 참 예, 어려워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급성적인 발작을 줄이려면 우선 장내 세균총을 예, 재구축해야 됩니다. 장도에는 이 좋은 균, 나쁜 균, 예, 중간균이라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유익한 균, 예, 우리 인체 건강에 좋은 작용하는 균을 가리키고 또 나쁜 균이란 역시 병원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항생제, 소염제 같은 것을 예, 설사하고 배 아프고 하면 잘 쓰는데 이 항생제는 그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좋은 균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1: 네.
0: 이러면 당연히 이 비례가 좋은 균, 나쁜 균, 중간 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례가 파괴됩니다.
1: 네.
0: 비례가 파괴돼서 유해균이 우세를 차지할 때 이러면 우리 인체는 여러 가지 지금 장도의 병뿐만 아니라 이 장도의 문제로 인해서 천식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 비만에 우울증, 비염 많고 많은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소리 허리도 구부러졌던 게 이제는 거의 다 펼쳤고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나는 일곱 곳을 치료했었습니다.
0: 무슨 병 허리 여러 가지입니까?
3: 있고, 예, 허리 아예 아프고 엉심이 아팠습니다. 나는.
0: 예, 엉심이 아프고.
3: 그리고 예, 그리고 태양성 관절에서 무릎이 아프고.
0: 무릎이 아프고, 예.
3: 그러니까 예, 배, 가슴 다 아프다. 오소나우 했었습니다.
0: 예.
3: 예, 오소나우 처음에는 예, 거기서 그 경로에 밥을 10원 씻고 싸먹었다. 예, 막으면 또 병도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0: 예.
3: 선생님 도와주지도 않고 용서했습니다.
0: 예, 치료 잘 됐습니다. 예.
3: 예, 예 허리가 엉심이 아픈데 허리에다도 다 치료하고 부항 붙이고 그래서 예, 부항수 사놓고 그래서 그다음 이 그 전기 치워놓고 이래 그러는데 예, 허리에 그 몇 년 됐습니다. 가랍지도 않고 여기 부스럼 섬 나서 영수 아리고 그랬습니다.

0: 예.
1: 아, 이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팔이, 지난 올해 아무 약속도 안 나왔었거나에, 여팔이 심술 좀 비다스게 뚝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0: 어.
1: 그리고 예, 당연 후 전 단계 됐는데, 내 당연 말 아예 했는데, 대람 치료하고는도 가슴 다 치료했단 말이에요. 예, 구부러졌을까나, 되게 아니라.
0: 예.
1: 계속에 아무거 저녁이라 그냥 이전에 밥 채소를 넘겨 못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전 이렇습니다. 아무리 밥 많이 먹어도 이렇습니다.
0: 네.
1: 어제나 어찌 감사한데 이제 선생님 당이 돼야 할까? 나니 거리씩 구부리 이럴까? 여기에다만 중시하는데.
0: 네.
1: 예, 어, 나쁜 변호 봐도 그리 중시하는데 이제 선생님 강의 들어볼까? 용 이게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예. 지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 예, 위에만 아프면 예, 배 아픕니다.
0: 어, 배가 아프고, 예.
1: 그래서 저 약 먹고 계속 이런, 그것도 우리 반가씨 엄마 이랬는데 나도 유전도 예, 냈다고 그랬습니다. 내 동생이 너, 어, 변이 붙다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해서.
0: 물은 변?
1: 예, 뒤지러오고 이랬다.
0: 어.
1: 나는 그 현대병원에 가서 내 허가 이렇게 많이 봤었잖아요. 이건 다시 좋습니다. 지금 물어봅니다. 이거. 내가 되겠는가, 선생님.
0: 아, 예. 우선 그렇게 오래됐으면 그 확실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 가족사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예. 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 이같이 그 자꾸 소염제라는 게 보통 항생제 말합니다. 그런 약을 자꾸 쓰니까 좋은 균까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설사 끊지도 않고, 예. 예, 어떨 때는, 뭐, 이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예. 그리고 소화불량도 생길 수 있고, 예. 아, 이게 장이 건강이란 게 단순히 장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만성질환이 발원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어, 정확히 우선은 진단받고, 어, 문제는 자가 면역성 이런 장질환이 아니면, 예, 그나마 치료 빨리 될 수 있습니다.
1: 아, 지금 선생님이 당장 가겠습니다.
0: 예, 265-2120에 연락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언니도 예, 이 대양성 관절이 돼서
0: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3: 예, 대양성 관절이 돼서
0: 대양성이란 예, 이게 늙어서 오는 병을 말하는데 무릎인가 허리인가 뭐 경추인가 위치가 여러 곳이 제 구멍입니까?
3: 무릎입니다. 무릎.
0: 예,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3: 예, 무릎 관절이 대양성 관절이 돼서 예,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이 부강주사요법 두 번 받았어요.
0: 두 번, 예.
3: 예.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일 없는 것처럼 예. 이 다리도 헷갈아지고 통증 하나도 없어서 저녁에 잠도 잘 쉬고 예.
0: 예.
3: 행복한다. 그래서 예. 내일 또 가는 날 내 예약하자고 그런다.
0: 아, 예. 두 번째 치료받고 며칠 지났습니까?
3: 요즘은 열흘입니다. 열흘인도 그렇습니다.
0: 어, 그러면 세 번째 치료 날짜가 됐습니다.
3: 예, 예. 예. 가자고 그랬나.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누나가 저희 당뇨를 좀 오래 해놓고 한 18년 했는데 지금 썬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는데 한 대째 잘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현대병원에 예약해 치료를 받아 보다 한데 될 수 있겠는데 다음 내용입니다.
0: 네, 치료 받아봐야 알겠죠. 예, 연기시 현대병원의 치료 방법은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혈당 높으면 혈당약, 혈압 높으면 혈압약, 예, 이런 거로 그저 공제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근본적으로 이 병이, 예, 근본 부리를 다스려서 치료하면서 동시에 또 그 합병증까지 낫도록 해드립니다.
4: 아, 지금. 예약해.
0: 네, 그렇게 하세요.
4: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5: 아, 저는 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예, 쌍지팽이 치고 다닙니다.
0: 쌍지팽이까지. 예, 양쪽이 다 그렇습니까?
5: 예, 그래. 재고나 그렇습니다. 그 지팽이 짓고도.
0: 어, 예.
5: 그래서 신

0: 병원에서 미리 치료를 하라는 소리를 듣고 가서 치료를 받았댔습니다.
1: 예.
0: 그 받았는데 한번 했는데 별로 그리 아프든 무릎이 아프지 않고 효과용 도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 무릎이 그래서 싹 그 뭐인가 칼 베는 것처럼 아프게 소리 난단 말인데 무릎
1: 그런 정도면 아마 큰 병원 찾아가면 거기서 당장 수술하라 할 수 있습니다.
0: 예, 그래 수술하라는 게 병원인데 아 무시가 싸야고 신내병원에서 한다니까 그 한 게 좀 효과 있을까 더 가서 좀 치료를 받자고 그랬는데
1: 예. 예, 연길시 현대병원은 이같이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무릎, 뼈 끝에 연골이 다 다스러서 또는 이제 어려운 이런 환자들도 부강수사로서 치료해 드립니다.
0: 예, 그래, 이해가세요. 가서 좀 막 싸우고 그랬나?
1: 예, 265-2120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3: 네, 수환. 우리 집 아저씨는 이걸 묵고.
1: 이거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거 좀 자리 옮겨주세요.
2: 여보세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저기 허리 통증 진행 심해서 그래서 그 현대병원 리관대 선생님 배우고 한 번가 배우고서 굉장히 지금 마음에 나사졌다만
1: 한 번 치료했습니까? 예. 예,
4: 이제 12일 됐다.
1: 네.
4: 예, 그런 게 이 허리가 크지 못하던 게 지금 변다만 통증이 나사진다만 지금.
1: 예.
4: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나설지게 좀 몇 번 맞아야
1: 네. 한 번에서 효과는 알립니다. 예. 알리지 않으면 누가 더 치료할 생각 나지 않겠는데. 네.
4: 가서 치료해야 낫지 않나만.
1: 예. 그러면 뭐 예. 갈까 말까 할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네.
4: 예. 예. 이번에 시신 가지고 지금 갔다나 댕긴다만.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내일로 이어야.
1: 열흘 넘었으면 이제 두 번째 예. 치료할 날짜가 됐습니다.
4: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시동생이 한국에가 한 10년 일했습니다. 공사장에서. 그 다음에 여자만 탈출이 왔어요.

0: 거기서 지내내기였고 허리 쓰지 못하겠고 거기 치료받았는데 거기 지은 옷에 조그맣더란다. 걔가 얘 내리드린 것도 아예 알겠어 왔습니다. 걔네 지금 이 리 원장이 부강치료요법 이용하다 해서 우리 시동생이가 좀 심한다. 네. 세 번 치료했는데 우선 거의 완전히 이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 아, 세 번 이미 다 치료했습니까? 예. 네,
0: 굉장히 우선은 허리도 아예 아프고 다리 내리 저리던 것도 이렇고 많이 이렇단다.
1: 네.
0: 네, 걔도 한 번 더 맞아라고 공고히 하길래 또 그래 우리 시동생이 내리 우선은 피부 맞은 지 열흘이 된답대다.
1: 세 번째 치료한 지 열흘로. 예.
0: 예, 예, 세 번째, 예, 예. 그래서 한 번만 더 맞으면 어서는 완전히 공고하게 될 것 같아서 예. 내일이 가다고 저 예약하는 게입니다.
1: 네. 예. 네 번 치료하고도 효과 없거나 재발하거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돈도 받지 않고 치료해드립니다.
0: 야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럼요. 예.
0: 예. 그래 가다고 예 많이 효과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제, 우리의, 저, 이 집에 친구가, 내 친구 되는 사람인데, 반신이 먹었습니다. 그래, 예, 현대병원 저희를 영한 이사 있을 때에 한번 가서 배워보고 치료하자고 합니다.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중풍에 걸렸습니까?
3: 예, 중풍 걸렸어요.
1: 중풍 치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3: 예.
1: 165-2120이다. 연락을 하시고, 또 문의도 하시고, 어느 때 오라면 그때 예, 치료받으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4: 예, 예. 죄송합니까?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4: 우리 예 우리 작은 언니 요새 반도수에 세 번 이렇게 어제 맞고에 야 이렇게 좀 주사 정말 없다면서 어디 가나 또 이런 부강 수사료 없지 그만
1: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예 다만 현대병원에서 연구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이기 예. 때문에 예.
4: 현대병원이 그 이관례 원장님이 38년 동안 연구를 하니까.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1: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4: 난치병과 은한병들이 지금 모두 치료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깨 아프지 또 그래서 예, 어디면 또 이래 아프면 또 그래서 반사고 붙이고 이런데 우리 작은 언니 세 번 맞은 게 어제는 완전히 이렇단다 선생님.
1: 예, 세 번이면 예, 기본상 단악해 합니다. 예.
4: 이 부강서의료법이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내 맞아볼까요? 이 어깨 내 전문 언어가 야도일에 남다.
1: 네.
4: 이게, 아니, 잠깐, 전날에 모르겠는데, 이튿날에 자고 깨어났다. 약간 무슨 나는지, 지금 날마다 조금 없이 계속 났습니다. 이게 두세 번 맞으면, 이거 좀 완전히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1: 네.
4: 예. 영 좋습니다, 약이. 이게. 부사 맞는 것도, 예, 그래, 아프지도 됐고, 얼마나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예.
4: 예. 우리 작은 언니 그랬다. 야, 그렇게 내 치료를 세게 수술할 정도까지, 수술까지 하라는 게 되는다. 그 영도병원에 가니까.
1: 그렇죠, 예.
4: 수술도 하라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1: 예.
4: 치료 맞은 게 좀 완전히 이롭단다. 요새 받들어서 자꾸, 예. 이렇게 뭐, 허리 좀 구부렸지, 뭐.
1: 예.
4: 무거운 거 못 들고.
1: 그러다 점점 더 합니다, 문제.
4: 더 할게, 치료하면 더 하지, 그 일하는
1: 예.
4: 게 그렇지. 그 일은 또 듣기도 하지, 그러면. 그리고 또, 아빠가 출입 못 하는 게, 무슨 그렇게 또 뭐, 치료도 아니하고, 무슨, 그리고, 그 무슨 오래 사겠습니까? 바깥에 운도 못 하는게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허리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운도 못 하고 근육이 약해지고 이러면 다른 병들이 또 찾아옵니다.
4: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이럽습니까? 그래서 살 것 같다면 이런다. 예, 선생님이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같이 여러 만성 질병. 또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여러 또 골관절병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 못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다 치료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질 시 현대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게 단순히 소화기 그 점막에 대해서 소염제 쓰고 그때 당시에 그저 설사 복통, 예, 이것만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장이, 예, 반복적인 염

0: 갈증 섬유화 경화돼서 이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이 장내균청을 평형을 시켜줌으로 해서 장내 근본 환경부터 개선해 드립니다.
1: 네.
0: 예, 이렇게 되면 급성 발작의 간격을 크게 늘리고, 예, 배 아프고 설사하고, 예, 이런 증상이, 예, 원래는 자주자주 발작하던 것이 간격이 느려지고, 또 매 발작 시에 복통이나 설사 증상의 그 강도, 예, 심하고 경한 차이는 꼭 있습니다. 예. 예, 이래서 응급 이변의 확률을 크게 낮춰줍니다. 예, 또 어떤 분은 궤양성 대장염, 예, 크론병하고 궤양성 결장염, 예, 예, 이게 다 자가면역성 장질환이지만 점시 구별점이 있습니다. 예, 이 환자는 배 자주 아프고 설사 반복적으로 해서 서약 역시 항생소 아무리 오래도록 썼지만 잘 낫지 않아서, 예, 이래서, 현대병원에 문의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하면 어떤 좋은 치료가 있는지, 예. 예, 이런 궤양성 대장염은 또 만성 비특이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이 병은 주로 큰 창자의 전체에 걸쳐서 점막과 점막의 밑에 조직에 발생합니다. 그런 병은, 예, 구강으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예, 시간 상황으로 다음 시간 내에 다른 점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회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조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0: 습곰충 주석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유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요르단 국왕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제12차 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안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주왕 전국민대피대회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정협 중앙군사위원회가 17일 오전 인민대당에서 위대한 막수주의자이며 위대한 무산격 혁명가, 정치가, 군사가, 외교가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위협에 걸출한 지도자인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를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중공주왕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군평은 발표한 중요한 연설에서 강택민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깊이 추모하고 강택민 동지의 고귀한 인품을 깊이 학습하며 전당, 전군,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이 중국 독재 사회주의 위협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아가도록 경계했습니다. 중공주왕 정촉 상무위원인 조락재, 왕혼영, 재기, 정설상, 리희와 한종 국가부주석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대강당은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주석대 상단에는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 회표가 걸려있고 뒤쪽 배경막 조항에는 강택민 동지의

대형 초성화가, 그 아래에는 1926년부터 2026년이라는 표식도 걸렸습니다. 이 총 통로 상단에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도리에 굳게 뭉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며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침 전략을 견제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유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라는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오전 10시 대회는 장엄한 국화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강택민 동지 일생은 빛나는 일생이자 전투적 일생으로, 그는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다 바치며 평생을 분투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치 문명, 정신 문명 건설과 당 건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진전을 유록하도록 이끌고 추진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유업을 수호하고 전면 개혁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며 인민생활의 전반적 초요사회를 실현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21세기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공헌을 했습니다. 이로써 전당, 전군,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의 진심 어린 애대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70여 년의 혁명생애, 터키는 당 13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당과 국가 유업이 거대한 성취를 이룩하도록 추진한 위대한 실천 속에서 강택민 동지는 막수지 정치가로서의 탁월한 지략과 웅대한 포부, 핵심적 역할, 지도 예술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영원히 학습해야 할 가치 있고 영원히 우리를 전진하도록 경계하는 거미한 인품을 수립했습니다. 강택민 동지는 공산주의 리상에 대해 굳건하고 변치 않는 자세를 가졌고 당과 인민에 대해 무한히 충성했으며 당과 인민의 유업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할 것을 굳게 맹시했습니다. 우리는 바위처럼 확고한 그의 정치적 신념을 학습해 초심을 잊지 않으며 사명을 명기하고 막스주의에 대한 신앙,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확고해야 합니다. 또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침과 전략을 견제하며 자각적으로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굳건히 실천해야 합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와 당주왕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제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유업의 튼튼한 지도 핵심으로서야 항상 자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시종 일관 인민의 입장에 서서 인민 대중의 안위와 고락을 걱정하며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 리익에서 출발하여 사업을 배치하고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진실하고 깊은 인민 지향적 정서를 학습하여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제하고 올바른 취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인민의 입장을 굳게 지키고 공복 의식을 강화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인민의 의지하여 역사적 유업을 창조하고 인간의 전면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가 확고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것을 견제하며 시대 발전의 요구와 실천 발전 수요에 순응하여 리론 혁신, 제도 혁신, 과학기술 혁신, 문화 혁신, 기타 재분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그의 혁신 정신을 학습하여 막수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실정,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교랍시키는 것을 견제하며 막수주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전 당과 전 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경제사회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목표가 원대하고 시세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중국과 세계 발전의 대세,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에서 출발하여 사물을 관찰하고 사고하며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중요한 조치를 통해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심도 있고 위대한 전략적 사고를 학습하여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내 겪어본 적이 없는 대변국을 통일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통과하며 5위일체 총체적 배치를 통일 계획하고 네 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빠르게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전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의 관찰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중대한 역사적 고비와 관건적 시각에 과감히 결측하고 위험 부담과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갓난 신고를 극복해 현대화 건설을 위해 광활한 공간을 개척하고 량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고 강인하며 과감하고 비범한 그의 담략을 학습하여 오한의식을 강화하고 최조선 사고방식을 가지며 발전과 안전을 더 잘 통일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강인한 투쟁 정신과 탁월한 투쟁 실력으로 거신 풍랑은 물론 질풍노도와 같은 중대한 시련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리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의 세 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장기적인 노력을 거쳐 당과 국가 사업은 홍성하고 번창하며 신주대지는 안녕하고 상서로우며 인민들의 생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밝은 조망이 펼쳐지고 여러 세대가 뜻을 이어 분투해온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유민들은 당장의 도리에 더 굳게 뭉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을 위해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분발 향상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중국 인민의 더 아름다운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종합민족의 더 장엄한 화폭을 펼쳐가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대회를 주재할 때 습군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일생을 회고하고 강택민 동지가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면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택민 동지의 고귀한 인품을 체계적으로 규납하고 강택민 동지의 바위처럼 확고한 정치적 신념, 진실하고 깊은 인민지향적 정서,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신정신, 심도 있고 원대한 전략적 사고, 굳건하고 강인하며 과감하고 비범한 담략을 참답게 학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연설은 매우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설을 깊이 학습하고 체득하며 참답게 관찰하고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도리에 더 굳게 뭉쳐야 합니다. 습권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견제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우위를 깊이 깨달아

0: 김문청, 온가보, 가경림, 장덕강, 요정성, 류천서, 왕양, 리람청, 정경홍, 리장춘, 하국강,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총공장 서기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은 전국 종료, 중앙군사위원회 지도 동지와 지도자 직무에서 은퇴한 동지들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앙당정군 인민단체 각 부문과 북경시 주요 관계자, 각 민주당 파주왕, 전국 공창업자 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 대표, 북경에 있는 중앙위원, 후보 중앙위원, 재경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총협 상무위원, 로 간부, 로 동지 대표, 강특민 동지 친조, 과거 신변에서 근무했던 인원과 고향 대표, 강택민 생평 사상 연구 토론회 참가자 대표, 수도 각계 대종 대표, 북경 조둔부대 장병 대표 등 6,000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 시작 전 습금평등 지도자들은 강택민 동지 친족을 친절히 접견하고 그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1: 8월 17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귀국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엄중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조난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령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 인민이 비련코 하루빨리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하리라 믿습니다.
0: 습근평 국가수석의 초청으로 요르단 하심 왕국의 압둘라 2세 국왕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8월 17일 국무원 제12차 전원회의를 조제하고 당면 경제 상황과 경제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주왕의 과학적 판단과 결책 포치로 사상과 행동을 동일하고 재반 업무를 착실히 잘 수행하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과제를 완수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좋은 출발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각 방면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이어갔으며 성장 동력이 새로워지고 구조가 최적화되는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내수 부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일부 업종과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발전 목표에 집중하여 기존 정책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증량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최적화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행의 첫 해라며 계획의 현지화를 처음부터 착실히 추진하고 계획이 각 분야 업무를 선도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운행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점을 견지하며 국내 대순환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6대 인프라망 건설 시행 방안의 리행을 다그치고 투자와 융자 기재를 혁신하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소비 촉진을 협력 추진하고 정책 자원의 경사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종 정책 자금 사용 진도를 신속히 끌어올려 조기에 실물 자금량을 창출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를 유력하게 촉진하고 신흥 분야, 신형 인프라, 소비 승격 등에 대한 투자를 더욱 지원하고 대외 수요를 적극

0: 적으로 안정시키고 국제 경제 무역 호혜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신구 동력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흥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강화하며 전통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물 경제의 토대를 잘 다져야 합니다. 민생 보장과 개선 업무를 착실하게 잘 수행하고 취업과 소득 증대에 힘쓰며 공공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리제구 민중의 기본 생활 보장과 복구 재건을 강화하며 규모성 빈곤 재발과 빈곤 발생 방지라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발전과 안보를 더 잘 통합하고 위험부담 해소,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안전 생산 등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경제사회의 발전 업무는 각급 정부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기풍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실무적으로 올바른 지적권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학습 교육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실질적인 대책, 실용적인 업무,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바른 길에서 혁신하고 개혁적 사고와 혁신적 방법을 활용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국무원 전원회의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부문과 단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정부와 신강 생산건설병투한 관계자들이 영상 방식으로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강택민의 생평과 사상 연구 토론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됩니다. 중공장 정초욱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 초석인 채기가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채기 서기는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산 습근평 총속의 종료 연설 정치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사상과 순관 풍모를 계승 발행하며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춰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연구를 심하고 확관 신념으로 끊임없이 분투하고 엄중하게 학문을 다스리며 실사구시와 혁신을 추구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의 소개는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연구를 심화함으로써 당의 전면적 지도 원칙 견지에 중요한 의의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하고 당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두 가지 결부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막수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견지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이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고품질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두렵게 하는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확관 문화적 자부심으로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융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화 발전의 길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리 소리가 회를 주재하고 석태봉, 류국종, 장승민, 곡청산, 심장성이 선회에 발언했습니다. 팽총화와 왕동봉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일본 도쿄 전력회사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제22차 오염수 해양 방류가 종료된 가운데 총 방류량은 약 8,000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일본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요르단 중국 협력 확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 분야의 중요한 역량인 중국은 발전과 경제 진보를 촉진하는 글로벌 모범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쌍무 협력을 확대하고 요르단 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은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한 요르단과 중국 양국의 관계는 양측의 공동 우선 과제를 추진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쌍무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협력 범위가 무역 투자, 기반시설, 교육, 의료보건, 문화 교류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요르단 공공부문 능력 건설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요르단 공공 민간 부문의 수천 명 인원이 중국 정부가 제공한 양성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 투자는 요르단의 에너지 자급 자족과 다원화 전략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요르단은 친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관광, 민간 항공 등 더 많은 분야로 협력을 계속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지역 제조업과 수출 종추가 될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요르단의 전략적 위치, 자원 여건, 청년 인재는 중국의 경제 실력과 기술 우위, 글로벌 영향력과 결합되어 쌍무 협력 확대를 위해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요르단과 중국은 영화, 드라마 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막대한 발전 예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의 뛰어난 제작 능력과 독특한 특색을 지닌 촬영지를 바탕으로 요르단을 중국 영화 산업의 촬영 최우선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정세와 관련해 압둘라 2세 국왕은 팔레스티나 문제는 여전히 중동 지역의 핵심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은 계속해서 폭력의 악순환에 직면할 것이고 폭력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범위도 끊임없이 확대되며 그 부정적 영향이 지역 밖으로까지 넘쳐 흐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이 지역 정세 완화에 계속 주력하고 있을 것이고 중국과의 조정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량인 중국은 자신의 광범위한 국제적 영향력과 국제적 발언권을 활용하여 두 국가 방안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할이 점차 구현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랍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랍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압둘라 2세 국왕은 이 오랜 관계가 지역 위기와 정세 변화의 시련을 견뎌왔고 양측의 실무 협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서로 항상 공동 리익을 추구하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랍 국가와 중국 간에는 여전히 발굴할 수 있는 거대한 협력 발전 예비가 존재하며 아랍 국가들은 중국의 발전

0: 경험으로부터 많은 점을 답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요르단 중국 협력 확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천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각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도문강변의 변강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기쁜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림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강비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기 프로그램 제목은 꿈결에 철갑군마가 빙하를 건너다입니다. 이는 남송의 애곡시인 육류가 지은 11월 4일 풍무대사기라는 시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바로 밤새 바람과 빗소리를 들으며 누웠는데 꿈결에 철갑군마가 빙하를 건넜다라는 구절인데요. 습근평 종석이는 2014년 10월 15일 문예실무좌담회에서 육류의 이 두 식구를 인용해 애국주의는 중화의 아들딸들을 단결분투하도록 감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주의는 우리를 감화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척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고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책임을 더 많이 짊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과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반드시 국방과 군대 건설 수준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24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종석이는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기간 내에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신속히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전략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강군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총석이가 좋아하는 전고를 함께 해설하고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해보겠습니다. 본기 프로그램 사상 해석인인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고학원 강영연구원을 모셔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군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를 확립하고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관철하며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실행함에 있어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은 갈수록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근대 이래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이 위대한 꿈은 바로 강국의 꿈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이 꿈은 바로 강군의 꿈입니다. 나라가 강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 때문에 강군을 도모해야 하는가? 강군의 강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떻게 해야 강군을 실현할 수 있는가 등 세 가지 과제를 둘러싸고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를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군을 도모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습근평 총서기는 아주 다양하고 훌륭한 논술을 남겼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 中国维护世界和平的决心不会改变，中华文明历来崇尚以和邦国，和而不同，以和为贵。 中国孙子兵法是一部著名兵书，但其第一句话就讲：“兵者，国之大事，此生之地，存亡之道，不可不察也。”其要义是“胜战，不战”。几千年来，和平融入了中华民族的血脉中。 刻进了中国人民的基因里。
2: 방금 들으신 내용은 습근평 주석이 2017년 1월 18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발표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라는 기조연설 중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손자병법에서 언급한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이며 민중의 생사에 관계되고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길이기에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인용한 고전의 의미를 어떻게 정확히 이해해야 할지 이번 프로그램의 고전 해설인인 남경사범대학 력파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이며 민중의 생사에 관계되고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길이기에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손자병법 시계편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국가대사인 전쟁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보상이고 억만대중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므로 반드시 깊이 있게 연구해나는 의미를 담고했습니다. 손모사는 전쟁을 국가의 운명, 대중의 생사와 긴밀히 연결시키면서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지위로 승격시켰습니다. 전쟁이 이처럼 중요하기에 전쟁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병법은 작전 예술과 전쟁 법칙을 다루었지만 결코 구체적인 전술 차원에서만 전쟁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 견지에서 전쟁 문제에 대한 경거망동과 성급한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손자병법은 첫 구절에서 전쟁을 신중하게 대하고 전쟁을 피하는 것을 전반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전쟁에 대해 신중성을 기하는 것은 전쟁 문제에서 신중하게 결책함을 의미합니다. 군주는 분노로 군사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장수는 원한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쟁이 국가의 생사 존망과 관계되므로 반드시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전이란 군사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심지어 강대한 전략 억지력을 보유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군대가 강해야 침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사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문강변의 변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죠.

중국 장백산 동족 기슬과 도문강 하류에 위치한 변강도시 도문은 통상구와 강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길이가 60.3km인 국경선을 따라 자리 잡은 도문 영내 변강마을은 27개, 주민은 13,000명, 영내 향촌 인구는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 몇 년간 변강 지역에서 흔히 겪는 기층 조직력의 약화, 산업 공심화, 인구 류출 등 난제에 비추어 도문시는 당건설로 변강 건설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강을 발전시키며 민심을 응집해 변강을 수호하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강을 안정시키는 업무 방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흥변 부민과 변강을 안정시키고 국건이 다지는 실천 과정의 도문은 착실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변강의 향촌 관리에서 분할, 권리와 책임이 달리, 그리고 관리의 약화 등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도문시의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당의 기치를 최전선에 꽂고 역량을 최말단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영내 변강 지역을 4개 관리 업무권으로 나누고 시급령도 27명이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변강 마을을 찾아 현장 업무를 보면서 조정 또는 해결한 문제가 년 평균 420여 건에 달했습니다. 기반이 취약하고 산업이 뒤처진 변강 마을에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 전문 자금을 집중 투입해 촌급 관리 거점을 37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영내 향진의 권리와 책임 사항 322개를 정리해 기층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1 플러스 3 플러스 N 연석 협의 제도를 내오고 향진 당리가 주관하고 종합관리센터 파출소 사업소 등 3개 전문 부문이 참여하며 민정, 농업기술 등 부문이 필요에 따라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협의하고 함께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변강 주민이 부유해야 변강이 안정되고 돈 주머니가 두둑해야 민심을 응집할 수 있습니다. 도문시는 산업 흥변을 근본적 대책으로 삼고 현지 자원에 의지해 정밀하게 힘을 기울였습니다. 산업발전자금 2억 4,300만 원을 특색산업 프로젝트 38개에 정밀하게 투입했습니다. 양수진의 경우 촌당조직과 제약기업이 수매 계약을 체결해 재배 품종, 수량, 최저 보장 가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배농들이 마음 놓고 재배에 몰두하도록 했습니다. 장안지는 집채산업 배당, 링근 취업, 토지 유전 수익이라는 3위일체의 소득 증대 모델을 구축해 빈곤 해탈 인구 445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도문시는 힘을 모아 도문 특색 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길림대학, 길림농업대학 등 대학교와 손잡고 산업학교, 연구소 간 협력을 전개했습니다. 장백산 지역 야생 계암 버섯 인공 재배 기술은 이미 성급 과학기술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문 계란은 전국 유명 신규 농산물 목록에 올랐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G331 변강 개방 관광 대통로를 통해 86호 비석, 백년 불악 등 관광지를 개발하고 홍색 체험, 민속 체험, 양생 등 새로운 업태를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2025년 현지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인수로 277만 명, 이는 전주의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관광 종합 수입은 13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변강 주민들이 집 앞에서 관광업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 문명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8월 15일은 중국의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생태 재해와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면서 각국의 발전을 일괄하고 환경을 보호할 때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나라 관원과 전문가들은 발전 도상국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중국은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냈다며 이는 경제발전과 생태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정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지혜를 이바지했습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녹색 발전 리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던 영국 노팅엄 대학 부교수 조너선 설립원은 중국에 올 때마다 환경 개선을 실감한다며 감개무량에 했습니다. 설립원의 눈에 비친 중국의 환경 개선 배후에는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한 수치가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지구근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누계로 20% 감소하고 장강, 황화본류 전 구간의 수질이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2급 수준을 유지했으며 근안 해역의 량질 수질 비율이 2020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림 피복률이 25.09%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녹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루완다 환경단체의 레드스톤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창설자 그레고리 박훈진은 중국의 경험은 장기적 안목과 혁신정신, 효과적 관리의 지도 아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을 적극 관철하고 중국이 2035년 국가 자주적 기여 목표를 선포하며 여러 나라와 협력해 다국간 자연

보호지와 생태벨트를 건립하고 설산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곤명생물다양성기금을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시종 글로벌 생태문명 건설의 중요한 참여자와 기여자, 선도자입니다. 독일 뮌헨공업대학 기후환경정책연구실 주임 미란다 슈로이스는 일부 나라가 국제환경 프로젝트에서 퇴출될 즈음에 중국은 글로벌 환경사무에서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로이스는 녹색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중국은 환경 분야의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환경과학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가능 에너지 체계에 가장 크고 가장 완비화한 신에너지 산업사슬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량질적이고 능률적인 에너지 저탄소 장비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착실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술을 채용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여러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녹색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와 철도는 전통적 디젤 기관차를 보다 탄소 배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바루에리 쓰레기 발전소는 현지의 환경 정비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윈윈 방안을 제공했으며 중국에서 제공한 녹색 태양광 패널은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의 해안선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버대학 환경관리와 지속가능 발전 전문가 엘레나 라자핀드라마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도전에 직면해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기후융자, 기술이전, 인재양성과학연구, 생태계복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풍부한 실천과 탁월한 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는 데 실천적 기초와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행한 이 법전은 생태환경법률 30여 부, 행정법규 100여 건, 지방선법규 1000여 건 등을 집대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 공생하는 현대화를 위해 더욱 강한 법치 기반을 쌓았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가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 실천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시범을 제공했습니다. 세르비아 국가관리와 지방자치부 국무비서 프레드라그 라이치는 관련 법전은 국제환경법 발전사에서 중요한 미정표적 의의를 가지며 중국 생태환경관리 체계의 성숙과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생태환경법전을 통해 생태관리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기타 국가 특히는 광범한 발전도상국이 환경관리 분야에서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계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네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법률고문 시릴 아볼리는 중국이 환경입법과 관리 면에서 쌓은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법률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라자핀 드라마로는 중국의 관련 경험은 공공정책의 협동과 생태환경법 시체계를 보완하려는 국가의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 감로 장약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 시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 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득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득길 장약방에서는 로인절 우대 활동을 19일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진행하고 수간전항하고 런칭망주의 우대 활동입니다. 수간전항은 여수곽을 사시면 여수곽을 또 면비로 드립니다. 그리고 런칭망주의 야드곽을 사신다 할 때에는 또 수간전항 여수곽을 같이 더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수간전항하고 런칭망주를 쓰시고 소화계통 질병이라든가 혹은 예, 이 간 치료에서 지금 많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간이 있거나 약물성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라든가 혹은 바이러스성 간염 예, 이런 간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수간전항하고 런칭망주를 쓰신다 할 때에는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런 좋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의학이라 할 때에는 중화민족의학이 보물 중에서도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간하고 담낭질환 치료에 대한 인식하고 치료 측면에서 아주 톡톡하고도 완전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사부 이전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고전 의학을 바탕으로 한 간이 생리적 병리적 리해를 예, 출발점으로 삼아서 원인하고 병리적 기원, 예, 그리고 진단하고 분류, 처방과 약물 치료, 외부 치료, 그리고 생활 관리를 결합해서 체계적인 치료 방안을 구축해서, 예, 오늘날까지 림상에서 중요한 이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간담질환 치료에서는, 예, 장약으로서 치료하면은 특별한 이런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간하고 담낭질환 치료에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장의학 뒤로는 인체가 이 삼인요소라는 이 세 가지 생명 에너지를 균형을 유지하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간은 장의학이 장상학설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또 3인 요소의 주요 거주지로 여기면서 내부의 열하고 대사 기능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간은 음식물이 정미 소화라든가 흡수를 담당하면서 음식이 정수를 혈액이라든가 근육 등 신체 조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또 비효율적 또 나쁜 물질들은 제때 배출시키면서 치료를 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이러한 정수하고 비효의 대사리론이라 할 때에는 장의학이 간질환이 발생하고 진행을 이해하는 데서의 가장 주요한 핵심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저는 전번에 이런 증세 있었댔습니다.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1: 네.
2: 밤에는 또 잠도 잘 안 오고, 또 쥐도 잘 나고, 또 밤에.

0: 올라가도. 그다음 선발이 차고 어째 이런 증세. 혈압 조절도 당도 좀 높았습니다.
1: 네.
0: 예,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보니까 저와 같은 증세 이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예.
1: 네.
0: 해서 저도 저기 독일장 약방 찾아갔지요. 가가지고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코 후에
1: 네.
0: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한 달 넘게 두 달은 조금 안 됐습니다. 먹고 있는데 영 좋아졌습니다.
1: 네.
0: 혈압부터 조절되고 머리가 아프던 게 이게 이런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1: 네.
0: 예, 두 달 지금 가까이 먹고 있는데 이 뭐 한계려저의 뭐 김리 어떻게
1: 화신커프에는 한계려저의 두 달입니다. 예?
0: 두 달. 예,
1: 보통
0: 예.
1: 지금 보니까 이 좀 다칠병이 엄중하기 때문에 두 개 료정 쓰면은 기본상 예. 해결이 됩니다. 두 개 료정 예. 쓴 다음에는 치수의 전주와만 써도 됩니다.
0: 아, 두 개를.
1: 예, 이 두 가지 같이 결합하면은 이제처럼 어지럽거나, 예, 또 머리가 무겁거나,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집중력이 안 되거나, 예, 그리고
0: 예, 예.
1: 뇌혈전이나 이 소중풍이 있으면서 어지럽고, 기억력이란 또 내려가고, 수면 장애가 있고, 또 저리고, 또 감각이 예. 이상하고, 이 시료 범위가 아. 아주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이 두 가지 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영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더 써야겠지요.
1: 예, 두 개 료정 예. 쓰십시오.
0: 두 개 료정.
1: 넉 달 쓰면 된다.
0: 아, 예.
1: 예, 이 경추병도 좋습니다. 귀에서 소리 나는 이런 증상도 되고, 예. 그리고 예. 삼고증, 예, 고혈압, 아. 고혈당, 고혈지. 그리고 또, 이 오래 앓다 보면은, 또 이 환자분들을 접촉해 보면 좀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정리됩니다.
0: 예.
1: 예. 아. 그래서 이 그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0: 예?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지방간이 있고 조직간이 있어요. 양옆구리 무직하고 땀 수행이 걸립니다.
1: 예.
3: 그리고 맥이었고 땀 맥은 없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지금의 수관전환과 만재 민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제는 양이 그리 무식하지 않고 땀 풀리지 않고 땀 맥도 정상화 됐습니다.
1: 예.
3: 예. 자제를 한 개는 묻지 못했는데 지금은 매일 자제를 묻습니다.
1: 네.
3: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더 사서 쓰겠는데 우리 활동 어떻게 합니까?
1: 예, 우리 활동에 수관전환 6과을 사시면은 예, 이 6과을 또 면비로 드립니다. 이러면 예, 두 달이 되죠. 예. 그리고 런칭 망조의 하드과을 사면 또 수관전환 6과을 또 드립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활동에 참가하면은, 아, 이 수간 전황을 두 벌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달 분 후에. 그럼 한계 료정이 되죠.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나도 뭔가 뭐, 옆구리 자꾸 캥기고, 누웠다 일어날 때는 자꾸 거기 캥기고 아파서 그냥 그것도 힘들대다.
1: 네.
4: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까나 콤파치 허하고 뭔가 그 수치 좀 높았대다.
1: 네.
4: 그래 그런지 그냥 이게 뭔가 뭐 소변도 잘 보지 못하면서 조금 보면서 얘 잘 나다인가고.
1: 네.
4: 그다음에 뭔가 뭐 옆구리 그냥 그래 안 생기다매대다.
1: 네.
4: 그리고 뭔가 뭐 뭔가, 그냥 뭔가, 뭐, 저, 힘들어서 소변 자꾸 나가서 저녁에 자지 못하지. 그 다음에 귀에서도 소리도 나고, 예, 이랬을 때다.
1: 네.
4: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장약은 지망제다가 지금 허술리나와는, 요즘 한 두 달 거의 되게 먹는 게 생각보다 효과 엄청 좋습니다.
1: 네.
4: 바로 때가 효과.
1: 예.
4: 네. 그래서 요즘엔 이거 먹거나 귀에서 소리 덜 나고, 예, 소리 나서 자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지고,
1: 네.
4: 소변도 예, 잘 통하니까, 나 예, 시원하게 통하니까 내 붓기 그냥 아침에 일어나 온몸에 붓기 부석부석하고 눈동이 똥똥 붓기도 있고 붓기 다 빠졌습니다. 저는
1: 예 맞습니다. 그 노예 붓기는 인차 빠집니다. 한
4: 예.
1: 일주일간에 붓기는 다 빠지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예, 예 전신적으로
4: 예. 예. 냄새나고 예, 또 새가 영 진하고 이런

0: 그것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정상 다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무신한테 좋아서, 허리 다리 아파서, 용 힘들었어요. 안 자기 바빴댔단 말입니다. 승계 다니기다, 허리도 아파서.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1: 네.
0: 그래, 이제 두 달 조금 거의 되게 먹으니까, 이제 더 먹자고, 그다음 무슨 약 버텨 먹으면 되겠는가, 그래도 빨리 먹자고.
1: 네, 요즘 내일까지 이 활동이가 네. 런칭망제로 여수과, 야드과 그 사시면은 수관전왕 예. 여수과 그 또 드립니다.
0: 아, 그래서 수관과 그거는?
1: 예, 예.

0: 또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나선다.
1: 옳습니다. 걔를 병원에 가서 나와서 의사 선생님도 매고보고 간선 시위하다 놓고 난 맨날 그랬대요.
0: 네. 간이 나쁘면 소화계통이 제일 먼저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심내혈관 질환 그 다음 빈혈도 생기고 관절 질환도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셔서 이거 한번 이래 쓰시면은 그 다음에는 질병이 빨리 낫습니다.
1: 예. 내려서 알러 가겠습니다.
0: 예. 그래 508-9929번에 연계하고 가십시오. 예.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희 남편분이 혈압이 고르렀지 못하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얘기하고 잡으면 조금 괜찮았다도 또 이튿날에는 또 다른 그대로에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그 다음에 신노시가 기빙이 심하고 또 심장도 아이도 그 다음에 뇌경색이 또 있으면 거의 계속 어지럽고 골이 휑하고 고란에서 계속 소리 난답니다. 전부 나고 어떤 때는 망치를 또 두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이 아니냐고 골이 아프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친구 소개로 그 당약이 좋다 했어요. 거기 갔댔습니다. 약방에. 약방에 가서 거기서 당대표 못 뛰두던가 몇 시간이 안 뛰어줍니다. 시수의 전주환하고 장시향환 그다음에 바오의 천시향환 이 세 가지 줍니다. 석가 질리스미 석단에 잡사보라고 효과 있을게라고 그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잡사는데 효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 혈압도 온정되고 예, 골이 계속 소리 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띵하고 하던 게 정신이 하지 않을까? 저기 발다리 자꾸 저리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아예 통하겠지니 그래도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환자가 예, 병이 치료되는 기미가 별로 기분이나 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석 달 다 먹고 가서 또 신체를 보이는 게 옳죠.
0: 예, 맞습니다. 석 달이 예, 쓰면서 조절이 된 다음에 그 정황이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 석 달은 또 다른 약을 배합해 쓰면 된다. 예, 예. 그냥 같은 약 쓰지 않고, 예, 첫 석 달하고 두 번째 석 달, 그 다음 세 번째 석 달, 이게 다 약이 다른다. 예. 예. 그렇게 약을 내, 예, 수시로 그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3: 아. 예,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저희 그 활동실에 저기 그 저희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 선생님 백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머리도 싱하고 정신이 나고요. 그 다음에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나고 그 다음 눈이 그 유리체 혼탁이 있어서 까만 게 떠다니고요. 그 다음 보여서 잘 아이 변다고 이랬디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좀 눈이 불편해서 그 장려방에 찾아가니까 그 선생님이 그 치수의 전주환하고 미무 수료의 완을 줍디다. 그래 이거 먹었는데 좀 올바나던 게 앞이 환하게 배우지 영 정신이 난다 말입니다. 그래 제가 알려줬죠. 이 병원이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서강에서 온 그 청장공원에서 자란 그 오염이 없는 그런 약재에서 이렇게 잘 들른다고 저렇게 갔네 이렇게 났는데 제라고 안 맞게 하는 거가 배우라고 이랬단 말인데 예. 그러니까 가서 선생님 찾아가고 정말 이 선생님이 처방한 게 이 환자에게도 그 치수의 전주환하고 미무 수류의 완주도란다 예. 이 사람 한 달 좀 먹었는데 지금 그 백내장이 이렇게 뿌옇은 게 지금 많이 부서져서 그 아이 보이던 눈이 약간씩 보인단다 지금 그리고 머리 흉하는 것도 예, 이것도 좀 많이 났고, 눈이 그 보이니까. 그 다음에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나던 것도 예, 지금 기본상 아예 난답니다. 그래, 예, 이렇게 영 좋아서 좋아하면서 지금, 저기 한 달을, 그 한계료정 지금 좋았는데 한 달을 푸이 먹었으니까, 그것도 예, 마주 다 먹고서 그 다음에 찾아가서 저기 뭔가, 그 선생님한테 저기 찾아가서 다시 어떻게 약을 좀 어떻게 지켜다 갑니다.
0: 예. 그, 이 미모슬리오의 완은 전문적으로 눈질환을 치료하는 이 장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백내장 예방도 하고 백내장 수술 후에도 이 합병증이 있는 분들이 많죠. 예, 이런 수술 후에 효과를 보존하자면은 또 미모슬리오의 완이 좋습니다. 유리체 혼탁도 되고 예, 노안이라든가 결막염, 간막염, 원발성, 이 망막 색소 변성, 시신경 위축 예, 이런 환자분들이 다 됩니다. 결국 당뇨병성, 망막 병변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민무수류의완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치수의 전주완 그리고 홍화침가완 이 세 가지 같이 쓰셔 그러면 좋습니다.
4: 네. 이 선생님 두 가지를 처방해 주는데 지금 먹은 게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근본상 그 방수 없다.

0: 말입니다. 걔 자기 먹고 좋으니까 내 눈으로 해서 자냐고 돈 많이 팔고 야구서 대먹어도 안 되던지 이렇게 좋으니까 나 이렇게 그 아줌마 있고 전화를 통해서 그 선생님께 감사할 드리고 뭐 이 방송 들는 분들이도 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저 찾아가서 야구 사서 잡수게 하라고 그래서 전화해달라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달랍니다.
1: 예, 지금이 장약 많이 쓰다 안 돼서 지금 장약을 쓰고 나 쓰고 낫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예, 지금 그저 수시로 가서 찾아가서 잠원함에서를 이름에 쓰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5: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내일까지 활동하는 이 수간 전환 거는 지방간이 있거나 지금 대부분 그저 한 40이 넘고 지금 여성분들은 이 갱년기 50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지방간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간이 있거나 약물성 간 손상, 약 너무 많이 쓴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간 손상이 있거나 식물성 간 손상, 병독성 간염, 간경화, 그리고 간암 등 각종 치료에서 우리 수간전환은 놀랄만한 이런 효과가 있는 국가에서 심사 비준한 간병치료 특허 약품입니다.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동시에 치료하면서 간질환 치료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서 현재는 국내 국제 간병치료에서는 주도권을 차지한 국제금상도 받았고 나라의 특허가 있는 간병치료약입니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몇십 년 치료해서 잘나지 않았던 이런 간질환들이 지금 치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전환에는 신장하고 간, 폐 등 이런 세 장기를 동시에 보양해주면서 진액도 생성시켜주고 양기가 평성해서 발생하는 허혈을 제거해주면서 비장하고 위 신장이 수분대사까지 조절해줍니다.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수분대사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습열도 제거해주고 체내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나쁜 오물들을 배출시키고 청열하고 해독해서 간세포까지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장약으로서 간하고 담낭 질환을 치료하는 그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우리 인체에 불필요한 이런 열은 제거해주고 또 남아있는 독소들은 해소시키면서 간을 평화롭게 해주고 담낭을 또 뒤롭게 해주면서 또 혈이가 혈이 진 것도 풀어주면서 혈맥까지 개선시켜줍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장기학에서 말하는 진리병이 삼인요소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간을 회복시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수간 전황이라 할 때에는 간 기능도 조절해 주면서 균형시켜서

0: 가장 건강하고도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주면서 간 부담을 덜어서 불안하거나 또 쉽게 화나고 우울하고 또 실면하거나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이런 병적인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예, 지금 소화 안 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런 증상들을 예, 잘 이 병리적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약을 쓰지 않으면은 잘 낫지 않습니다. 근데 장애학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근본적인 이 원리는 예, 간에 있다고 봅니다. 예, 때문에 간 치료를 한다 할 때는 이런 증상들이 같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간하고 비장을 조화롭게 해주면서 옆구리가 예, 좀 팽팽하거나 또 부딪히거나 답답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트림도 자주 나고 예, 때로는 좀 딸꾹질도 하자 하는 예, 이런 증상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간이 나쁜 분들을 보면은 배에서 물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물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초조하거나 예, 화도 많고 또 고독감도 자주 느끼고 혀가 붉은 상태를 또 개선시킵니다. 예, 혀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설탕 하나도 없이 빨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은 예, 어디가 진찰해보고는 심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장의학에서는 간열이 있는 걸로 봅니다. 간에 열이 있고 또 나쁜 독소들을 해독 못하면은 혀가 붉은 걸로 또 봅니다. 그리고 머리 정수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거나 또 한기를 심하게 느끼면서 사지가 차가운 이런 증상 치료에서도 예, 우리 수간 전황하고 이런 증망제를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좋은 개선을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수간 전황은 기혈이 잘 통하지 않으면서 체내에 머물러 있는 나쁜 병리적 노폐물들을 풀어서 배출시키고 몸에 발생하는 각종 결절이 있거나 낭종이라든가 예, 이런 덩어리들을 흩어지게 하면서 제거해줍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이런 증망제하고 수간전황 예, 그리고 허슬리네왕 같이 쓰면서 이 결절이 있거나 낭종이 있는 분들이 또 치료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우리 수간전황은 간하고 담낭의 습열을 제거해주고 기가 체해 있거나 혈이 어혈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예, 개선시켜 줍니다. 예, 그리고 기가 잘 통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를 개선해 주면서 오래 머물러 있었던 어혈을 풀어주기 때문에 좀 옆구리가 부딪히거나 아프거나 또 우배가 항상 뭐가 차 있는 것처럼 에 좀 부풀어 오르는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서 또 효과를 줬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부분 60, 70대 분들은 이런 증상 기본상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간을 한번 치료해 주면은 예, 이런 증상들이 또 개선됩니다. 그리고 급성, 만성, 이 간염, 예, 병독성 간염 이런 치료에서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간 수치가 암매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도 있거니와 이 병독성 간염이 수치가 예,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위가 습하면서 발생하는 급성 만성 위염의 치료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요즘 들어서서 우리 여름에 이 습열로 인해서 비위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름에 입맛이 똑 떨어진다 하는 분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이 우리 수간전황하고 이런 증망제를 같이 쓴다 하면은 아주 좋은 이런 또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간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인체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힘을 키우자 한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우선 먼저 간의 열을 제거해 주면서 예,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체내에 예, 쌓여있는 나쁜 독소들을 또 제거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은 독소들은 우리 음식물 소화계통을 통해서 제때 배출이 못 되면은 우리 독소가 많이 생깁니다. 예, 때문에 런칭망제하고 소관전환 같이 결합했으면은 우리 인체의 나쁜 독소들을 제거하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튼튼한 몸은 즐겁게 생활하는 기본이랍니다. 위생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건강 지식도 하나씩 배워보세요. 매일 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면 몸도 활기차고 기분도 좋아지게 된답니다. 친구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8월 18일은 전국 머리카락 보호의 날입니다. 우리 머리에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정말 소중한 존재랍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머리카락이 손상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머리카락의 보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자라나는 털을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신경도 없고 혈관도 들어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리발을 할 때 머리카락을 깎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아무 느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그럼 머리카락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됐을까요? 주로 케라틴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분, 지질, 색소 그리고 소량의 미량원소도 들어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10만 가닥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은 단순히 우리를 예쁘게 꾸며주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답니다. 부드럽고 폭신한 머리카락은 탄력이 있어 가벼운 부딪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고 머리에서 나는 땀도 증발시켜주는데요. 네, 여기서 동요 한 곡 듣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숨바꼭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소 머리를 잘 감고 있나요? 머리카락을 보호하려면 올바른 세척 주기와 방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피가 기름진 편이라면 2일이나 3일에 한 번 머리를 감고 두피가 건조한 편이라면 3일이나 4일에 한 번 감아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샴푸를 바로 머리에 바르지 말고 손으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머리카락에 얹어야 하는데요. 그 다음 손가락 안쪽에 말랑말랑한 살 부위로 부드럽게 문질러 안마를 해줍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으로 긁지 말아야 하는데요. 손톱은 너무 날카로워서 두피에 상처를 내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낭까지 손상시켜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죠. 마지막에 물로 머리카락을 헹궈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뜨거운 물이 아닌 온수인데요.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모낭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요 오솔길을 보내드립니다.

햇빛이 강한 날 우리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그런데 머리카락과 두피에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뜨거운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머리카락이 손상되고 두피에 수분이 빠르게 증발한답니다. 그러면 수분과 기름의 균형이 깨지면서 머리가 더 빠르게 기름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탈모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비교적 강한 시간인데요.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사용해서 머리카락과 두피를 햇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동요 야옹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쓰게 되면 머릿속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머리에서 난 땀이 증발하지 못하면 모낭염과 같은 염증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모자를 고를 때는 너무 꽉 끼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자주 벗어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밤을 새운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8시간 내지 10시간의 충분한 잠을 자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모낭이 스스로 회복하는 황금 시간인데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 모낭이 점점 위축되면서 머리카락이 상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편식하지 말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요. 머리카락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 살코기, 물고기, 콩류 등 량질의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적당히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두피 염증을 완화시켜 머리카락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 머리카락 보호의 날을 맞아 머리카락의 역할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머리카락 보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모두 건강하고 예쁜 머리카락을 갖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 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의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의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 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남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7일 안도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자체의 자원점품, 산업토대와 비교우세에 입각해 대상건설 주전장을 깊이 파고들고 투자유치 주동전을 잘 치러 더 많은 중대대상에 낙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유효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운행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바퀴, 혼합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발전기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관성바퀴 에너지 축적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순환 수명이 길며 출력 정밀도가 높은 등 특점이 있고 리튬, 린산철, 전지 에너지 축적은 용량 배치가 령활하고 기술이 비교적 성숙된 등 우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 에너지 축적 시스템은 전력망 주파수 조절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시스템 운행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1층 증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창구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완수하고 전력 접속 비준을 조속히 획득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하고 운행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휘 태양광 에너지 충전 시설,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지능 부대 설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증가해 올해 안으로 대상 주체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환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지는 주로 지능형 생활오수 정화 설비를 생산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일찍 조업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상 투입을 실속 있는 생산액과 효익으로 전환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강 장백산천 음료 생산 흐름선 설비 갱신 개소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계획, 운영 모시,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자금이 많고 효율이 높은 중앙 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 전단계 수속을 다그치는 한편 기계 설비 주문 제작을 다그쳐 올해 안으로 착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세 고급 음료 가공 대상은 주로 옥수수, 블루베리, 사과배 등 동결건조 식품과 각종 과일 남세즙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기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도 함께 들어주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 음료 대상은

0: 현재 기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이 대상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아 답사하고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금 조달 강도를 높이고 여러 방식으로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 자금 사슬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기계를 잘 배치하며 진도를 힘써 앞당겨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가수 세타봉사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공예 기술, 인력 수요, 주문 획득 등 정황을 문의하고 나서 호텔 세탁시장 수요를 주시하고 장백산 주변 호텔과의 연결 합작을 심화하며 봉사 분해를 적극 확장해 안정적인 세탁 질과 효율적인 납품 능력으로 더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 장백산 농업관광 건강양생 대상은 주로 건강평가, 수면조절, 지능형 건강가옥 등 설비를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투자 규모,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면 다지기 등 착공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재반 공사가 맞물려 추진되고 병행 작업을 하게 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춘, 길림, 연길 등 인구가 밀집되고 소비가 활발한 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척하고 협력 대리업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오프라인 건강양생봉사망을 배치해 기업 경영 고액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안도현의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건설은 투자 장성을 견인하는 유력한 엔진이자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안도현 각급 지도 간부들은 대상의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유치, 락자,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 실속에는 대상 증가량으로 현역 경제가 난국을 타개하고 속도와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미착공 대상 대상을 작성하고 융자 대출, 전단계 수석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며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만들어 막힌 부분을 조속히 뚫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대상은 다그쳐 납입하고 미착공 대상은 다그쳐 착공하며 새 착공 대상은 건설 속도를 높이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 조업을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의 자금, 일반채권, 전문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대상 실행 가능성 연구와 전단계 론증을 착실히 잘해 국가 투자 방향이 부합되고 락착 실시 조건을 갖춘 일련의 량질 대상을 규협 포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후 복구 재건을 둘러싸고 교통, 수리, 통신 등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든든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돌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조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겨냥해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천품에 적합하고 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량질 기업을 정확히 겨냥해 자주 방문하고 고효율적으로 협상 연결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더 많은 제조업 대상에 락착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충족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문금철과 주 직속 관련 부문, 안도현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18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성당위 성정부의 깊은 중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조직하에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전성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앙양된 정신으로 단결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폐막식에서 총심판장이 체육도덕기풍상을 받은 집단과 개인 명단을 선포했고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선수 대표들이 자원봉사자 대표들에게 꽃을 들여 진심 어린 격려와 충심으로 드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정부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회 깃발 이양식 현장에서 성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총, 매하신구 당사위원회 위원이고 관리위원회 부주임이며 부시장인 왕효매와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공동으로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대회 깃발 이양을 완수했습니다. 폐막식 현장에서 조최지인 매하고시와 차기 개최지인 연변조에서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조에서는 민족 특색이 넘치는 문예 종목 흥겨운 장고춤을 선보였습니다. 열정적인 연변인민들은 정체로운 공연을 통해 차기 운동회 연변에서 만납시다라는 진심 어린 초청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매하고시에서는 창작 가요 연창 행운은 우리 곁에 매하 생활 경기장에서 꿈을 쫓아 비약하는 청춘을 공연해 이번 성회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뛰어난 성적을 거뒀는데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따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첫 자리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연변 대표단과 선수 4명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아 높은 경기 수준과 훌륭한 체육도덕 풍모 그리고 민족 전통 체육 사업에 대한 우리주의 중시와 전승을 보여줬습니다.
0: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 박람교육회가 일전 장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에서는 30개 우수농업 기업을 선정해 전시에 참가시켰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연변 특색농업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빛내면서 연변 현대농업의 발전 활력과 변강 특색산업의 매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연변 전시구역은 연변의 아름다운 산수 풍무와 흙토지 농경문화의 깊은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전시구역에는 인삼, 령지 등 장백산 림지의 친귀한 특산물과 연변 입살, 연변소 등 지리표지 우수 제품, 막걸리, 특색 과일주, 산나물, 찰떡, 특색 지짐 등 민속식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룡정 장백산 분복 청진유급위원회사 총경리 장조흠입니다.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고 성내는 물론 성미에서도 일부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변 소고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박람교육회는 우리 성에서 농업 성과를 전시하고 산업 경험을 교류하며 상업무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박람회 기간 우리 주에서는 전방위 다각도로 연변 생태농업 우세와 향촌지능 성과 민속 특색 매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 특색 현대농업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의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시장처 처장 두우큐입니다. 이번 농업 박람회는 연변의 특색 농업을 대외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생산 판매 연결을 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전시회 자원에 의탁해 생산 판매 경로를 넓힘으로써 전주 량질의 생태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추동하겠습니다.
1: 조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을 이루기 행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부기업 연동, 공익역량 결집 방식을 통해 전체 학령 단계를 포괄하는 상시적 학업 지원 프로젝트를 내와 우리소 변경 지역 곤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힘쓰도록 정밀 지원하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주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 전개에 관한 결정과 연변주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지원 사업실시 방안을 대독했으며 학업지원 프로젝트 합작협의서 및 대학꿈 이루기 자선학업지원 프로젝트 기부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은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프로젝트와 대학 꿈 이루기 자선 학업지원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그중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사업은 훈춘

0: 카드에 직접 지급합니다. 대학꿈 이루기 프로젝트는 촉진회가 조자선 총회에 10만 원의 전문 자선금을 기부해 전주 최저생활보장, 빈곤해탈 가정에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전일제 전문 학교 이상 학교에 합격한 신입생을 지원합니다. 사전 기초조사를 거쳐 전주 기본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150명 정도인데 9월 말 전까지 학습보조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주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우리 촉진회는 연변 변경 지역 특점에 입각해 전반 학령 단계 학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해 전문 자금 전용, 전 과정 공시, 폐쇄 순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 자선 부문과 연합해 정밀 조사, 엄격 심사, 장기적 후속 방문을 함으로써 모든 애심 자금이 아이들에게 쓰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운영 기제에 따라 우리소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정보 확인, 장기 후속 방문을 책임지고 촉진회에서는 자금 조달과 공개를 통과하며 조자선 총회에서는 대학생 학습 보조금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1: 연결시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노선이 18일 정식 운행됐습니다. 서류의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BRT 2기 서시장 북쪽 정류소입니다. 이 정류소는 양측에서 승하차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정류소의 안내 표지판, 자체 개찰기 등 시설들도 이미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승차 절차에 따라 승객들은 정류소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요금을 지불한 후 개찰기를 통과해 대기구역에 들어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반 공공버스와 달리 쾌속 공공버스는 정류소에서 미리 검표하고 정류소 내에서 대기하는 모식을 취합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서면 버스 바닥과 플랫폼 높이가 같기에 승하차가 더 편리합니다. 버스는 정류소에서 출발한 뒤 전용 차도에 진입하기에 운행이 평온하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장충 관광객 성당용입니다. 방금 기차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버스 정류소를 보니 우리 장충과 완전히 달라서 아주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의 효율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길 승객 왕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23선 공공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차가 막히지 않고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직접 타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BRT 2기는 인민로를 따라 배치됐으며 총 길이가 2.75km입니다. 연선에는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소학역 등 4개 진흥화 정류소가 설치됐습니다. 선로는 서쪽으로 이미 운행 중인 BRT 1기와 빈틈없이 연결돼 연길서역에서 도시 동부 진학구역에 이르는 동서방향 쾌속버스 대동맥을 관통했으며 고속철도역, 대학교, 정무구역, 대형상업구역, 주민구역과 학교를 연결했습니다.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 운행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2기는 서시장 북역에서 진학소학역까지 총 4개 정류소, 7개 플랫폼을 설치했으며 10여 갈래 공공버스 선로가 경유합니다. 플랫폼은 동행과 서행으로 나뉘는데 동행 플랫폼은 동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고 서행 플랫폼은 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주민들은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 운행 방향을 확인하거나 현장 사업일꾼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2기 플랫폼에서도 계속 동일 정류소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면호텔역은 쌍방향 정류소입니다. BRT 정류소를 출입할 때 행인들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BRT 전용 통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연길 도시구역 동서를 관통하는 쾌속 대중교통 통로가 형성됐습니다. 향후 연길시에서는 BRT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해 도시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신시대 기층사회질이 수요에 적응하고 자질 높은 사회구역 전임 사업일꾼 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공석인 도시사회구역 사업일꾼 전임 일터 30개에 대해 공개 초빙을 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요.

0: 명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늦여름의 포근한 햇살이 연밀의 푸른 산과 들을 감싸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8월 중순 들녘의 곡식은 익어가고 하늘은 더욱 높고 푸르러졌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각, 우리 함께 삶의 향기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정성을 다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대한 변화에 감동하고 때로는 작은 실천에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과 온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중족 국경선을 따라 서향의 바람을 일으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164.5km의 국경선, 해발 2700m의 천지초소, 그리고 166개의 독서 거점, 그 숫자들 뒤에는 한 여성이 변방문화사업을 위해 바친 32여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바로 화룡시 도서관 하숙매 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어 가위 한 자루로 민생의 근심을 풀고 이발기 한 대로 부의 길을 열었다는 한 경찰관의 이야기입니다. 경찰관이라는 딱딱할 수 있는 직업 안에서 그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마을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바로 광평변경파출소 위호천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변방이라는 공통된 공간에서 피어난 감동입니다. 국경선을 따라서 책향기를 전한 도서관 관장과 리발 가위 하나로 민심을 얻고 농촌의 불을 일군 경찰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변방에서도 삶의 향기가 얼마나 깊고 진하게 피어날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삶의 향기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국경도시의 작은 도서관에서 서향의 바람을 일으킨 하숙매 관장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숙매 관장님이 화룡시 도서관에 처음 부임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음속에 한 가지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독자에게 편리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해 도서관이 지식의 공간이자 정신적 고향이 되도록 만들자. 이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12여 년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도서관 디지털화 건설 과정에서 자금 부족과 기술적 난제가 그네를 가로막았지만 그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발로 뛰며 각 부문의 지원을 받았고 자가 대출 시스템, 디지털 독서기, AR 가상현실 체험도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이 잇따라 완공이 됐습니다. 대중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네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약속 뒤에는 날마다 이어지는 그녀의 발걸음과 헌신이 갈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숙매 관장님의 천금 같은 약속입니다. 화룡시 국경선 총 길이는 164.5km. 그곳에는 수많은 국경 장병들이 변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숙매 관장님은 그들의 문화생활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글의 그림 없는 노력 끝에 장백산 천지초소 책방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해발 약 2700m 천지의 최고봉에 천여권의 도서와 한 대의 디지털 독서기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숙매 관장님은 국경선의 서향 사자가 되어 해마다 몇 차례씩 초소를 찾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전지초소 병사들에게 서양 가득한 붉은 화룡 도서 세트를 가져와 국경 장병들과 함께 읽고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활용 항전 역사 속 중요 사건과 항일 열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활용은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열사비가 있는 혁명구입니다.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병사 유도도는 입대 초기 변방의 힘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숙매 관장님이 그에게 혁명고전을 추천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혁명 선조들이 설사를 넘고 국경을 수호한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분들은 견뎌냈는데 우리가 못 견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젊은 병사의 마음을 움직여놓았습니다. 지금 유도도 병사는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가장 모범적인 국경 수호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화룡시 도서관은 164.5km 국경선 전역에 10개의 초서 책방을 건립했으며 장병들에게 도합 2만여 권의 도서를 기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앙텔레비전 군사 채널에 방송이 됐으며 중국 도서관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사적 명단에 등재됐습니다. 하숙매 관장님은 향촌진흥의 문화진흥이 함께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독서 플러스 관광입니다. 2021년 화룡시 두도진 연안촌의 만시간 벼향 커피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드넓은 논길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향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특색 공간은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책은 오랜 벗처럼 다정하다는 말처럼 이 서적방은 곧바로 중국 도서관 학회가 주최한 2021년 특색 독서 공간 전시 활동 문화 관광 융합 공간 명단에 선정이 됐습니다. 하숙매 관장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동 조순종 민속촌, 청룡읍, 진달래 민속촌 등 관광지마다 지능 책방을 잇따라 조성했습니다. 지금은 화룡의 모든 관광지에서 책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었고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책과 낭만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와 향촌 군중 모두 문화의 토양 위에서 공평하게 걸을 수 있게 하자. 이것이 하숙매 관장님이 언제나 지켜온 초심입니다. 매년 6.1 국제아동절날 하숙매 관장님은 정말 바쁩니다.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도서와 문구류를 준비하는 일을 벌써 20회째나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몇 묶음의 책을 들고 다녔지만 지금은 이동 도서차를 운행을 하며 학교마다 책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내 7개 향촌 학교의 분관을 설립하고 14개 학교 도서 유통점을 마련했습니다. 또 각진 학교와 연계하여 향촌 교원과 학생들에게 보증금 없는 독자증을 발급했으며 지금까지 무려 530여 장이 발급되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이 되면 그녀는 이야기 대회, 전통문화 강좌 등 활동을 조직합니다. 책향기로 변방의 봉사 주제 활동을 통해 도시와 향촌을 넘나드는 독서, 부모 자녀 함께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며 지금까지야 200편의 독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발부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읽을 책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은 가장 큰 일입니다. 하숙매 관장님은 도서관의 문턱을 넘어 도시와 향촌 전체 독서의 그물망을 펼쳤습니다. 목전 화룡시 도서관은 군영 사배구역, 기관, 학교, 향촌 관광지, 기업의 총 166개 기초 독서점을 설치했습니다. 이 독서 거점들은 별처럼 화룡 구석구석에 흩어져 책 향기가 어디에나 풍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76개 행정촌과 9개 사회구역에 독서회를 설립하고 매년 4.23 세계 독서일, 도서관 서비스 선전주, 전통 명절마다 강연, 전시 독후감 쓰기, 이야기 대회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2년 태흥촌에 450권, 2023년 연안촌 220가구의 도서 선물 세트 120개를 전달했습니다. 하숙매 관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서 선물 세트들은 모두 정성껏 고른 것입니다. 각 가족 구성원의 독서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서요. 모두 책 읽는 좋은 습관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하숙매 관장님의 독서 보급 방식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직접 연출하여 관장 추천 도서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고금 동서, 사배 인문, 천문 지리까지 다양한 서적을 소개하는 이 영상을 현재 130편을 발표했고 조회수가 약 100만 회에 달합니다. 유아 독자를 위해서 부모 자녀 활동 중심을 세우고 디지털 기기를 도입했으며 책 향기로 변방의 봉사 주제 활동으로 만여 명의 대중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가 2017년부터 매년 방학 기간 조선어와 서예 공익 활동을 개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가 인원이 1,300명에 달합니다. 민족 단결 플러스 홍색문화 지식 공익 강연 활동은 도서관을 넘어 군영기관 학교로 찾아가 민족 단결과 홍색 유전자가 모든 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변방문화 종사자로서 하숙매 관장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항상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조선어 도서와 간행물을 대량 구매하여 조선어 장사량을 풍부히 하였고 각 봉사창구에 조선족 북과 키 등 민속품을 배려해 놓았습니다. 복도에는 조선족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판 약 50장을 걸어 도서관을 시내 모든 독자가 민족 문화를 배우는 대학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아동절 전날이면 국경선 초등학교에 조선어 도서를 보충해주고 학생들에게 도서 구매 카드와 애심 문구를 전달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독자들에게 도서 3,500권, 혜민 도서 카드 82여자, 애심 가방 30여 개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 16개 중소학교에 342여 명이 참가한 19차 당대회 맞이 청소년 홍색 시가 낭독 대회, 민족 단결 한가족 어린이 대회 등 민족 단결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는 변방의 민족 단결 진보 사회에 문화적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숙매 관장님은 말합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국경선을 따라 천지 조수까지 그리고 활용의 모든 마을과 학교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의 힘입니다. 164.5km 국경선, 해발 2700m 천지 조속, 156개 독서 거점, 22여 년 동안 이어진 책 기증, 이 숫자들 위에는 한 여성이 변방문화 사업을 위해 바친 32여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녀는 책 향기로 국경 수호 장병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벼 향기와 커피 향을 책 향기와 어우러지게 하였으며 도시와 향촌의 독서 격차를 좁히었고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하숙매 관장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화룡시 도서관에서 국경선 어느 마을에서 혹은 천지초소로 향하는 길에서 서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4.5km의 국경선을 따라 책향기를 전한 하송매 관장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천지 초소의 장병들에게 외딴 마을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관광객들에게까지 한 사람의 헌신이 변방의 문화적 공백을 어떻게 따뜻한 책향기로 채웠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경선을 따라서 펼쳐지는 감동은요, 도서관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경찰관이면서 리발사이고 또한 향촌진흥을 이끈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있어요. 가위 한 자루에 담긴 민심, 리발기 한 대가 연치부의 길.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경찰 생활 10여 년, 그는 평범한 경찰관에서 촌민들이 입을 모아 부르는 소위 선생님이 되었고,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서 화룡시 송선진 대동촌에서 고향 사람들을 이끌어 산업을 일으킨 촌당지부 부서기로 거듭났습니다. 해안선 변방의 최전선을 지키며 자비로 마련한 리발 가비 한 자루로 변방 마을을 촌민들이 머리 깎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채 향촌지능 판매원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호천, 길림변방 검사총소 연면변경관리지대 화룡대대 고성리변경파출소 민경이며 광평변경파출소 소장입니다. 아래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동촌, 화룡시 송선진이 자리잡은 변방촌입니다. 100여 세대의 촌민 대부분이 조선족이고 연령대는 50세 이상입니다. 이 마을 촌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미용실은 무려 80km 떨어진 화룡시에 있습니다. 왕복 차비만 100여 원 듭니다. 한 평생 농산일을 하며 살아온 노인들에게 전문 미용사는 사치였고 집에는 낡고 녹슨 갑이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위호천이 금방 사업에 참가했을 때 촌의 한 노인이 머리에서 여러 군데 베인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혼자 머리를 깎다가 깊게 베인 겁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리발 같은 사소한 일이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큰 걱정이 되다니. 다행히 그는 군관학교 시절 동기들과 서로 머리를 깎아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본 솜씨는 있던 거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의견 접수소. 노인들이 리발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 지역에 다리가 무너졌다, 어느 집에 배수로가 막혔다 하는 등 일들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둘째는 분쟁 중재소로 이웃간 벌어진 사소한 다툼도 리발기 돌아가는 소리에 자연스레 해결했습니다. 이외 정책 선전소로 이발하는 틈을 타서 변경 법규나 전신사기 예방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호천은 촌민들에게 500여 차례에 달하는 무료 리발 봉사를 제공을 했고 100건에 달하는 각종 민사 분쟁을 중재 처리했습니다. 그의 사업 일기에는 105기 적혀 있습니다. 어느 집 노인이 감기에 걸려 약이 필요한지, 어느 집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심리 상담이 필요한지 일일이 기록해둡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을 위해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출장 리발 봉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호촌은 대동촌의 촌당지부 부석이기도 합니다. 그는 변경을 수호하는 한편 촌민치부 사업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쌀이 브랜드가 없고 근당 2원 50전도 안 되는 헐값에 팔리는 현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품질이 좋은데도 말이죠. 그는 직접 쌀 표본을 들고 전문 부분을 찾아가서 검색을 했습니다. 결과 놀라웠습니다. 이 쌀은 셀렌 성분이 풍부한 고품질 쌀이었습니다. 그런 즉시 촌민위원회와 함께 셀렌 입쌀 특산 브랜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공장 기지 선정부터 건축 기계 구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추진했습니다. 드디어 마을 사상 첫 기업인 원풍 농특산품 유한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촌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장 측과 계약을 맺고 촌민들을 위하여 쌀을 무료로 가공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인맥으로 길림성 공급판매 합작사 파견 간부와 연계하여 기업을 832 농산물 판매 플랫폼에 입주시켰으며 온 오프라인 판매망도 구축을 했습니다. 결과 진흥화 설비 가공을 거친 쌀은 고급 포장을 달고 한 근에 12원이 넘는 가격에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습니다. 이로써 초년 연간 수입은 20만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솜씨 좋은 촌민들에게는 민족 전통 방식의 된장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한 된장만 300kg이 넘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변방의 밤이 평온해진다고. 위호천은 광평 변경파출소에 장기 주재를 하며 다민족이 함께 사는 이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길러봤습니다. 지난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민 장아주머니가 키우던 토종닭 32마리가 하룻밤사이 모두 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위호천은 한밤중에 손전등 불빛 하나로 닭장 앞에 앉아 죽은 닭들의 털과 물린 자국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세심한 감시 영상 추적 끝에 범인은 바로 이촌의 촌민이 기르는 개 3마리가 한 사실임을 밝혀내고 결국 배상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마을에 문명적으로 개 기르기 공약을 만들었고 경찰과 촌민들이 함께하는 술라대를 조직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 사소한 일로 리혼하려는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해외에 있는 자네들과 무려 11시간에 걸쳐 화상통화를 하기로 했고 자네들의 진심 어린 사과 덕분에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또한 독거로인이 신선한 채소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여러 부문과 촌위원회와 협력하여 사랑기금 중심을 설립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돕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필요한 촌민들에게 물품 300여점을 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빈곤 가정을 찾아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했으며 명절마다 직접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경무실 벽에는 특별한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각종 기호로 관할 구역의 중요 지점과 순라 로선을 표시하고 이중 언어로

그리고 기적해는 평화지도입니다. 모두 그가 직접 발로 뛰며 만든 것입니다. 그는 경찰관들의 삶 능력과 봉사의식을 높여주기 위하여 E 플러스 1 플러스 N 법률 학습 활동을 벌이었고 모의 출동 훈련, 법률 퀴즈 대회 등 다양한 법제 교양 활동을 22여 차례 펼쳤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관할 구역의 치안은 안정이 되었고 촌의 공동체 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위호천은 중앙정신문명건설 판공실에서 주최한 전국 좋은 사람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는 길림성 뇌봉 학습 모범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영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일에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경찰 표식이 빛내야 할 곳은 훈장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동자 속 희망의 빛이어야 합니다. 90년생인 젊은 파출소 소장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촌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바쁜 일상에도 틈틈이 예전에 리발 솜씨를 익혔듯 이번에는 조선어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촌민들을 돌보고 변경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 당의 민족 정책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기층에 뿌리를 박도록 이끌며 뇌봉 정신 씨앗이 연면당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위 한 자루로 머리를 깎는 일은 작지만은 그 안에는 촌민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산물을 파는 일은 작지만은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보자는 따뜻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호천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경찰관이라는 딱딱할 수 있는 직업 안에서 그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대중들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촌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백성의 작은 일이 나에게는 큰 일이다. 이 한마디를 몸소 증명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경선을 따라 책향기 바람을 일으키는 하숙매 관장님의 헌신 그리고 가위 한 자루로 민심을 얻고 쌀로 치부의 꿈을 이룬 위호천 소장의 열정까지 두 분 모두 변방이라는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향기를 피워냈습니다. 책을 통해서 가위를 통해서 쌀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민심을 담아 정성을 다하면 그 향기는 반드시 멀리 퍼져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일상은 때로는 바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자신만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삶의 향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향연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오늘처럼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진행의 서태문, 제작이 송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8월 중순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에 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원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가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가정 이 주부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냉장고 음식 보관법부터 모기버섯 안전하게 먹는 방법, 아이들의 반복 감기를 막는 생활 수칙, 단백질 가득한 아침 식단, 네,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요, 비닐랩 꼭 씌우시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비닐랩을 씌웠다고 해서 음식이 오래 가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많은 주부님들이 랩 플러스 냉장고 갖기로 뭐 장기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봐야 하죠. 랩의 핵심 기능은요, 물리적 차단입니다. 음식이 공기 중에 미생물이나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또 수분 증발을 늦추어 유통기한을 연장시켜줍니다. 하지만은요,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는 하지 못합니다. 냉장 환경 속에서도 좋은 내성 미생물은요, 느리게나마 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육류나 조리된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올바른 랩 사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랩의 역할은요, 단기 차단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을 사용한 후에 익힌 음식은 24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반드시 완전히 데워서 드셔야 합니다. 신선한 육류도 냉장 보관 시에 2일을 넘기지 않은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 이 전통적인 롤링

내본 일회용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내분 절대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 사용 시 주의를 돌려야겠습니다. 주의사항 알아보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요, 전자레인지 용이라고 표시된 PE랩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PVDC랩은요, 짧은 시간에 저온을 가열에만 적합한 것입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요, 반드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가지고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랩이 고온에 기름진 음식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PVC 랩은요, 전자레인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예,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재료 목이버섯.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족 밥상에 많이 올리시는 주부님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 목이버섯을 잘못 구르고 또 잘못 불리면은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신선한 목이버섯에는요 포르피린이라는 감광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섭취 후에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피부염이나 부종, 가려움증, 물집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목이버섯보다는요 건조된 목이버섯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대부분의 그 포르피린이 분해돼서 섭취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조된 목이버섯도 잘못 불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목이버섯을 오래 불리다 보게 되면요 쌀효모산독소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생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독소는요 고온에 강해서 요리

기버쿵팡이를 피하기 위해서 선우라고 또 건조하는 곳에 밀봉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릴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불리지 마시고요. 불리기 전에 깨끗이 씻어주고 불리는 동안에 물을 적당히 갈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로 불린 후에는 6시 가공을 해서 드시고요. 만약 버섯 조각이 물러지거나 모양이 흐트러졌다면요,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남은 미가공 모기 버섯은요, 물기를 뺀 후에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 하되 가능한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불린 모기 버섯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미끄럽다면요, 시큼한 냄새가 난다거나 또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요, 혹은 색상이 이상하거나 썩은 느낌이 든다면은 바로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가위를 해도 독소는 제거되지 않으니까 절대 맛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리 시에는요, 반드시 1분에서 3분 데치는 과정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에 데치다 보면 떫은 맛도 제거가 되고 잔류 세균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기버섯 냉채도 생으로 무친 것이 아니라 데친 후에 무친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볶거나 삶을 때는 10분 이상 충분히 익혀줘야 합니다. 네, 모기버섯은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부님들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이가 자꾸 감기에 걸려요. 기침, 콧물, 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증상, 사실 감기의 원흉이 집 밖이 아닌 바로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비된 공간에서 비말 전파 그리고 또 물체 표면을 통한 간접 접촉,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까지 가족 중 한 명이 감기에 걸렸다면요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소파, 탁자, 장난감 등에 부착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물건들을 만진 후에 눈을 비빈다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바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문손잡이나 이모콘, 장난감 같은 매끄러운 표면에서 수시간에서 며칠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집안 환기를 철저히 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2, 3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가족 모두 외출 후에 귀가를 하면 바로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예배가 아니죠. 참,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 장난감이나 집기들은요,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가족 중에 감기 증상이 있는 분은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가리는 예절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주부님들에게는요,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온 집안의 부산화가 다 아프죠. 작은 실천이 아이를 지키는 큰 힘이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다는 말 많이 하죠. 또 들어봤고요. 네, 전문가들도 아침 식사,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또 허기를 늦춰주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하여 주부님들 모두 가족들이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대접시키려고 애매는 글면하고 있습니다. 아래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아침 메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계란 플러스 검은콩입니다. 달걀 후라이나도 스크램블은요, 아침으로 먹기 간편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검은콩 반컵만 추가를 해도 7g의 단백질이 더 섭취될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까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일석삼조입니다. 소금 대신에 후추로 간을 하게 되면은요,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리스식 요르구르트 플러스 견과류 과일입니다. 그리스식 요구르트는요, 한 컵에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을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뼈를 강화하는 칼슘과 칼륨도 풍부하거든요.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리일이나 과일, 견과류를 얹게 되면요, 맛과 영양이 더 풍부해집니다. 바쁜 아침에 한 끼 해결하기 좋은 메뉴거든요. 세 번째는요, 음료로 대체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과일 플러스 우유 스무디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것은요, 에너지 충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나 베리류에 우유 한 컵, 그리고 또 얼음을 넣어서 갈아주면 간편하면서 또 든든한 아침 식사가 완성이 됩니다. 단백질이 더하고 싶다면요, 그리스식 요구르트를 한 숟가락 추가해도 좋고요. 맛이 또 심심할 때는요, 코코아 가루를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과일 플러스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는요, 반컵만으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근육 생성에 중요한 요신도 풍부합니다.

코티지 치즈를 고를 때는 요 지방 함량이 낮고 또 나트륨이 작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주부님들 오늘부터 가족을 위한 영양 가득한 아침 식단 함께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죠. 우리 연면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그야말로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평강의 땅 곳곳에는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원 항일투쟁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동장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장령은요, 1907년 안위성 종양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어린 나이에 중국 청년단과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며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해서는요, 중공 도쿄 특별지부 지도 성으로 활약을 했고, 1928년 귀국 후에는

전국 여러 곳곳을 전전하면서 당과 단 조직을 재건하는 대합장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으로 상해 후중구의석이, 후남성 당위석이, 천진시 당위석이, 대련시 당위석이 등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한 좌익 작가 연맹의 발견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하자 당 조직에서는 동만 지역의 항일투쟁에 대한 당의 용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4세 젊은 동장영 동지를 중공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1932년 동장영은 당시 반춘황 투쟁을 지도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 일제의 특무기관을 접으셨습니다. 이 투쟁은 항일무장 역량을 건설하는 데 든든한 대중적 기초가 됐죠. 그는 또한 대중을 깊이 있게 동원하고 지방당 기층 조직을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 사이 동만 지역의 공산당원 수는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동북 지역 전체 당원 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는 각현의 당의 영도에 인민항일 무장의 대우를 세우는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동장영은 동만의 항일 군민들을 영설해서 일본 침략자들과 영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1933년 11월 일본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중공 동만특위 주둔지이자 항일 유격근거지였던 소왕청을 대대적으로 소격했습니다. 그들은 잔혹한 삼광정책을 감행을 했죠. 동장영 동지는 유력한 생존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1934년 1월 말 근거지를 철수하고 깊은 산속 밀림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견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4년 3월 동장영은 왕청에서 일본군과의 전투 중 장렬히 희생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27세였습니다. 2014년 동장영은 전국 최초 유명한 항일 영웅 명인록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행복은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평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도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다 됐네요. 냉장고 속 작은 보관법 하나, 식탁 후 안전한 먹거리 하나, 우리 아이 건강을 지키는 수칙 하나, 그리고 영웅들의 순간의 희생까지 하나하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도로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전에 종화독서본은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는 책입니다. 지구의 깊숙한 곳을 향한 용감한 탐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작가 하근명이 창작한 이 보고문학 작품은 심지 타림과기로 시초정 1만 미터 시초의 웅장한 과정을 전경으로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심지 탐사가 영에서 세계 선두로 도약하는 로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세실의 대국 굴굴기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어린 독자들은 과학과 신앙을 탐구하는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막 로전사의 소리 없는 견지가 있고 지구 중심을 향한 탐사자들의 끈질긴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책은 요람이란 책입니다. 강서성 위도현 한 객가인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연성이라는 할머니는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 자상한 로인입니다. 1934년 여름 연성 할머니의 아들 박미소는 홍군에 입대하여 부대를 따라 이동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며느리가 갓 낳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하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피와 불의 역사와 성장 서사는 이 작품이 작은 장면적 서사와 소인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소소한 의미에서 큰 의미를 드러내는 혁명적 서술 모식을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강자심이란 책입니다. 작가 마전사가 쓴 이 작품은 아동의 시각으로 10세 소년 성야가 어머니를 따라 국가 강자 기장 중심이 있는 작은 섬으로 이주한 후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섬에서 성야는 강한 자기장 장치가 친구 류창수의 성공적인 수술을 돕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동료들과 함께 지자기 교란으로 좌초된 무라치를 구하며 생체 자기 내비게이션 칩을 이용해 무라치 집단을 구조합니다. 저자는 강 자기장 곽 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고 상시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상 상태 강 자기장 실험 장치가 무에서 유로 뒤따르던 대로부터 세계 기록인 45.22만 가오스를 돌파하기까지의 전 도약 과정을 전경식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 묻은 축구공이란 책입니다. 이는 작가 오몽천이 쓴 현실조의 아동소설로 섬서성 남부 한 시골 축구 소년의 성장과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령 산맥의 깊은 곳에서 소년들은 빈곤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축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작품은 진령 산맥 남쪽 기슭에 있는 한중 지역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및 민속 풍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산간 지역 인민들의 불굴의 생존 의지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구가했으며 시골 마을의 큰 변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산을 만나리라 라는 책입니다. 이는 구공후 작가 왕록이가 쓴 아동소설입니다. 소녀 이라는 지나친 관심과 편과하는 성적을 피해 학교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치 증조 할머니가 남긴 20여 마리의 양처럼 하라산 사회를 막막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생님과 어머니가 여러 번 그에게 재입학을 권고했지만 그는 모두 회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을 떠났던 아버지의 귀환은 가정의 곤경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생활에 짓눌려 숨이 막혔고 방향을 잃고 어쩔 바를 모르던 이라는 문학 속에서 삶의 빛과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음은 천막 서커스단이란 책입니다.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텐트, 갈 곳이 없는 동물들, 텐트 꼭대기에서 별을 보는 한 아이. 이곳은 천막 서커스단입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전문적인 조련사도 없으며 아버지와 동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정만이 남아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박수 소리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의 안식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년 잠도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긴 로종에 나섭니다. 양주대학문학원 겸직 교수인 탕성란이 쓴 이 작품은 작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년과 작별하고 친구와 작별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서커스단과 작별합니다. 소년 잠드는 기나긴 로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읽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소중한 기억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여름의 방정식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한여름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일명 탐정 갈릴레오와 소년 교헤이가 우정과 교감을 엮어가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료관을 운영하는 고모네로 놀러가던 소학생 교회인은 기차 안에서 회의 참석차 같은 곳으로 가던 대또대학 물리학부 유가와 교수와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교회인은 유가와에게 고모네의 여관을 소개하고 유가와는 그곳에서 며칠을 묵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료관에 온 다음 날 또 다른 투숙객인 스카하라 마사스구가

항구 근처 바위 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그는 전경시청 형사로 밝혀지고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추락사로 단정했으나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스카라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마을에 온 이유와 사망 과정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유가와는 16년 전에 일어난 한 살인사건의 진상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려관 가족이 숨겨야만 했던 중대한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교회가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설의 묘미는 무엇보다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그 부분에서 펼쳐집니다. 사건을 추적하던 유가와는 조금씩 진상에 다가서지만 이번 사건의 결말이 잘못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뒤틀릴 우려가 있다며 끝까지 사건과 범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결말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것은 사고인가 살인인가? 과연 유가와가 눈치챈 사건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숨막히는 사건 전개와 추리가 속도감 있게 펼쳐지는 이 소설은 마치 눈에 잡힐 듯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 같은 묘사와 살아 움직이는 개성 있는 캐릭터,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을 남겨두었을 때까지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전으로 개이고 소설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 과학을 기반으로 한 냉철한 추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저자의 특징이 잘 담긴 이 작품에서 저자는 어른을 불신하는 소년과 논리적이고 못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싫어하는 유가와의 조합으로 명랑한 분위기를 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유가와가 처음부터 사건에 관련되는 일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유가와가 사건에 먼저 개입하며 어떻게 해서 탐정 역할을 맡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작품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그려낸 이야기를 읽어나가며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자 특유의 흡인력 넘치는 서사와 과학적 추리가 흥미롭게 펼쳐지며 차가운 추리 뒤에 따뜻한 인간애와 짠한 감동을 선사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소학교 때 배운 수학 방정식이 떠오릅니다. 어려운 수학 방정식이라 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열심히 노력해 풀다 보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정식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묘환이다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기도 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폐경락을 절대 홀시할 수 없거니와 떠날 수 없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하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늘 여러분들한테 가강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정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 주의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폐리 심한 주요한 증상 가운데서는 집에 심장병 환자 이미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주자를 그 한정된 시간이 꽤나 됐거나 이런 분들 지켜보시오.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진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래서 모두 말하게 되면

0: 한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고 이러한 증상을 모두 와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심혈이 심한 증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본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겠는가? 심장병의 핵심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는데요. 주약의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심률 범위로 놓고 말하면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 그 계통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7, 80대, 5, 60대 그 이상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60차를 1분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래서 특수한 계층 전업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한 번의 심장이 수축 이완하는 게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50몇 차라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 50몇 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심장이 박동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위험심률입니다. 물론 그 밑은 30몇 차는 용어할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뭐 100, 20, 30차 아주 위험심률에 속합니다. 1분에 40몇 차, 100, 20, 30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보통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자가진단이 납니다. 내 심장이 이상했구나.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기가 아픕니다. 르골까지 아파납니다. 왕왕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 자기 증상이지만 해도 자기가 기만당할 때에 서나서 내게 다른 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심장으로 인해서 협심증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심장이 지내 심하게 아프고, 예, 앉아있어도 숨이 차고, 그리고 뒷가슴이 막 꺼져, 예, 쏙쏙 찌르고, 아프고, 어떻게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지내 아프고,
0: 심장도 협심증
2: 못하고, 예.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모재비를 눕지 못하고 베개를 그냥 놓고서 자고
0: 예.
2: 이바이는 그냥 정말 냄새가 진해 나서 지분은 정말 남이 하나 쓸데 두세 개씩
0: 예.
2: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0: 예. 심폐를 심한 증상.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좋은 정신만 어제 1년 넘었었는데 지금 거쳐한 거는 이 안 돼가도 없고 예. 그리고 모재비도 못 눕던 게 모재비도 눕고 그 뒷가슴이도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예,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이 이빨이 그렇게 동시에 나던 것도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 이 좋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그거 끊었다 어쨌다 하면 아이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장기적으로 쓰길 해서 아홉 배달 받자고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아, 예, 이건 보험이냐 그러는지, 예, 저희 남편이, 좀, 이거, 되게 맥이 없어 하고, 예, 또, 일하고 나면 저녁에 되게 피곤해 하고, 또 그 피곤이 인차 가시지 않고, 예, 또, 이렇게 운동이랑 하면 되게 좀, 이게 심장 부위가 약간씩 아파하는데, 예, 그, 좋은 정신만 먹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0: 남편분이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60?
3: 예, 50이.
0: 50대입니까? 남성들이 50대 초반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중반을. 이때

0: 나면 심장 공동에 이상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심장 공동에 이상이 이 나이에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성들이 생명의 실패를 보는 그 원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벌써 50대 중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감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을 포함해서도 그렇는데 호르몬이 감소되게 되면 모든 대사가 불평형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불평형은 심장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모로서 쉽게 지쳐하고 이런 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건의합니다. 예.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1: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사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차원성 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누우면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후두둑 떨리는 게 지금은 떨리지 않고 반드시 누우면 그래 가슴에다 큰 돌을 올리는 것 좀 아파는지 좀 이렇습니다. 지금.
0: 아, 예, 예.
3: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전살됐고,
0: 예.
3: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다음부터 알랍니다.
0: 아, 예.
3: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오늘 아홉 각을 배달받아서 수사하고 된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인 다섯 개 5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4: 네, 그 집에 저 심장이 아프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게 좀 힘들고 좀 심장 어떻게 말할까? 아무튼 온 저녁 다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면 돼.
0: 아, 심장에 불이 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났는데 딱 한 가지 증상이 다 꿈꾸기는 어렵다 그러실 겁니다. 예.
4: 예, 뭐 아프다고 말하기도 조금 힘들고.
0: 아, 예.
4: 근데 그 돈 속심만 먹은 다음부터 지금 잠을 잘 잔다 하지만.
0: 예예 그렇죠. 예예.
4: 예. 예. 한 아홉 통 좀 더 배달해 주시오.
0: 예, 그렇게 하셔. 33에 다시 껴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5: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배우고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를 못 받았는데 이 청심환을 쓰고 많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5: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게 내 배에 맞겠다 하고 시작에 썼는데 어전 저기 석 달 남았었습니다.
0: 예.
5: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저녁에 자면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예.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 심률도 지금 정살로 80이 됐습니다.
0: 아, 예, 예,
5: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정증으로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치료 OTC 공약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심한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성덕에 닿으면 넉 달 동안 한계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네.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지금 내 물어보고 싶은 거니, 지금 이 방송 듣고서 내 차원 통신만이 아홉 통 먹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거기다가 분명히 규수하고 오메가 쌈이,
0: 예.
2: 그리고 무인감이 진단바에 또 타이라는 거 같이 먹었습니다.
0: 예, 예, 잘했습니다. 어떠세요?
2: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 이 볼이 있는데 위에 눈 아래에 열이 나는 것 같은 게 지금 왼쪽 눈에, 예, 눈기 쪽으로,
0: 예.
2: 충혈이 되고,
0: 예.
2: 눈곱이 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양쪽 눈 다.
0: 양쪽 눈이 다 충혈이 됐습니까?
2: 왼쪽이 더 합니다.
0: 아, 예, 예.
2: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런가? 무슨 열이 세서 그런가? 약 너무 많이 먹었나?
0: 아니요. 혹시 아스피린 안 드셨죠?
2: 아이 먹습니다.
0: 예, 이제 아스피린 드셨단 말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2: 이건 한 달 되는 것 같습니다.
0: 한 달 된 데 눈에 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2: 눈동자에 피 생기는 게 아니라 눈, 귀 눈 쪽으로.
0: 눈, 예, 제일 안쪽을 내서 그렇죠?
2: 예.
0: 예. 거기 조금 그래. 붉으스름 하고 전반 눈동자가 붉은 건 아니죠?
2: 아이, 눈동자는 아이 그렇습니다.
0: 아, 예. 제가 생각한 데는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다.
2: 예.
0: 예. 예. 그래서 기본 운동을 꼭 결부해야 됩니다.
2: 예, 눈은 만지기도 했습니다.
0: 아, 아니요. 기본 눈 운동 제하고도 평소에 운동량 어느 정도 하루에 다 뭐 한 3, 4천 번은 꼭 걸어야 됩니다. 몇 번 걸습니까?
2: 예, 운동하는 축입니다.
0: 아, 그러면 혹시 눈의 문제는 안과에가 한번 보세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검사 받아보시는데 편리하죠? 이 약 드셔서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 약하고는, 예, 예.
2: 소원 정신만이 아니고, 이짝 그.
0: 아, 보조 제품이요? 다 일 없습니다. 예.
2: 아,
0: 규식,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다 문제 없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건 오히려 더 썼습니다. 예, 예.
2: 근데 눈곱이 자꾸 나오고 그러던 게 그게 그렇단 말고.
0: 안과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셔. 이건 오히려 견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2: 그게 뭐 간열이 심해서 뭐 어찌고 그런 건 아닙니까?
0: 아, 간열이 심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사실이죠. 예, 예.
2: 어, 그래.
0: 근데 이 제품이 간열을 청하는 그런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예, 예.
2: 아, 예, 알았습니다.
0: 간열을 청하지 예. 않습니다. 오히려 간열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
2: 지금. 정신만은 배심정신이
0: 예, 약이라는 게 전후식 뜨는 약하고 그다음에 전장 내 누르는 약인데 그건 내리 누르는 약입니다. 누르는 약이 되나서
2: 네.
0: 예, 오히려 그런 거 해결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조 제품도 별로 특수한 것 드시는 게 없으니까 시름 넣고 그리고 안과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2: 눈동자 같은데 피 지는 게 아니라 예. 눈이 뭉갠다고 말할 수 있죠.
0: 아, 그럼 안과 문제입니다. 안과.
1: 네,
0: 안과 문제입니다.
1: 그래요?
0: 예, 예.
1: 네.
2: 아,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지금 우리 중약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나눕니다. 쌍후싱 올리 뜨는 약하고 인삼로경은 쌍후싱 약에 속합니다. 올리 받쳐주는 약. 전장내는 내리 누르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는 청심치명 발미안이라 이랬을 때는 청심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내리 누르는 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처럼 뭐 이제 말씀한 분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눈에 피지거나 혹은 뭐 어디 출혈점이 생기거나 이런 걸 오히려 내리눌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면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는데요. 심장병의 핵심 부정맥 실리부칠 말하죠. 많이 해결받습니다. 협심증, 신조통이 어떤 분들은 뒤 잔등에다

연물질, 찬물질 하는 같은 감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저통 협심증의 일정 구체 반응에 속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히기 시작한 걸 말하는데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동맥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의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왕 아시죠?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 배치된 왕자형으로 된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1만 4천 근이 내 주먹만한 심장이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1만 4천 근입니다. 뭐 4천 근이라도 많겠는데 거기에 1만이 붙습니다. 이만한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그리고 하루에 심장이 수축 위안 하는 이 자수는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심장 근육은 누가 일을 시키는가 하면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에 일단 이상이 생긴다면 당신의 심장 근육은 부분적으로서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심장 근육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축이 안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심부인물이 찼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심부인물이 심장 근육을 에워싸고 있는 제일 그 바깥층에 물이 찬다는 걸 말하는데 많이 찬다면 심장내과에 가면 그거 전치하는 방법을 주사기라고 빼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찬다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신지엔이라는 건 심근염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건 보통 그 박테리아로 오지 않습니다. 세균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병도 바이러스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감기 뒤끝에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감기 뒤끝에 그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침범했을 때게 되면 완전히 다리의 맥이 똑 떨어져서 다리에다 천근이 돌을 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발을 앞으로 내디디지 못한 다른 사람은 끌어줘야 내디딜 정도로 이 정도게 되면 심근염이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초음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조 제품은 기본으로서 함께 가시는 것이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아래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어느 정도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시아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오늘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관상동맥은 40% 제일 낮아서 40% 높아서 40, 50, 70%까지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5, 90% 좌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때때로는 요일링에 불려 가서 주사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 주사를 하게 되면 어떤 만사 대결을 해서 난 심장 때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벌써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중하게 막혔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사를 하게 되면 5, 6가지, 7가지까지도 하는 이런 병원이 있는데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사를 하셨다면 MRI 같은 것도 못합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금속이 들어갔다면 MRI

0: 그 기계 거기가 턱 눕게다면 거기는 심각한 자기마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바지 뒷걸이를 그 뒷걸이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그저 풀어놓고 빼지 않았다면 내가 깔고 누워있는데 그 바지 뒷걸이가 천장에 올라가 떡 붙습니다. 자기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근육 안에 금속 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주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절대적으로 주사하지 말라 이러기보다도 정말 그 당시에 그거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여기서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우수한 방법은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심장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고 추천하는 바는 초원 청심한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 조에서는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원청심한 청심치명발미안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이 몇 가지 보조제품을 함께 견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심장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 심부전증, 심이라면 심장이라는 심입니다. 당뇨병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심부전증, 심장 공동에 상당할 정도로서 손을 날 정도로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 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건 콤파치라는 신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면 당뇨 치료를 제때 결별해서 하면서 심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가면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생긴 그 물이 바로 그 구조물이 바로 갑상선에 속하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은 너무 많이 분비하고 호르몬 분비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각할 정도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심장병을 심각하게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많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슴이 많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빨리 뜁니다.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한 감을 느끼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설사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왕가래리 대청을 나가자 정불범이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귀조를 통일하셨습니다. 장계석도 뿌듯하게 대꾸를 했다. 돈 좋아하고 벼슬 자리에 목매는 사람이 있는 한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이번에는 본전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다 합해도 7, 8만 원쯤 썼을까요? 정불범도 만족스레 웃었다. 이 불행한 소식은 금세 만숙분의 귀에 들어갔다. 그네는 가슴이 터지고 우장에 찢기는 것만 같았다. 만숙부는 그동안 갈고 닦은 수완을 모두 발휘하여 손식간에 단장 10여 명에게 연락을 하였다. 장계석이 왕장군을 좀 말려줬으면 하는 편지를 쓰게 한 뒤에 서명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장계석에게 그 편지를 붙일 때쯤 왕가래는 벌써 무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날 경비 사령에서 해임된 왕천석이 만숙분을 찾아와 수수께끼를 불어주었다. 정불범이 처음 금서에 왔을 때 진작 백사장과 혁사장을 구워 삶아놓았던 것이다. 백사장은 5만 원에 혁사장은 3만 원에 장계석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군부를 포위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다 두 사장의 꿈인 일이었다. 일이 잘 풀리자 장계석은 보답으로 두 사람을 주왕군 102사사와 103사사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만숙부는 내막을 알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았다. 그녀는 한에 사무쳐 소리를 지었다. 너희들이 내 조춧돌을 뽑아버렸으니 나도 너희 조춧돌을 뽑아버릴 것이야. 은혜도 모르는 개같은 놈들 벼슬에 아주 미쳐버렸어. 내가 네 놈들 판장들을 다 빼갈 테니까 그 놈의 사장 어디에 잘 해먹나 두고 보자. 에이씨. 만숙부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었다. 이튿날 저녁 그는 신복 판장 몇 사람을 집으로 불러 연회를 열었다. 어떻게 왔는지 광서 계계 군벌 특사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자 만숙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장계석이 저지른 나쁜 짓을 하나하나 꼽으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왕가렐이 사임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는 눈물까지 쏟았다. 그녀는 하인들로 대접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거기에 술을 골딱 부었다. 그러더니 당모가지를 쳐서 핏방울을 대접에 떨구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장계석을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일궈놓은 군대를 장계석이 한 입에 삼키려고 하지만은 헛꿈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는데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광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은 이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십시다. 만숙부는 눈물이 글썽해서 닭피술을 꿀꺽꿀꺽 들이키었다. 다른 사람들도 차르로 술을 받아서 마시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얘기도 나누고 욕도 퍼붓고 울기도 하다가 이튿날 아침에야 돌아간다. 만숙부이 사람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니 신문 배달부가 귀주 일보를 가져왔다. 공산당군 주덕 모태동 부대는 이미 서부로 도망, 귀조에는 이제 전쟁이 사라짐이라는 기사가 전몰이에 큼직하게 실려 있었다. 아쉽게도 하자진에게 불행이 잇따른다. 해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중상을 입는다. 그 일은

0: 대통령의 마음속에 분노의 물결을 일으킨다. 적군이 수십만 명 증가되더라도 홍군의 북진을 막을 수 없다고 공언한다. 홍군 1군단이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장계석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홍군 주력부대와 주왕종대는 서남쪽으로 해수, 광순, 자운을 잇따라 빼앗으며 북반강을 넘어 운남으로 전진했다. 홍군은 귀양을 지원하러 가는 운남 군대와는 서로 등을 지고 나아가고 있었다.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한 목적이 바로 운남 군대를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모 대통령은 운남 군대를 끌어내기만 하면 승리입니다라고 말했다. 과연 적들은 이 작전에 걸려들고 말았다. 홍군은 장계석의 도벌군 수십만을 멀리 뿌리치는 데 성공을 했다. 부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는지 며칠 전보다 훨씬 사기가 올랐다. 행구라는 대우 사이에서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귀양에서 운남으로 가는 길은 내내 오르막길이었다. 계림 풍격의 작고 낮은 산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산세는 갈수록 높고 가파로웠다. 이날 대구는 반연에 들어섰다. 이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운남성 들머리였다. 동필무가 거느린 간부 휴양연은 어느 한 자그만 산골 마을에 이르렀다. 특별한 거라고는 없지만 저장이라는 아주 재미나는 이름을 붙인 곳이었다. 아직 저녁해가 산에 걸린 채라 노을이 훤했다. 몇몇은 묵을 곳을 마련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구박 밭물이 앉아 위장을 벗고는 숨을 돌리고 있었다. 홍군은 늘 행군하는 동안 위장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기가 날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통에 아주 위험하였다. 이주에서 벌써 두 번이나 저장이라는 마을에 들렸지만은 돼지는 한 마리도 못 봤다며 쑥덕거리었다. 양장이나 우장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양이나 소가 얼마쯤 있기는 했다. 하지만 후장에서 원숭이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왜죠? 동어르신, 어르신은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동필무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1: 아는 게 많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조사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해서 그렇지. 그런 거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 저장, 우장, 후장은 모두 장날을 이루는 걸세. 열두 띠로 마을 이름을 단 거라고. 그러니까 후장이라고 해서 원숭이가 많은 건 아니지.
2: 그럼 남판동이라는 곳은요? 우리 부대가 포로를 많이 사로잡았었는데 몇 번 가봤지만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0: 리앵도가 웃으며 또 물었다.
1: 마침 전에 내가 그곳 백성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지. 안 그랬으면 대답도 못할 뻔했군.
0: 동필무가 웃으며 말했다.
1: 라판등이란 길고 널찍한 의자를 말하는데 보음의자라고도 하지. 일단 한 곳에 놓으면 해가 가도록 옮기는 일이 없어. 그러니 귀주 사람들대로 겨울이다고 하는 거지. 거리에서 여관을 몇 개 보았는데 죄다 그런 의자가 있더라고. 어?
0: 사람들은 재미있으며 고개를 끄덕이야 한다. 동필무는 때가 아직 이른 것을 보고 말하였다.
1: 앵도 동지, 동지는 산노래를 잘 부르는데 한 곡 뽑아보지, 어?
0: 강사와 폭군이 있을 때 마을 여자 아이들한테

0: 밑에서 산노래를 많이 배운 데다가 가사를 재미있게 꾸며 부르는 재주가 남달라서 사람들은 모두 리앵도의 노래를 좋아했다.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하자 리앵도는 이마에 내려온 머리카락을 훔치고는 일어섰다. 그는 손에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요, 10월이라 시원한 갈바람 불어오고 주황홍군은 장정이 바쁜데 달밤에 우도화를 건너 고피와 신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소리를 쳤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지겹게 들었던 노래야! 안 돼!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 가사를 하나 꾸미면 더 재밌겠는데!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사람들을 휘둘러 보았다. 참, 바라는 것도 많네요. 잠깐 생각하는가 싶더니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요, 사물이라 귀주성이에 쳐들어가 준이성을 두 번 공략하면서 왕가래래 여덟 개의 판을 채워부시고 설악과 오기 위해 두 개 살을 무찔렀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뜨겁게 박수를 치었다. 꿈이 먹고 소박한 노래였다. 가사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사람들이 한 곡 더 불러달라고 막 외치려는데 리앵도가 눈을 깜빡이며 선수를 쳤다. 우리 무대에 숨은 재주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그게 누굽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재주꾼도 있나? 어?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서 노래 소문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0: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었다. 이행도가 생긋 웃으며 하자진을 가리켰다.
2: 하자진 동지가 부르는 노래 아직 못 들어보셨죠? 저보다 훨씬 잘해요.
0: 하자진은 작은 산비탈에 높지기 앉아있다가 그만 얼굴이 밝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얼른 고개를 숙이었다. 모처럼 리앵도의 노래를 들으며 한창 흥이 나는 참인데 뜻밖의 그 몹쓸 계집애가 자기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채 모자를 대충 눌러쓰고 있었다. 낯빛은 흰 모란꽃 꽃잎처럼 파리하였다.
1: 좋습니다. 하세진 동지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네, 좋아요.
0: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자진은 수줍어하며 손을 내저었다. 강서 산노래야 알지만은 남들 앞에서는 말수도 적은 사람이니 영 내키질 않아 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일어섰다. 하자진이 막 에헤하고 노래를 시작하려는데 동필무가 소를 들어 막았다. 우르릉거리는 비행기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보니 검고 큰 적기 한 대가 산 뒤쪽에서 낮게 날아왔다. 헌데 사람과 말이 모두 위장을 벗어버리는 바람에 때마침 약상자에 붙은 철판에 햇빛이 반짝거리었다. 동필모와 후적, 리앵도가 사람들에게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이 늦었다. 사람들이 몇 걸음 달리기도 전에 비행기가 넓은 날개를 기우뚱거리면서 아래로 내려와 뚜루루루 뚜루루루 기관총을 쏘아댔다. 그러더니 포탄 몇 개를 던지고는 돌아갔다. 교양연이 쉬던 자리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조연이 사라진 담, 후정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툭툭 털었다. 그런데 동필무가 보이지 않았다. 포탄 하나가 그들이 쉬던 밭두렁 우쪽에 떨어진 것이다. 동필무는 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머리와 가슴만 드러낸 채 모자와 두 어깨까지 모두 흙투성으로 되어버렸다. 후정은 사람들과 함께 얼른 달래가 동필무를 꺼냈다. 동필무가 흙을 탈탈 털면서

0: 말했다. 이놈들이 날 산처럼 묻으려고 드네. 에이, 그때 리앵도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1: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어서요. 하세진 동지가 다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0: 동필무가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다. 자, 어서 어서. 자, 저기 좀 가봐요. 빨리. 사람들이 그 작은 삼비탈로 달려갔다. 하자제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삼비탈에 맥없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 감았던 흰 수건은 포탈이 터지면서 일으킨 바람에 날려갔는지 저만치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하자제는 머리, 가슴, 어깨 어디라 할 것 없이 피로 젖어 엉망이었다. 회색 군복은 여기저기 파편에 찢겨나가 너덜너덜해지었다. 모태동이 하자진을 돌보라고 보낸 호위병 오길청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2: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좋지요.
0: 호정과 리행도가 대충 살펴보니 다리만 멀쩡하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머리와 가슴을 가장 크게 다치었다. 하자제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몸이었다.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된 터인지라 이런 상처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우선 구급조치를 하여 목숨부터 구해놓고 봐야 한다. 동필모가 사람들을 다그쳤다.
3: 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수술이나 하세요. 어? 날이 어두면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어서
0: 모두석에게 알려하지 않을까요? 우정이 물었다.
3: 물론 알려야지. 기병통신원을 보내세요.
0: 우정은 기병통신원을 불러 모태동에게 보내고는 들 것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리앵도와 오길청은 하자제를 들 것에 태우고 나는 듯이 마을로 들어갔다. 갑작스런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 쉬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

0: 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6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오녀선, 허재골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그 홍강은 구비구비를 되돌아서 압록강과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이 홍강 하류의 환인현 현성의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온해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이 산수 경치가 한결 아름답습니다. 온해산의 꼭대까지 올라가려면 겨우 한 사람씩 오를 수 있는 유랄레 길을 토봐야만 한답니다. 한 것은 이 온해산이 사면에 죄다 깎아지른 듯한 아한 벼락에서 따로 오르는 길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1: 네, 온해산은 지금 유람 명승지죠?
0: 예, 그렇습니다. 온해산 꼭대기에는 먼 옛날에 신선들이 모여서 시읍기를 했다는 집선대가 있었고 또한 선원들이 살던 절당터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사시장철 마르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샘물이 한눈에 안겨드는데 자연이 풍치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옛날에는 이 온해산을 오룡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동해에

0: 황룡, 청룡, 백룡, 흥룡, 홍룡 이렇게 다섯 마리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다섯 마리 용은 저마다 수도 하려 하지 않고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더니 끝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배우라고 하는 재화는 배우지 않고 이제 나쁜 짓까지 하는구나. 안돼, 고약한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용왕은 다섯 마리 자식을 데리고 구경을 다니다가 한 산봉우리에 내렸습니다. 너희들도 보았지만 이 산은 경치가 여한만 아름답지 않구나. 근데 이 산 꼭대기에 담이 없구나. 너희들 중 누가 제주를 비워 여기에다가 맑은 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용왕은 다섯 마리 용을 보며 물었습니다.
1: 네, 산 위에 물이 고이는 늪을 만들라는 거죠?
0: 예, 용왕한테 잘 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다섯 마리 용은 저마다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헌데 맑은 늪을 만들지 못하면 당응당 집이 짐이 내린 벌을 받아야 하노라. 그래 만들 자신이 있느냐? 용왕이 또 물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있사옵니다. 또한 늪을 만들지 못할 땐 벌을 다각게 받겠나이다. 다섯 마리 용은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 다섯 마리 용 가운데서 황룡이 좀 나이를 먹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늪을 만들겠느냐? 먼저 솜씨를 피워볼 생각이 있으면 앞에 나서라고 황룡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만들겠어. 말과 함께 튼튼한 몸매를 가진 흥룡이 나섰습니다. 임자가 성코를 장기를 불자고 좋네. 황룡이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재간을 뽐내 볼 테니 볼 데가 없다고 두덜거리거든 흥룡인지라 산꼭대기에서부터 부지런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 네, 흥룡이 물을 찾을까요?
0: 네,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흙을 파내는데 산꼭대기로부터 아래로 수십 길이나 파내려갔지만 물줄기가 없었습니다. 이 산에는 샘물이 없다니까 기진맥진한 흥룡은 이렇게 두덜거리며 손을 들고 나앉았습니다. 무엇이 이 산에 샘물줄기가 없다고 간대로 그럴 리가 있겠느냐? 흥룡이 말을 받았습니다. 흥, 임자가 자신이 있는 모양이므로 어디 샘물줄기를 찾아보려나? 황룡은 홍룡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 내가 솜씨를 비워보겠네. 드디어 홍룡이 이렇게 말하며 나섰습니다. 홍룡은 흥룡처럼 흙을 파내지 않고 물줄기를 찾느라 이곳저곳 다니며 길을 강구다가는 물줄기가 있다고 짐작된 곳에다가 꽈르릉하고 둥둥한 소리를 내며 벼락을 쳐서 깊숙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 홍룡이 벼락쳐 뚫어놓은 구멍마다에는 샘물이 솟아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명산에 샘물줄기가 정녕 없단 말인가? 영왕 마마가 늪을 만들라고 분부할 때는 샘물줄기가 없을 리가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홍룡은 있는 재간을 다 펴 부리며 샘물줄기를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 네, 홍룡도 물을 찾지 못했네요.
0: 예, 이때 이번에는 또 그 백룡이 나섰습니다. 허참, 파봐도 안 되고 깊숙이 뚫어봐도 샘줄기가 없다지. 그럼 내가 재간을 비워보겠네. 뱃속에다가 많고 많은 물을 가득 채우는 재간이 있는 그 백룡은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어느새 동해가 뱃속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경정한 소리와 함께 백룡이 흥룡이 파놓은 곳에다가 뱃속이 물을 토하니 그야말로 깊숙한 늪이 생겼습니다. 뱃속이 물을 채우는 재간이 있는 백룡 스스로 늪을 만들었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자들, 그래 어떤가? 눈물이 이만큼 깊으면 그래도 이 백룡이 솜씨가 괜찮다고 생각되겠지? 그 말에 글쎄 임자의 재간은 괜찮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인차 말라드는 걸 어쩌는가? 흥룡이 불쑥 한 마디 던지었습니다. 그야 내가 몇 번 물을 토해 놓으면 될 것이 아닌가? 백룡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안 되네. 동해에 가서 물을 나눠다 늪을 만드는 건 부질없는 헛짓이네. 꼭 샘물줄기를 찾아야 하네. 이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사이 물은 적지 않게 줄어들었습니다. 백룡은 인차 동해에 날아가서 배속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한동안 토해 놓았습니다. 허나 그냥 이렇게 물을 날라온다는 것은 장구지기가 못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백룡은 몇 번 물을 날라오더니 그만 기진맥진해지고 말았습니다.

0: 네, 백룡이 물을 나르다가 지쳐버렸군요.
1: 네, 바로 이때 아무런 대꾸도 없던 성룡이 재간을 부리니 하늘에선 검은 구름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미화여 창살 같은 비를 퍼붓습니다. 성룡은 누구보다 비를 내리게 하는 재간만은 으뜸이었습니다. 연속 며칠간 큰 비가 내리니 그 파놓은 늪에는 그만 물이 넘쳐나 사초로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인제는 비를 그만큼 내리게 해도 되겠지? 성룡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를 그치고 말았습니다. 영왕이 본부대로 산 꼭대기에다 늪을 만들어 놓았지만 해만 나면 빨리 말라드는 데다가 또 빗물로 고인 늪이어서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 늪이 말라들지 못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황룡은 안개를 몰아다가 늪에 덮어놓았습니다. 안개가 늪에 덮여있음을 있을 때는 별로 마르지 않았지만 해가 뜨고 안개가 그친 뒤면 눈물은 빨리도 말랐습니다. 보아하니 내가 일생 동안 안개를 몰아오는 재간을 배웠지만 그 재간은 당분간이구나. 황룡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0: 네, 룡왕 앞에서 맑은 늪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던 다섯 마리 룡은 합세를 했지만 끝끝내 늪을 만들지 못하고 말았군요.
1: 예, 이때 용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흠, 지금은 너희들이 재간을 낱낱이 보았노라. 너희들이 늪을 만들지 못했으니 짐이 손수 만들겠노라. 영왕이 손가락으로 다 말라던 늪 가운데를 가리키니 손가락 끝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더니 늪 가운데로 뿜어 들어갔습니다. 엿고 꽈르릉 전동소리와 함께 연기가 벌써 솟아오더니 땅속으로부터 샘물이 콸콸하고 솟아올랐습니다. 다섯 마리 용이 너무 솟아오르는 맑은 샘물을 마시고 그야말로 시원하였습니다. 너희들 다섯은 이 세상으로 나올 때가 아직 이르니 몇백 년간 이 늪 속에서 살거라. 때가 되면 짐이 너희들 데리러 올 테니 그것을 너희들한테 주는 벌이다. 말을 마친 용왕은 다섯 마리 룡을 몽땅 늪 속에 집어넣고는 큼직한 바위로 눌러놓은 뒤 동해로 떠나갔습니다. 그때로부터 나젊은 다섯 룡이 산 속에서 수다하며 산다 하여 오룡산이라 부르고 늪을 오룡지라 불렀습니다. 오룡산 위에 맑은 오룡지까지 있으니 하늘이 선인들이 자주 모여서 시를 보는 뒤 그 터를 접선대라 했고 또한 천궁의 선녀가 오룡지에 찾아 모여가고 세수했다 하여 천지라고 불렀습니다.
0: 네, 그렇게 되어 오녀산 위에 물이 있게 된 거군요. 오녀산에 대한 전설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마저 들려주시죠.
1: 네. 그 기원전 고구려 때 고구려가 생길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강대한 고구려와 이웃나라는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늘 싸우곤 했습니다. 고구려가 도읍을 집안에다 옮겨간 뒤 어느 해 이웃나라에는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도읍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선발대 50명이 오룡산 기슭에 당도했습니다. 의하여 남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는가? 당장 오동길 되돌아가거라. 오룡산 기슭에서 파수를 쳐던 고구려의 다섯 여병사 중 나의 지숙한 여병이 소리쳤습니다. 이마 빼기에 피도 안 마른 년들이 무슨 파수를 서는 거냐. 길을 막지 말고 어서 비켜라. 선발대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몇 발짝 더 나서면 우리는 사정을 두지 않는다. 선발대 놈이 보니 길을 막아서는 파수꾼은 모두 내인들인지라 내안으로 하면서 이들 다섯한테로 다가왔습니다. 저 놈들한테 좀 손실을 보이다. 쏴라. 맞더니가 령을 내렸습니다.
0: 네, 파수병들이 여자 다섯 명이었군요.
1: 네, 이들 다섯은 일제히 코 밑까지 온 놈들한테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이고, 산발대 놈들은 화살에 맞아 죽은 놈은 죽고 부상을 입은 놈들은 겨우 살아나 달아났습니다. 비록 싸움은 길지 않았지만 다섯 여병사는 안하무인으로 쳐들어온 놈들이 기용을 꺾어버렸습니다.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데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갈래는 남도이고 다른 한 갈래는 북도였는데 이번에 남도로 쳐들어온 외적 두목은 관구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인마가 오룡산으로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기세는 그야말로 홍수와 같이 대단하였습니다. 막내야, 빨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작더미에 불을 달아 연기를 피워라. 우리는 좀 늦게 올라가겠다. 큰 언니가 이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네. 막내로 불리우는 여병사는 종두목을 쥐고 오룡산에 난 갈자 오룡산 꼭대기로 올라가려 했지만 봄마다 갈지자 길에서 많은 병사들 잃고 난 광고금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을리었습니다. 우리는

0: 나는 절대 네 놈들한테 기순하지 않을 것이다. 네 놈들이 재간이 있으면 상 꼭대기까지 올라오거라. 마더니가 아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다섯 여자와 간구금의 군대는 오룡산에서 온 하루 동안 싸웠지만 시간만 낭비했을 뿐이었습니다. 간구금은 할 수 없이 오룡산으로 직접 오르지 못하고 바쁜 대로 다른 곳으로 되돌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군요.
0: 네, 낮부터 해질 무렵까지 다섯 여자들은 광구감의 군대를 산기슭에다 매다 그 놓다시피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봉화대를 통해 진작 적성을 알게 된 고구려의 후방 장군들과 군사들은 온 하루 동안 싸울 준비를 충분히 하였으므로 광구감의 군대가 겁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광구감의 군대는 오령산을 처읍세지 못하자 산을 불고 고구려 도읍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거기서는 잘못 흉하였습니다. 그들을 마다 나선 고구려 군대도 진을 치고 엄엄한 기세를 상대방한테 보였습니다. 싸움은 벌어지자 모래와 돌이 마구 날려 어둑지근해진 대지는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큰 실패를 보게 된다는 것을 느낀 그 관국엄은 즉시 대강령을 내려서 황망히 물러갔습니다.
1: 네, 다섯 여자들이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했군요.
0: 예, 그래서 고구려 소공에서는 오룡산에 진을 치고 변방을 지키는 다섯 네 용사가 대공을 세웠다고 상을 내렸습니다. 다섯 여자가 오랫동안 오룡산 진을 치고 있으면서 나라의 변방을 지켜낸 이야기가 전해오는 사이 오룡산을 자연히 오뇌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헌칠은 구척히 실팍한 몸매를 가진 사냥꾼 허재라는 동서리와 원근리 마을치고 별반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재는 힘이 센 장사인지라가 화를 쏘는 재간이 있어서 소문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마음씨가 착하고 또한 사람 대함이 언제나 굳어고 소문이 더욱 났습니다. 그는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뒤면 노루고기나 밑돼지 고기를 망라하여 여러 가지 산짐승 고기를 종내로 혼자 먹은 적이 없었고 늘 이웃집들에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아니 고기가 많지 않겠는데 밤마다 이렇게 가져오나 사람들은 미안 척하며 늘 사양하곤 하였습니다. 적든 많든 간에

0: 고기가 생겼을 때 나누어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요? 허재는 부접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임자의 후던 남씨가 진정 고맙네 그려. 근데 이 신세를 갚을 때가 있으려만 동네 사람들은 허재를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과 술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은 허재를 잊지 않고 청해다 대접하곤 했습니다.
1: 네, 허재가 인품이 좋아 마을에서 위망이 높은 거죠.
0: 예. 근데 허재는 어느 땐가 곰한테 깔려 겨우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재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활을 메고 산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집문을 나선 뒤 마을 벗어나려는데 마을에서 고함 소리가 뜬금없이 들려왔습니다. 따꼬미 마을에 내려왔다. 허재가 소리나는 그 쪽을 살피고 급히 달려가 보니 글쎄 황소만큼 큰 따꼼 한 마리가 마을에 달려들어 개와 돼지를 마음대로 치고 물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도 쫓아다니며 온 동네를 소란하는 저 피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따꼼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 저마다 무서워서 살구멍을 찾아 갈팡질팡하면서 고함을 치게 됐습니다. 이놈아 어디 내 손을 주고 봐라. 이때 허자가 이렇게 외치면서 급히 화살에 화살을 메고 따꼼을 쏘았는데 곰이 한쪽으로 몸을 비트는 바람에 날아간 화살이 심장에 박히지 않고 어깨 쪽지 들어 박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따꼼은 무서운 소리를 내더니 어깨 쪽지에 박힌 화살을 뽑아 던지고 허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1: 네, 허재가 위험하게 되었네요. 네,
0: 따꼼은 비록 몸이 비둥비둥하여 둥기성 그래도 달려들 때 행동은 매우 빨랐는데 어느새 허재한테 달려들어서 그의 어깨를 태를 쳤습니다. 바빠는 허재는 몸을 피하서나 둔중한 따꼼한테 깔리고 말았습니다. 허재와 따꼼은 한 덩어리가 되어 이리저리 마구 뒹굴었습니다. 바로 이때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와 쇠스랑을 가지고 달려와 따꼼을 내리쳤습니다. 결과 따꼼은 형세가 불리함을 느꼈던지 허재를 버려둔 채 둥기적거리며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급히 쓰러진 허재를 일으켜 불렀습니다. 살펴보니 허재의 어깨에 살이 뭉텅 떨어져 피가 흘렀고 또한 한쪽 볼에 곰이 앞발에 긁히고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입은 옷은 따꼼 발톱이 뜯겨 너덜너덜 헤어져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놈 따꼼한테 뜯겨 목숨을 잃을 뻔했네. 달려온 이웃집 로인이 말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세기를 어찌 따꼼이 힘을 당하여내겠냐. 큰일 날 뻔했네. 누군가 이렇게 해를 찾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제때 왔으니 말이지 큰일 날 뻔했죠.
0: 예, 그랬습니다. 이윽고 정신이 든 허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까지 그 뭐 좀 뜯긴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곰이 혹시 되돌아 보복하면 어쩌나요? 아예 죽여버렸을걸. 그 말에 글쎄 곰이 너무 크게 어쩔 수가 없군. 그나저나 임자가 크게 상하지 않았으면 됐네. 이웃집으로는 허재를 위안하였습니다. 그 뒤 어떤 사람들은 허재와 롱을 쓸 때 그를 늦게 곰뜯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 갔다 오자면 높고 무시무시한 뒤 곰령을 넘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령에 늘 큰 곰이 나타나는데 그 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대신 몇 백년 묵은 큰 호랑이가 나앉아 길을 지키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곰 원님은 이 소식을 듣고 몇몇 그 사냥꾼을 검령에 보내어 늙은 호랑이를 잡아치우려 했지만 나이를 많이 먹어서 너무 교활해진 호랑이는 산고양이만큼 작게 몸을 줄였다가는 또한 살구로 변하는 바람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교활한 호랑이를 대체하기가 어렵겠네요.
0: 예, 허재도 마을 사람들이 위탁을 받고 늙은 호랑이를 잡으려 검령에 왔다 갔지만 끝내 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점점 담이 커져서 시퍼런 대낮에도 사람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령 넘어 마을에 있는 친구가 청하게 허재는 곰령을 넘어 그 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후한 술대접을 받았습니다. 한니 사냥으로 살아온 허재인지라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친구들과 술상에 앉으면 푹 취하곤 하였는데 오늘 술상에 좌석에서도 례가 아니었습니다. 허재는 술을 어찌나 많이 마셨던지 혀도 꼬부라들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허재는 돌아오려고 술자석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임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룻밤 내 집에서 자기나. 친구가 허재를 말렸습니다.

0: 뭐 내가 취한 줄 아나? 나는 여지껏 술에 취한 적이 없다네. 혼자 갈 수 있네. 허재는 친구의 말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곰령에 다음엔 날이 어두워서 또 무서운 호랑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 테니 정 가겠다면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친구는 말려도 언젠가 허재가 한사코 듣지 않는지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오지 말게나. 저 세상이 짐승은 허재가 언제 겁나 하던가 제발 따라 나서지 말게. 원체 우격이 센 그 허재는 술까지 마신지라 다음이 커져 친구의 권고도 마다하고 혼자 터벅터벅 곰령에 올라서 왔습니다. 근데 방정맞게도 곰령에 올라온 허재는 속에서 술이 막 올리면서 그만 토하고 풀숲에 쓰러져 드렁드렁 코를 골아댔습니다.
1: 네, 허재가 몹시 취했네요.
0: 예, 어느덧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허재는 웬일인지 수시로 얼굴이 선뜩선뜩해야 나는지라 치중에 겨우 잠을 깨고 눈을 떴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몸뚱아리가 떡판 같은 호랑이가 꼬리에 물을 묻혀 허재의 나체에 끼얹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호랑이는 대나 저도 길목에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녀석은 허재를 만나 잡아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허재가 토해놓은 음식물과 그의 몸에서 역한 술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담배는 피워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늙은 호랑이라도 술에 푹 취한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늙은 호랑이는 허재로 하여금 술을 깨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허재가 술에서 깨어나면 인차 그를 잡아먹자는 데서 일부러 산 아래 골짜기 센터로 찾아가 고래에 물을 묻혀와서는 허재의 나시다 끼얹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허재는 소리도 치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는 척 코를 골아댔습니다. 한동안 꼬리로 물을 끼얹은데도 허재가 그냥 코를 골고 있는지라 호랑이는 또 산골짜기 샘토로 으슬렁으슬렁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누워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올 때 칼이나 활이라도 가지고 왔더라면 제 발로 찾아들 이놈을 잡아치울 텐데 궁리하던 그때 허재가 일어나 별빛을 빌어보니 산 아래는 깊숙한 벼랑이었습니다. 얘라 이놈을 잡지 못할 바에는 쫓아버리자. 이렇게 작심한 허재는 팔뚝만한 몽둥이를 주워다 몽깃에 놓고 계속 자는 척 하면서 코를 골아댔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허재 곁에 찾아와 웅덩이를 허재인 나쪽에 대고는 또다시 꼬리에 묻은 물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이 되자고 그랬던지 늙은 호랑이는 대가리를 멀지 않은 벼랑 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것을 허재는 보완했습니다.
1: 네, 허재가 손 쓸 기회가 생겼군요.
0: 네, 그 손을 쓸 절의 기회라고 느낀 허재는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슬며시 늙은 호랑이 밑구멍에 가지런한 뒤 불시에 이놈아 죽어봐라 하고 고함 지르는 동시에 몽둥이로 늙은 호랑이 밑구멍을 드세게 쑤시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놀란 호랑이는 땅 하는 소리마저 내 지를 새 없이 락담하여 방향을 가려내지 못한 채 대가리를 향한 쪽으로만 내리 뛰었습니다. 캄캄한 밤이라 호랑이는 그만 벼랑 끝까지 뛰어가다 보니 미처 멈춰서지 못한 채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허재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허재가 집에 와보니 온몸이 진땀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허재는 동네 사람들과 간밤에 늙은 호랑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몇몇 사람들 데리고 호랑이가 떨어진 벼랑 아래에 찾아간 뒤 황소만큼 큰 늙은 호랑이가 벼랑에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놈 호랑이가 동네의 우한거리였지. 허재, 임자는 과연 장사답게 이놈을 잘 잡아치웠어. 임자가 빈손으로라도 호랑이를 잡으니 동네의 사람들은 위하여 장난 일을 했네. 그려 허재와 함께 온 사람들 저마다 제 나름으로 허재를 칭찬하면서 호랑이한테 졸 욕을 퍼부댔습니다.
1: 네, 허재가 마을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없애줬군요.
0: 예. 이런 일이 있은 이후부터 허재가 술에 취하여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이 마을 저 마을에 구수하게 전해졌습니다. 한미 사냥꾼으로 살아온 허재는 밤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곤 했는데 그런 일은 그야말로 수두룩했습니다. 허재는 죽을 고비를 넘긴 뒤면 이제 짐승 잡이고 먹고 깨끗이 손을 씻고 나앉으려 마음을 먹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허재는 사람들이 짐승이 폐하를 받는다는 말만 들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깡그리 잊은 듯 선뜻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구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멧돼지가 밭에 내려

0: 곡식을 마구 짓뭉개 놓기에 마을 사람들이 총동을 하다시피 그 녀석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너무도 오래 살다 보니 등허리에 솔나무 숲까지 자라나 무엇이든지 겁내지 않았습니다. 저놈의 밑돼지를 잡아치울 수 없는가? 참, 이 근방에서 저놈을 잡아치우지 못해 근심이 크다네. 마을 사람들은 허재한테 간절히 청구했습니다. 그런 놈은 진작 잡아치워야 하지. 허재는 이렇게 계획도 승낙을 했습니다.
1: 네, 허재가 이번에는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군요.
0: 네, 허재가 멧돼지가 밭에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과연 무서운 그 멧돼지가 곡식 밭에 들어와서 곡식을 못쓸게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은 그래도 호로광이보다 둔한 놈에게 잡아치우기 수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허재는 화려화살을 메워갔다가 한참 곡식 밭을 짓밟고 있는 멧돼지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꽤 한 아찔한 비명소리와 함께 멧돼지는 화살을 맞고 황망이 산골짜기로 도망쳤습니다. 저놈이 화살을 맞아서는 정연코 으슥한 곳에 가서 죽었을 거니 우리 함께 저놈의 집을 쫓아가 보자요. 허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좋네, 그놈이 고기나 나누어 먹을 겨 함께 가보세. 누군가 동의해 나섰습니다. 허재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멧돼지가 피를 흘리고 간 자국을 따라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허재가 맨 앞에 서서 한참 들어간 뒤 갑자기 바위 밑에 숨었던 멧돼지가 욱 하고 허재를 떠받아 놓았습니다. 멧돼지한테 떠받긴 허재는 멀리 불려갔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어마지도 멧돼지의 습격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는 허재 하나만 떠받고는 인차 버들어졌습니다.
1: 네, 허재의 생명이 어떻게 됐나요?
0: 네, 마을 사람들이 허재한테 달려가 보니 허재는 멧돼지 칼날 같은 이빨이 박혀 배알까지 흘려놓은 채 피모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난 더 살 것 같지 못해요. 내가 죽은 뒤 이 산골짜기도 묻어주시오. 마지막 말을 맺지 못한 허재는 두 눈을 감은 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허재, 우리가 자네를 얻고 마을에 내려가서 치료해 주겠니? 이를 악물고 참아주겠나, 허재? 모든 사람들은 허재를 끌어안고 위안했습니다. 허재는 이 사람 저 사람들 쳐다보면서 입술만 실룩거릴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재, 자녀는 죽지 않니? 우리가 유언을 모셔다 보이겠으니 마을로 내려갈 때까지 참아주게나. 마을 사람들은 허재의 배를 제자리에 밀어넣은 뒤 피나는 상처를 대강 동여매고 나서 번갈아 부며 동료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허재를 그의 집에다 눕혀놓았습니다. 허나 허재의 상처는 너무도 심하여 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허재, 아깝네. 아까 뭐였던 그 사람들은 허재의 죽음을 두고 매우 서러워하였습니다.
1: 네, 허재가 끝내는 숨을 거두었군요.
0: 네, 마을 사람들은 허재의 소원대로 그를 산골짜기에 묻어주었습니다. 한 것은 허재는 한니 아내도 아들 딸도 없는 외톨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재는 누구든 이를 도와달라면 발벗고 나서서 제일처럼 도와주곤 했기에 그가 살던 동네와 링근 동네 사람들 그가 죽은 뒤에 대해 못내 슬퍼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깃든 작은 행복을 노래한 가요,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도둑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리흥국 작사, 오영일, 김혜은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면, 그 중에서도 만무과원은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리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만무과원 조화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내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오늘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날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신으로 곰팥갈래에서는 제일이라는 본 제품과 더불어 천희 박사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심장과 뇌혈관을 위주로 한 종합적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해주는 천희 박사 그리고 명사방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특수한 우대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 우대정책은 누구든지 이용만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경제적이면서 효과를 보는 우수한 그 기회구나 하는 감을 질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선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한 가게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셔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구나. 이 제품이 나에게는 노인성 질병 해결에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 맞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요.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격 인상이 200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는 한 각에 498원인데요.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 최신으로는 10각에 15각이게 되면 2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서방은 598원 하고 있는데 한 각에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29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전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노벨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최신이라 먹는 한답니다.
1: 예, 좋은 제품이죠.
2: 예, 언덕 석 달을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2: 예, 제 이거 먹은 원인은 예, 수소 이제 감기를 달고 산단 말입니다.
1: 아, 면역력 좋아합니다. 예, 예.
2: 근데 면역력이 약해져서 면역력에 대한 거 많이 먹어봐도
1: 안 됩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예.
2: 아이, 됩니다. 의사들 배워봐도 콩팥이라면 괜찮죠. 예. 아, 근데 이것이, 예, 소변이라면, 보는 게 괜찮다.
1: 괜찮죠.
2: 정상입니다.
1: 예.
2: 예, 정상입니다.
1: 예.
2: 뭐이나 다 정상인데 감기를 딱 뭐 이긴다 말입니다.
1: 종합 공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2: 그래서 이 콩팥이 좀 양해됐을, 콩팥이 좀 이렇게 양시한 데서 그거 콩팥에 대한 것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크게 해결을 못 보다가 예, 이, 내 이 방송 듣고서 내 이 체중이 일어나서 먹어보다 내 감각에도 내 콩팥이 조금 예, 약하다.
1: 하죠. 순수합니다. 예, 예.
2: 예, 느꼈다 말입니다.
1: 예.
2: 근데 아무리 약 먹어도 아이디입니다.
1: 그렇죠. 단순 예. 한 가지 처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예, 제품 예, 자체에 그래. 포함된 성분이 특수성분으로 조합됐으니까, 이게 힘을 내는 데는 뭐, 애널이 없을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내 이 최신일어를 내 뭐, 그게 뭐, 콩팥에 이상이 내들로도 그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어쨌든 이게 약하다는 이 감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약을 많이 먹다가 말 안 들리니까 내 최신일어로 어쨌든 이게 콩팥이 영 좋다니까 내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먹어서 한 열흘 좀 되니까 별 기분이 대단히 좋았을 때다.
1: 그렇죠. 예, 예. 예.
2: 감기약을 예, 이틀에 한 번씩 내달고 살았어.
1: 아, 그러니까 알만합니다.
2: 기침도 없고, 예. 예, 열도 없고 이랬는데, 그래서 감기 증상이 계속 몸에 붙어 있단 말이야.
1: 그렇죠. 시치 이상감 예. 느끼게 되죠.
2: 예, 예 계속 예. 감기 증상 또 붙어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감기약을 이틀에 한 번씩 먹다가서, 예, 아, 그것도 감기약 너무 먹어도 안 좋지 않아요.
1: 아, 예. 그게 다 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런 예, 거 많이 예. 드시면. 다른 예, 사람들을 예. 비해서 치매 갖다 빨려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 방법이 아닌 예, 방법입니다.
2: 이거, 예. 예. 이거 내 어쨌든 감기약도 그냥 달고 있으면 알도파에서 내 어쨌든 이 지진 일어나 이것도 먹어보자고 이거 먹은 게 한 열흘을 먹으니까 예,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을 때가 감각이 좋더라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2: 이렇게 예, 감기 증상이 이렇게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예.
1: 머리 맑아지죠.
2: 예, 내꺼지네, 이 감기약, 이틀에 한 번씩 먹던 게 내 지금 오늘 석 달 내내 크게 아예 먹고 있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2: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어쨌든 노년에 어쨌든 이게 이래 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래 세기 선생님이 이래 강의하는 거 듣고 하는데 노년에 이 콤파티게다 중요하다는 거 이 중시하고서 예, 이거 계속 먹으려고 약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른다니까. 오늘이 또 열가도 배달받아 이제 금방 도착했습니다.
1: 예. 아, 그랬습니까? 잘했습니다. 예, 예.
2: 예.
1: 이 제품
2: 예,
1: 자체는 지금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특히 노년기의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데는 최신일호가 우수한 제품입니다. 가격 인상이 예. 된다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까 너무 현명하게 잘 선택했습니다.
2: 예. 예. 예. 이렇게 배달 받아서 계속 이거 써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2: 예.
1: 예.
2: 해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2: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우리 집에 언니, 야,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뭐라 그냥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있을 때 없었어요. 어째서, 그냥에, 예. 그 한길을 타고 있습니다, 어째. 관계를 찌게 하고, 그냥 맥이 없다지, 맥이 없어, 그냥 잡으려면, 어떤 저런 땀이 내 사지 못합니다. 밥을 잘 안 먹지. 그래서 치료를 세게 했습니다. 무슨, 다리 허리는 어찌 그리 아파하는지. 그리고 다리 허리 관절이 아프고, 나는 관절 뺑가르니까 다 관절을 친구도 해보고, 안마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게, 기실은 병원이니까 검사가 써지 나쁘더라고요.
1: 아, 콤파치 원기 부석이.
3: 예.
1: 예, 예.
3: 콤파치 나빠놓거나, 예.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소변이 작지, 저는 이게 다, 맨에 맥이 없다 하면서 다, 맥이 없은 건 그것도 정상적입니다, 그거든.
1: 다. 입에 달고 있죠? 달아, 맥이 없다고.
3: 예, 예. 다 아이스 없었지. 그냥 맥이 없다지. 그러고요. 그냥 어째서요. 낮이면 어째요. 그냥 누워서 쉬면 좋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1: 누워있는 게 편하죠, 그죠? 예, 예. 움직이기 힘들었지.
3: 낮에도 못 쉬고, 그냥 그저 눈 뜨면 놓고 설렁거리면서 그러면 되긴다. 그래서 내야, 아야 되겠다. 다른 건 약은 그리 여러 가지 약을 어느 아이 먹어본 거 없는데, 이 세심이라는 모두 먹고 있어서 다 니가 한번 잡숴봐라. 이거 잡수인데, 우선이, 저번에, 몰라서 마스통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수인 게, 잡수고 한 두통 잡수기는 이 뭔가 별 맥이 나고 잡으리는 잘 온다고 그랬으니까.
1: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니까.
3: 예, 예. 저는 이게 사변 자수하다는 게 코발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문제는 다리 허리는 무슨 그렇게 친구를 해다 해야 되고 암을 하다든 게 다리 허리가 지금 이전보다 많이 낫다 하세요.
1: 바로 그렇습니다. 콤파치 좋아지니까.
3: 예, 예. 너무 좋아. 이 약이 무슨 약일 이쪽이야. 이거는 영국에서도 유명한 약이라고 써요. 예. 자수하면 안다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지마 다른 약 그리 많이 먹고 대학을 하고 못 본 데 있어요. 가봤다면서 그런데요. 이 약을 계속 잡수겠다. 선생님 뭐 계속 자기 인식해서 다른 약 안 먹고 이것만 먹겠다. 그래 이번에도 예. 갑시다. 오른답시다. 예.
1: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공장측에서 예, 통지 왔습니다.
3: 15, 3일 따서 꽉 주더구만. 예.
1: 예. 이번에 열곽쌈은 열다스가 큰 우대 활동합니다. 한 200원 분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가 특수한 기회입니다. 예.
3: 예.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오빠인 우리 오빠의 전열성 비대가 있고, 예. 선이 나빠서 대단히 나쁜다. 전열성 비대 있고, 전역사업에는 하나를 일하지 벗어나가지. 그러고 그냥, 우리 오빠도 다리 허리색이 아파하면, 걔는 우리 오빠 이런다. 우리 오빠도 내 다시 턱사지를 잡았다면, 자식을 향수다 여기 당연히 있어. 이 고모의 것은 맨 이 약만 없게 다른 약을, 이 약, 저 약을 집에 가서 맨 다시 허리 아픈 약으로 무슨, 곰팥이 나쁜 약으로 그래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 효과 받아. 오늘, 우리 언니도 열다고, 우리 오빠도 열다섯 거, 그러면 25거, 어려서 없을게고.
1: 예.
3: 오늘 받아봐도 될까?
1: 됩니다. 10가구 싸면 15가구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구 줍니다. 오늘 예, 빨리 배달 받으세요. 예, 오늘이 예. 마지막 날이라 하니까
3: 예, 10가구,
1: 가격 인상되는
3: 10가구, 예. 우리 아빠 10가구.

0: 그렇게.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에서 너무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예, 빨리 효과를 봅니다.
0: 역학 같은 게 잘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예. 예. 받겠습니다. 예. 예.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짓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최신 1호로 넉달 잡쌌습니다.
1: 예.
0: 예,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한날 밤에 소변을 한 여덟 번씩 봤댔습니다.
1: 예.
0: 예, 그랬댔는데 이 최신 1호로 쓴 다음에 아, 효과 영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잡싸서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소변이 잤던 것도 어서니 한날 밤에 두 번에 뭐 한 번밖에 안 볼까 잠을 푹 자니까에 영 이렇게 맥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없던 게 정신 안 단다. 밤잠 잘 쉬니까.
1: 그렇죠. 이 제품이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 다른 처방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처방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그 성분들 자체도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 녹혈정, 전록건 이런 게 들어갔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으니까 효과가 빠를 수밖에요.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위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0: 그리고 담낭도 도와주고, 담낭약을 계속 달고 있었는데, 이거 세신이로를 쓴 다음에 담낭약도 할 수 없었고, 이게 위 나쁜데 소화도 잘 되고, 영 좋고, 그 다음에 이 무릎이 항상에, 그래서 맥이 없어서 사파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1: 예.
0: 근데 무릎이 용이 약간가지고 맥이 나서 루틴 내려갈 때, 아, 용 처리해야 좋다 한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그, 뭔가 하면 또 혈압 조절도 좋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니까.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예. 혈압 조절도 좋아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띠 하던 게 어떤 이게 정신하고 영 좋단다. 그래서 지금 값이 오른다 한다. 예.
1: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통지했습니다.
0: 예? 값이 200원이
1: 200원이 오릅니다. 한 가게. 예.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70 넘은 다음에는 좀 오래 써야 공고하게 할 수 있지요.
1: 그리고 처방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거기서 예. 한 가지 어느 성분이 좋대 그 한 가지만 들여서는 효과를 못 봅니다. 예. 며칠 가지 못합니다.
0: 그래서 예. 오늘이 우리 아저씨도 배달받고 우리 언니도 저희 소변이 영 자꾸 그 다음에 허리 다리도 아프고 다 이렇단다. 그래서 이거 차라리 중량 먹기만 이거 다 쓰는 게 우리 효과 더 잘 봤다 할까요?
1: 얼마라도 효과 빠릅니다.
0: 예,
1: 이런 중약은 먹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0: 예, 우리 예. 언니 80이 넘었습니다.
1: 예.
0: 걔도 사는 동안에 아이 아프면 좋지.
1: 아, 그렇죠. 그게 돕는 거죠. 예. 자식 돕는 거죠.
0: 예. 예. 그래서 우리 언니도 배달받고 우리도 예, 이번에 값이 양백을 오르면 그 비싸고 비싸먹겠습니다.
1: 예,
0: 예. 예, 두 집에서 다 배달받다고 전화 한 겐다.
1: 그렇게 하세요. 세신 1호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원값을 이 698원 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의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콩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선에서 콤파츠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아무리

건강한 심장이라 할지라도 콤파체 이상이 생겨서 노덕증에 빠진다면 당신의 심장은 뭐 두수일 가기 바쁩니다. 두술비적인 노덕증으로서 투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랜다 하게 되면 두술 생명유지가 바쁩니다.

0: 심장혈은 계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운행은 해야 되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래서 이 역할은 누가 하는가 하면 콤파체 합니다. 이 콤파체에서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몽땅 체질합니다. 콤파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은 콤파체 1분에 들어가는 혈액량이 두근 능량입니다. 콤파치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그 사구체라는 게 100만 개, 100만 개, 양백만 개의 사구체가 심장의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을 몽땅 대고 하는 역할을 해서 조임피는 심장으로 심방에 들어가서 각 기관에 수통되게 되어 있고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은 진을 벌어서 방광 뇌도를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죄송합니까?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저도 새침 1호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원래 저기 뭐니까 방광이 나빠서 예. 섭외에 하룻밤을 벗어 많이도 못 나가고 조금 썩어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위도 나쁘고 그 다음에 관절도 나쁘고 여러 면은
0: 나이가 드시면서 전액적으로서 종합으로서 불편하죠.
2: 예예 예. 예. 나 뭐가 하는가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둔가됐대다.
0: 나이가 병을 불러온다지 예. 않습니까?
2: 예 그럴까요? 이 이야기 내게 알맞게 돼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시작에 쓰기 시작에 두 달 썼습니다. 예예
0: 예. 두 달 쓰면 효과가 확실히 알기게
2: 예. 예. 효과 나왔대다.
0: 그렇죠.
2: 예, 예. 예. 저때 얘 처음에는 영 방광이 나빠서 영 다 조금씩 보면서 많이도 못 보면 조금 조금 이렇게 보던 게 이래가 밤에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처음에 예, 하루 저녁에 여러 번 보게 되면 잠은 다 끝나는 거죠.
2: 예. 예. 그러던 게 이게 점차 서변이 술에 조금씩 많아지며 차수가 줄어들까 지금 보통 봐야 그것도 두 번 뭐 혹시 한 번 보고 이랬습니다.
0: 그렇죠. 대단하죠. 예.
2: 그래가 얼마나 좋은지 뭘까 이래가 잠을 폭 잤까 예. 정신하고 머리가 개안하고 영 정말 어디서 잠을 폭 잤까 정말 머리가 개안하고 영 정신없대나.
0: 그렇죠. 예. 콤파스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서 잠 잘 자게
2: 예,
0: 되겠죠.
2: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저 소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항상 예. 먹으면 리구티 딱 베기네. 예. 무슨 먹을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약을 먹고 복용할까 예. 소화가 절대 잘 됐더라.
0: 그렇죠.
2: 예,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기운이 나고 체중도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0: 어, 예. 그래야 된다. 노래는 이제 너무 과소 체중이게 되면은 면역력이 다 떨어지게 돼서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예.
2: 예. 그리고 관절도 예 나빠서 예 중계로 오르내릴 때 영 힘들었습니다. 딱딱 맞히네.
0: 예.
2: 그러던 게 예, 이게 저기 관절이 통증이 이렇게 맺을까 예. 중계로 오르내리기 영 허라고 예. 걸기도 매우 허랍니다.
0: 그렇죠. 예.
2: 이 약이 확실히 써볼까 다른 약과 다릅니다.
0: 다릅니다. 우수한 성분 조합을 이렇게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처방은 이 처방이 거의 처음일 겁니다. 녹혈정, 전녹건, 32가지 진귀한 중약자가 들어갔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빠르게 돼 있죠. 특히 네. 콤파치를 비롯해서 각기관이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게 돼 있고 모든 심장과 뇌혈관도 좋아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 바로 원기를 돋아주는 제품이 세신이랍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막에 원기를 또 왔어. 맥이 나지, 가운데이 났지, 서변이 많이, 저기, 갔던 게 없어지지. 하여튼 여러 가지면은 많은 효과가 이런 약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예.
0: 그럼요.
2: 우리 논에는 이 약이 정말 딱 맞는 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갑자기 오는데 약이 있기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수기를 해서 값이 오르면 어떻게 싸겠습니까?
0: 그래도 낮은 값으로 싸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게 누구의 소망이나 다 같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래서 열 값 싸다고 그랍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우대 정책이 예.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선생님 도약을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선생님도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예.
1: 자, 당뇨합병증 내용 좋습니다.
2: 예. 어, 그렇죠. 예.
1: 당뇨합병증이 여러 가지로 지금 예.
2: 당뇨합병증이라는 게 결코는 마지막에 콩팥을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그저 이 콩팥이 상해가지고 그 품도 나가고 그다음에 깡치도 나가고 소변 누기 힘들고 예. 이래면서 이용 고생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남은 당뇨병이 되면 밥을 잘 먹는다는데 난 밥 먹지 못하니까 몸이 기타게 약했단 말입니다. 걔가 예. 맥이 떨어지고 꼼짝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으로 지금 쓰니까 나의 오유 콩팥이 깡치 냄새 나고 거품 나가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소변 누기에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소배 잘 나간다 지금.
2: 어, 소배 잘 통해야 됩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몸에 좀 붓기도 부족했던 게 좀 빠지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식사를 좀 한다 그래도
2: 예.
1: 예, 식사하니까 조금 맥도 나고 예. 오, 식사를 못해 맥이 떨어져서 다리 호도도 하다 하면 꼼짝 못했습니다. 깨진 게 지금 그등시 많이 좋아지고 겨우에 맥이 없으니까 어지럼증이 안 닿고 했는데 그런 거랑 지금 이렇습니다.
2: 어, 그렇죠. 예,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뇨합병증에는 좋은 약이니까 돼서 나도 이 약 좀 배달받아 오래 좀 쓰자 그린다.
2: 여기에 들어간 게 후루바란 성분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고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에서 완전히 자아공능을 충실하게 완성할 수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당뇨병하면 콩팥이 한 네. 증상도 개선을 가져온 데는 이 길입니다. 전노권, 녹혈증 32가지 중약제가 네. 골고루 호흡계통, 소화계통, 심장공능 다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 약품은 내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오늘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날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과,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과,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갑작스런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쉬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일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사위가 어둑어둑하였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마을 서쪽 길에서 말밥국 소리가 차지르지게 들려왔다. 말 대여섯 필이 달려오고 있었다. 먼저 내린 사람이 달려와 물었다. 효양년이 이곳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후정이 불빛을 빌어보니 모태동의 심호위병이었다. 모두석 동지는 오셨습니까? 호위병은 후정을 알아보고 대답했다. 네, 불현장 동지도 함께 왔습니다. 저쪽에서 외투를 걸친 모태똥이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다급히 물었다. 후정동지, 공습을 받았습니까? 네, 너무 방심했습니다. 후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서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후정이 간단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하자진의 상태를 말하면서 말을 더듬었다. 모태똥은 말이 없었다. 불현장이 물었다. 수술은 했습니까? 리치를 함께 보냈으니 지금쯤 수술을 하고 있을 거라고 후정이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모태똥 일행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갔다. 호위병 한 사람이 남아서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말을 천천히 산책시키야 한다. 동필무가 소식을 듣고는 람프를 들고 마중을 나왔다. 동어르신,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모태똥이 손을 맞잡고 물었다. 괜찮네, 괜찮아. 동필무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했다. 놈들이 날 생매장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디 호락호락 당할 위인이던가. 그러고는 앞뜰을 가리키었다. 자진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네. 동필무가 람프를 들고 앞장섰다. 방 안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으로 사람 그림자 몇이 흔들렸다. 문을 살며시 열고 모태똥이 안으로 들어갔다. 하자진은 가만히 누워있었다. 들끓 아래로 두텁게 깔린 볕짚이 보이었다. 상위는 가리개가 달린 석유등이 켜져 있고 간호사가 한 손에 람프를 들고 서 있었다. 의사 리치는 손에 촉집게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파편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과 동필무, 불현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난처하게 웃었다. 살짝 드러난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마취약도 없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태똥은 허리를 숙여 하자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자진은 두 눈을 꾹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였다. 간호사가 부지런히 피를 닦아주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피가 한 줄기 배어나왔다. 모태똥은 하자진의 발목에 조심스레 손을 가져다 댔다. 맥박이 아주 희미했다. 천군만마도 태연히 거느리는 지도자의 얼굴빛은 점점 해석해지었다. 실은 먼저 머리에 박힌 파편부터 꺼내야 합니다. 리치가 족집게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걱정스레 말했다. 하지만 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그는 안경을 밀어올리며 불현장을 보았다. 불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먼저 꺼내기 편한 것부터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꺼낼 수 없으면 다음에 꺼내도 되니까 환자가 항상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리치는 머뭇머뭇 하자진의 가슴팍 단추를 벗기었다. 가슴에 꽤 큼직한 파편이 박혀있었다. 그는 족집게로 솜덩이를 집어 상처 부위를 살살 닦은 다음 파편을 쑥 빼냈다.
찾아지니 얼굴을 찡그리며 아!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사진! 사진! 모태똥이 손을 잡고 불러보았지만은 하자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태똥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마에는 깨알같이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동필문은 모태똥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연지, 그냥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네. 여기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네. 파편만 꺼내면은 상황이 좋아질 거야. 어서. 리치는 꺼낸 파편을 범랑 접시에 놓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모주석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모태똥은 그윽한 눈길로 하자진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방을 나갔다. 그는 견강한 사람이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오직 세 가지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호위병이나 통신원이 희생됐을 때였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의 생사가

0: 달렸을 때였다. 어둠 속인지라 수행 인원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말없이 통구 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모태똥은 드넓고 깊은 강처럼 고요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다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면 사나운 물결이 밀려드는 바다 같았다. 철학자의 냉정함도 갖추었지만 시인다운 정열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장정길에서 힘겹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떼어놓아야 했던 아내가 지금 크게 다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모태똥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하였다. 그는 말에 오르기 전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나서 힘 있는 손짓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1: 놈들이 폭격을 하라지요. 토벌을 하라지요. 차단을 하라지요. 적군이 수십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홍군의 북진을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0: 불연장과 호위병들도 모태똥의 뒤를 따라 말에 올랐다. 순식간에 큰 길에는 말박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였다. 오늘따라 말박국 소리는 유달리 우렁차게 들려왔다. 이튿날 들급반 반장 정양상은 쪽지를 한 장 받았다. 정양상 동지,
2: 동지가 내일 가서 하자진 동지의 들것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러 하자진 동지가 적기 폭격으로 다쳤는데 부상당한 몸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0: 모태똥. 정양상은 강서 사람인데 남방 사람치고는 보기 드문 꺽다리였다. 오람진 체구의 키 큰 모태똥과 비슷하였다. 그는 쪽지를 받고 망설이었다. 모태똥은 아픈 몸으로 강서를 떠난 데다가 장정길에 올라서도 한밤중까지 작전을 짜고 일을 하느라 이튿날 말을 타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 것을 배정해 주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떠나면 어쩌나 싶었다. 그는 모태똥을 찾아갔다.
3: 모주석 동지, 제가 떠나면 주석 동지는 어쩝니까?
4: 말을 타면 되지요.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튿날 말을 타는 데다가 마루에서도 책 보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질라고요?
5: 그럼 책을 안 보면 되겠군.
0: 정양상은 잠깐 망설이다가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6: 휴양년에도 들 것이 있습니다.
5: 정동지, 당신은 후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겁니다. 동지가 가면 하자진 동지 들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0: 정양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6: 그러면 말을 탈 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집을 나서며 정양상에 당부를 했다.
5: 정동지, 잠깐만 기다려줘요.
0: 모태똥이 정양상을 불러세우더니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5: 여기 달가리 11문 개 있는데 좀 가져다 주지.
0: 정양상은 보따리를 받아주고 대문을 나섰다.

눈녹는 봄빛이 사람을 취하게 한들 어찌 여전사의 뜨거운 정에 비기랴. 온갖 어려움과 온갖 통증도 따뜻한 애무 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진다. 온남당은 역시 달아난 말이야. 누군가 읊조리는 말이 신선한 바람 사이로 들려왔다. 하자지는 햇살이 눈부셔 얼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서 새파란 하늘과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연 달랐다. 귀주에서는 날씨가 매일같이 흐리고 축축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헌데 이곳은 얼마나 볕이 밝은지 몰랐다.

0: 비록 끝없이 펼쳐진 산은 가도 가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넓은 골짜기로는 논이 떼기떼기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을은 대개 산비탄이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귀주보다 크고 기와집도 많았다. 어떤 집은 좁고 높다랗게 지었는데 얼핏 보아서는 청집 같았다. 더구나 흙빛깔이 사뭇 달랐다. 멀리서 바라보면 고향 강서처럼 온통 붉은 빛이었다. 하자제는 부상을 당한 뒤에 2-3일 내내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비를 너무 많이 흘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의식이 돌아올수록 상처는 더 아리고 고통스러워났다. 머릿속은 하늘에서 어지럽게 흐르는 구름처럼 복잡하였다. 두 달 전에 낳은 아이가 자꾸만 떠올랐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살아있을까? 성씨도 모르는 묘족이 아이를 잘 길러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를 그리워하다 보면은 서금에 남겨놓은 모모가 떠올랐다. 사실 하자지는 두 달 전 낳은 아이를 딱 한 번 보았을 뿐 모든 것이 어렴풋하기만 하였다. 그래서일까 떠오르는 나이의 모습은 늘 모모를 닮은 나이였다. 왜 아이의 얼굴이라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게 자세히 보아두지 않았던 것일까? 물렁말, 이제 강물에 들어설 테니까 조심들 하라고. 정반장이 들것을 들고 앞에서 그었다가 뒤따르는 들것 대원들에게 소리를 지었다. 그 들것 대원들은 류시성을 가진 강서 사람이었다. 장정길에서 발가락이 상한 뒤로 낫지 않고 내내 고름이 나와 물렁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자지는 들것 대원의 무드러진 발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났다.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으려니 더 괴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 들것 대원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다. 정반장, 걱정 말고 갈 길이나 가시죠. 두 사람은 좁은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들어섰다. 강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온통 돌투성이었다. 얼마 못 가 들것 대원이 아야! 하며 휘청거리더니 겨우 몸을 가누었다. 물렁발, 그렇게 조심하라니까. 좀 헛디딘 걸 가지고 뭐. 그는 헤헤 웃으며 넘기었다. 하지만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났다. 그는 문드러진 발로 돌뿌리를 찼을 터였다. 하자지는 마치 누가 자기 가슴에 난 상처를 헤집기라도 한 것처럼 괴로웠다. 강을 건너자 정반장의 뒤에서 또 소리를 쳤다.
1: 어이, 그새 또 대호에서 떨어져서 더 빨리 가자고. 어, 어서. 좋아, 그러지.
0: 들것은 가볍게 달려나갔다. 이것은 행군의 법칙이었다. 앞사람이 걷기 어려운 곳을 만나 군병이 걸음을 하다가 길이 튀어 달리게 되면은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참 떨어지었다. 곧장 쫓아가지 않으면은 대호를 따라잡을 수도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점점 더 뒤처지기가 쉬웠다. 어떤 때는 금방 수경지에 이르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출발을 하려고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쉴 생각을 말아야 하였다. 이렇게 걷다가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자지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다친 발로 걸을 때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
1: 살을 넘어야 하니 물렁말, 자네가 앞에서 걷게. 어? 그러죠.
0: 들것 대원들이 들것 앞으로 나갔다. 정반장이 발이 불편한 물렁발을 배려해 뒤로 간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래야 두 사람 모두 산을 오르기가 좀 쉬웠다. 오르막길을 갈 때는 들끈 무게가 대번에 뒤로 쏠리기 때문에 뒤에 선 사람이 키가 크면 힘이 덜 들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도 쉽지는 않았다. 만약 가파른 길이라면 천천히 무릎걸음을 해야 들것에 누운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없었다. 그럴 때면 들것에 탄 사람도 괴롭기 짝이 없는 노릇인지라 걸을 수만 있다면 아예 들것에서 내려서 걸었다. 하지만 하자지는 온몸에 여덟 군데나 상처를 입어 몸을 돌려눕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하니 들것 대원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릎걸음을 해야 할 터이지. 하자지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것 대원의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을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장편소설 대장정 5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곳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이웃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우리의 모든 추억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사랑을 가슴속에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향에서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아침이면 반갑게 인사하던 나팔꽃이 생각납니다. 해가 뜨면 활짝 피어나 우리의 하루를 반갑게 맞이해주던 그 꽃 말입니다. 리성비 작사, 리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나팔꽃을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 꽃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도 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곳의 공기와 풍경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이 있죠.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집 마당,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길, 그리고 가족의 따스한 미소.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고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깃든 따뜻한 이야기들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오미란 작사 작곡의 량춘하 가수가 부른 료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료행의 슬램과 그 료성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잔잔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우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전해드립니다.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 꽃처럼 상큼한 그녀의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마치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꽃을 한 송이씩 받은 듯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메주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종이 문진보의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선생은 일찍이 장춘 중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끝에 주약에는 화룡시 중요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40여 년이라는 중이 서일 임상 경험을 말려 갖춘 분인데 일찍이는 또 북경에 있는 이름 있는 병원에 하늘로 동주문의원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북경에 가본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장춘중의학원 부속병원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친구학술회의에 여러 번 참가해서 좋은 발언도 했어요.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강철수 주임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신경통에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마저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하늘로 쓴 지혜라는데 저게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 종류에 관계된 질병도 말이죠 잘 치료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 폐내 결절에 자궁 지류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저희들이 뇌란데 이야기되면 강철수 선생이가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말이죠 친구료법을 결합해가지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강철수 주임이가 말이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병을 내 신뢰로서 토론을 해봅시다.
0: 네.
1: 사실 골관절 계통의 질병이라 할 때는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체의 골격에 우리 골격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 양배역의 골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뚜렷한 말죠. 관절이 70여 개 있는데 이 골격하고 관절에 문제가 발생해서 1년이 임상편들이 생기는 걸 같아서 예, 골관절 계통의 질병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3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골관절 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말이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몇 가지 말이죠. 질병을 내려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경추병이라고 말이죠. 들어보셨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골관절 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비율이 높습니다. 65%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생리해부학적으로 말이죠. 알아보게 되면 수허라는 데 수핵이라든가 섬유환이라든가 연골반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섬유환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이죠. 수액이 말이죠. 그 문제가 생긴 말이죠. 그 부위에 따라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경추병이라 할 경우에는 이

0: 간판이가 많이는 말이죠. 예.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고, 예. 또 경추에 말이죠. 예. 구두 증상이라는데 골지 증시 현상이 생기고, 예. 또 이외 손상,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 척추에 있는 내외 평형이가 말이죠.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압박 현상, 자극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 자극하는가에 따라서 말이죠. 환자의 림상 표현이 틀려집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신경근을 압박한다든가 추동맥을 압박한다든가 척수를 압박한다든가 교감신경을 압박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 압박 정도가 어떤가 어느 마저 조직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들의 증상 표현이 들려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네, 저기 요즘 경추가 좋지 않아가지고
0: 예.
2: 어깨가 뭐든 아프고 팔을 높이 들 수도 없습니다.
0: 예, 심하구만요. 예.
2: 그리고 뒤태티가 뻣뻣하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0: 예.
2: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고
0: 예.
2: 나중에 정신도 좀 해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하고 누구 친구도 하고
0: 예.
2: 그래가지고 대퇴 뻣뻣한 것도 좀 낫고
0: 예.
2: 각종의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좋은 사실입니다. 예. 예,
2: 자문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아, 길자병원이죠. 예.
0: 예, 예.
3: 예, 내일에 그런 그 강준대가 그냥 치료받은 환자인데.
0: 예.
3: 이게 그 오늘은 가서 지금 또 침 맞았겠나? 이게 침은 맞으면 또 시원하고.
0: 예, 예, 그렇죠.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3: 아, 이사 그 뭔가 아마 정수 끌려서 그 이야기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침을 맞기도 하면 그 효과는 같더래요. 그 어디 가서
0: 예.
3: 침도 맞고 그 약도 좀 줘서 하기래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오전에 가겠습니다. 오전에.
0: 예, 예, 시름 넣고 오세요.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예, 예,
3: 예, 예, 예.
0: 예, 건강하세요. 예.
3: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네, 박윤덕 예, 교수님 차를 까내게 합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4: 예, 잠, 깊은 잠 자지 못하고, 예.
0: 예.
4: 예, 자다가도 몇 번 일어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예, 골이 싱하고, 예.
0: 예.
4: 예, 그래서, 예, 좀, 어떻게, 어머니는 가서, 예, 볼까 안 해서, 예, 이렇게
0: 오전에 오세요, 예, 오전에.
4: 예, 알았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어저께 원래 예, 거기 가기로 했는데 예, 급한 일이 해서 못 갔는데 오늘 저 가자고 그럽니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예, 저 박청원 선생.
0: 예, 그냥 오세요.
5: 예.
0: 된 게 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0: 예.
6: 저는, 그, 뭐니까,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박창호 주임 선생한테 병고했는데, 무슨 효과 좀 나는 것 같습니다.
0: 예.
6: 그래, 예, 더부룩한 것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공고히 하려고, 박창호 주인한테 그 다시
0: 예.
6: 가보려고 합니다.
0: 네,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예. 됐습니다. 네, 예.
6: 예, 수고하세요.
1: 네,
6: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0: 안녕하세요.
7: 예, 길태병원은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예요.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아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0: 예.
7: 아 요즘 또 어떻게 위가 저기 소화 잘 안 들고 자꾸 토하고 이래서
0: 예.
7: 아 뭐 중약을 쓰겠는지 침 맞겠는지 한번 예. 가보려고
0: 그래. 예. 시름 넣고 오세요. 다 연계됐습니다.
7: 그랬습니까?
0: 예, 예.
7: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0: 예.
8: 저는 이렇게 그 수원자에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0: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예, 감기 걸렸는데,
0: 예.
8: 예, 자꾸 기침이 나고, 예. 가래가 있고,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못지 않는단 말입니다.
0: 아.
8: 그래서 저기.
0: 절기침.
8: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예, 자꾸 목에 가래 가릉가릉 하면서, 예. 기침이 못지 않고, 예, 자꾸만 이렇게 그 목이 간질간질하면 이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그 목이 그렇게 기침이 나던 게 기침이 좀 줄어들고, 예, 그리고 간질간질함이 그랬던 것도 좀 낫습니다. 그리고 재태한 가래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침 나시면 기침이 못지않고 목이 간질간질해 죽겠단 말입니다.
0: 그렇죠.
8: 그 약 쓰니까 몇 번 쓰니까 좀 낫습니다.
0: 네.
8: 그래서
0: 예,
8: 오늘이 가서 좀 이렇게 더 치료를 받자고 약했다고.
0: 예.
8: 오늘이
0: 예.
8: 예약해 주세요. 예.
0: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0: 안녕하십니까?
9: 여보세요.
0: 예. 말씀하세요.
9: 예. 저 여기 혼수인인데.
0: 예.
9: 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목에 가래가 성하면 숨도 차고. 목이 가릉가릉하면서 간지럽고 기침 납니다.
0: 예.
9: 그래서 밤에도 뭔가 뭐 잘 자지도 못하고 이런데 배우자고 하는데 어느 선생으로 저 보이면 좋겠습니까?
0: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예, 강철수 주임을 찾아 치료 받으세요. 강철수. 강주임.
9: 강호 선생은 아이 되겠습니까?
0: 됩니다. 그 뭐 기침 네. 무슨 뭐 어느 부위나 처방을
9: 다. 이게 24년도도 저 치료를 해보고
0: 예.
9: 작년에도 치료를 보고 어때 아이 낳았습니다.
0: 예.
9: 그래서 좀 뭐든 잘하는 선생 좀 어떻게 좀
0: 예.
9: 선택해서 좀 바꾸냐 그럽니다.
0: 예, 강주님 찾아도 되고 우리 병원에 이 처방내 기침으로 처방내는 분들이 많아요.
9: 예,
0: 예.
9: 박성호 선생은 어떻습니까?
0: 좋습니다. 치료 잘합니다. 허우개통 질병 소문 났어요.
9: 예.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저 데리고 가던데 또
0: 예.
9: 얘기해 되겠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이미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예.
0: 훈순이니까 일찍이 떠나십시오. 예.
9: 예. 내일로 예약하십시오.
0: 예, 됩니다. 오더니
9: 예.
0: 예.
9: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10: 저는 기침을 내서 단행간 많이 좀 고생하고, 뭐, 크게 뭐 아는 데도 없고, 아는 의사도 없고 해서, 그래서 뭐, 그냥 그 약관에 가서 뭐, 양양 폐요, 뭐,
0: 예.
10: 저 개닝 좋나요, 이런 거 써먹었는데, 먹을 때는 좀, 괜찮은데 일단 좀 지나게 되면 그냥 그냥 이래서
0: 재발하죠.
10: 예, 기침을 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0: 예.
10: 저번에 우리 동창들이 못 와서 앉아서 얘기하던 내 기침 지는 거 보고 이거 저 그거 그냥 놔두는가 어디 병원에 가서 좀 초약을 써봐라. 나도 그거 쓴 게 좋더라 이러더구만. 그래서
0: 예.
10: 누구를 찾아갑니다. 그 길대중이병원에 가서 그 박창호 선생을 찾아가라 그러더구만.
0: 예.
10: 그래 나도 또 그 이 방송 들으면 박창호 선생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0: 예.
10: 오늘 좀 한번 좀 가서 좀 이 기침 좀 뚝대 볼까 이런
0: 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10: 예.
0: 됩니다.
10: 예. 예약 됩니까?
0: 예. 이미 됐습니다.
10: 예. 예. 그럼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예.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1: 네.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11: 예. 저는 이게 경출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 머리가 항상 이렇게 어지럽고 흐리멍텅하고 예.
0: 예.
11: 이 손발이가 그냥 저리고 뭐 어디 예, 바람 짜게 바람 이렇게 불고 특히 있잖아.
0: 예.
11: 손을 이거 두 팔을 근본 올리지 못하겠어요. 이거.
0: 아 심하구만요. 예.
11: 예. 예. 뭐 아이 말로 이거 뭐 화장실 가서 허리띠 풀자도 이거 막 저려나고 이성도 돼가지고 이래 있다가
0: 예.
11: 이거 저기 뭐 어느 날인가 이거. 라디오 광, 방송 광고를 듣고 저기 기태중에 찾아가서 있잖습니까?
0: 예.
11: 예, 그래 가서 강철수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0: 예, 예.
11: 예, 한두 정도 배웠는데요. 그래 치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뭐 침도 맞고 그리고 뭐 청약 조준 걸 또 그래 뭐 갖다서 그래 다리도 먹고 이래가지고 요새는 얼마 더운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0: 예예. 예.
11: 예, 무슨 뭐 허리도 또 허리인 거 아니라 두 팔도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이래가지고
0: 예.
11: 이래 좋을 때 그냥 더 치료 더 하려고 오늘 가 보이려고 저 예약하려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다 연결됐습니다. 예.
11: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예.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2: 예, 안녕하세요.
0: 예.
12: 저는 이 위에 아파서 위 위염에 위 궤양에 있어서 오 무서워 참고는 이내 못 먹고 이랬는데 또 제 기태중 의원에 가서 그 최영리 선생님한테 가서를 청약을 좀 쓴 게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예, 예.
12: 예,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또 좀 더 먹으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다 됐습니다, 예. 연기.
12: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3: 예, 지금 뭐, 그, 우리 친구 동문에 있는데,
0: 예.
13: 그래, 강철수 선생님이 녹을 왔다 하는 게 작년 그렇게 동문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중요하고 쓰다먹은 게 효과용 좋다면, 아마, 진주의 아프고, 요주인지 상황 일단 모르겠어. 오른지 나오고 이랬대다. 나오고 심하다만 한다.
0: 예.
13: 그래가지고 오늘이 저 약지 나오겠답대다.
0: 예. 오심.
13: 예.
0: 얘기 다 됐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1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14: 예. 저는 예. 다리 허리 아파서 강진 선생님께서 치료받은 게 많이 어쩌는 완전히 이렇고
0: 예.
14: 내 친구가 한냈는 게 이렇게 소변도 뭐 덜해서
0: 예.
14: 그랬답니다. 그래 예. 그런 것도 다 치료될 수 있겠는지 문의란다.
0: 예, 완전히 됩니다. 뭐 첨약을 그러니까. 쓰든지 예. 뭐
14: 예.
0: 시름도 곧 치료받으세요. 예.
14: 예, 데려 가자 그러면
0: 예, 다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15: 오시면 됩니다. 예.
1: 네, 여보세요. 라디오 꺼주십시오.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6: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16: 예, 저는 예, 그 뭡니까? 박윤정 선생님 좀 보이려고 하는데
0: 무슨 증상 있습니까?
16: 예, 밤잠 자지 못하다 보니까
0: 예.
16: 오래전부터 예 이걸 내서 영고생 많이 했습니다. 밤잠 예. 자지 못하고 예.
0: 예,
16: 밤잠 자지 못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띵하고 항상 허리 터분하고 예 정신이 안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계속 먹고 이랬는데 그것도 예 어제 너무 먹 그냥 아예 효과도 없지 이래가지고서 예.
0: 예.
16: 박윤정 선생님이 약을 예, 세 번 쳤었습니다.
0: 예, 예.
16: 이제 세 번 쳤고부터는 예, 효과가 용 썼습니다.
0: 그렇죠.
16: 예, 예. 예. 밤잠도 잘 자고, 시간도 많이 늘었다는 시간도 많이 늘었다. 오늘 좀 한 번 더 쓰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0: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16: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7: 왜?
1: 네.
0: 안녕하십니까?
17: 예, 선생님들 두 분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응당합니다. 예.
17: 네, 기태, 이거 방송 계속 두 감사했는데, 요새 지금, 예, 우리 언니가, 예, 첫감에는 이렇게 바지 부쉈습니다.
0: 예.
17: 그러던 게, 인전이 소변이 잘 안 나가갖고, 예.
0: 예.
17: 바지 땅땅 부쉈단 말입니다.
0: 예, 예.
17: 그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0: 완전히 됩니다. 그 콩팥이 허약해서 오는 건데 첨약을 다시 기대면 인슴 효과 봅니다.
17: 그렇습니까?
0: 그렇죠.
17: 예, 알았습니다.
0: 예.
17: 어떤에 가야 되니까 하루 봅니까? 어떤가?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17: 우리 언니로. 네, 우리 언니로.
0: 아니 선생님께 여러분입니다.
17: 어느 선생님 보면 우리 모르지 않고 어느 선생님.
0: 아 그럼 지금 강주임을 소개라고 했는데 강주임을 찾으세요.
17: 강철주 선생로?
0: 예예. 예. 어째? 아이 됩니까?
1: 네.
17: 아이 선생님. 예. 거기서 뭐니까 그런 신덴투를 할까?
0: 아 그거는 신덴투는 지금은 못 하는데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덴투를 하기보다도 일단은 선생님을 보인 다음에 그분이 건의를 들으세요.
17: 예, 그럼 강철수 선생님을 보라니까?
0: 예, 지금 강주님이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 예, 선생님,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7: 감사합니다.
0: 예,
17: 네. 수고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격주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신경근으로 말이죠 나타날 때는 우리 연변말로 말하지만 환자분들은 목대 뻣뻣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는데
1: 네.
0: 경추에 있는 근육이가 말이죠 경련 현상이 생기고 고개를 서구리거나 젖히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0: 특히 신경근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게 되면 우팔로 말이죠 쌍지라는데
1: 네.
0: 방사성 통증이 오거나 마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이죠 경추병이지만 또 팔까지 놀리기 바쁩니다.
1: 네.
0: 그리고 추동맥형이라 하는데 경추병으로 인해서 이 추동맥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그 관절낭 부위에 말이죠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어나는 현상에 그리고 아통점이 있고 심할 때는 목을 돌리거나 할 때이기 때문에 앞이 말이죠 아찔해 나면서 졸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1: 네.
0: 건조진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시각장애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그리고 늘상에 사지가 마모에 마비되고 절연하고 행동하기에 좀 불편한 이런 증세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을 또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말이죠 압박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추에 있는 말이죠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생기고 활동 장애가 옵니다. 목을 놀리거나 고개를 젖히거나 수그리거나 그리고 말이죠 마치 심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늘상 말이죠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특히 두근닥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죠 척수를 자극을 주거나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경추병으로 이래게 되면 운동장애라든가 감각장애가 오는데 특히 척수를 자극을 주거나 압박할 때면 하늘로의 지장리라 하는데 이 지장리가 말이죠 높아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아니 끊겠습니다. 네.
0: 이 지장리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근육이가 말이죠 느슨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긴장한가 이런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9: 예, 길태중입니까?
0: 예, 맞습니다.
19: 예, 제 윤 무슨 예든가요?
1: 박윤덕 주임님. 네, 맞습니까?
0: 예.
19: 박윤덕 주임을 본래 합니다. 내리에요.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9: 제 당뇨 빼고 한데 녹공 왔지 수탄 약 쓴데 아이 되더라고.
0: 예, 예.
19: 그래서 박수님 좀 보일라고.
0: 예,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분이 냄새도 계시고 지금 장경염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내일 오전으로 연락합시다. 예. 오전으로. 예.
19: 예, 예. 내일이에.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19: 예, 알았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0: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0: 예, 한 가지 문의하겠어요.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20: 예, 예, 예, 길태중이지요. 예.
0: 예.
20: 예, 이 여실금이 있어서 좀 고생하는데 어느 선생님 뵈면 됩니까?
0: 아, 그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20: 예, 예, 예.
0: 오전에 알았습니다. 오세요. 예, 오전에. 예. 오전에. 예. 이분은 오전만. 예. 문진합니다. 예.
2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에, 그리고 지장리가 말좀 높아지고 질이에, 예, 이거는 또 감퇴되고 반사가 말죠 항상 항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죠 챔판서란데 하늘로에, 예, 이 챔판서가 또 예, 감퇴됩니다. 예, 챔판서를 할 땐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피부나 말이죠 점막이 예,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이런 반사 현상인데 이것은 또 감퇴됩니다. 조약에는 척수형이라 할 때는 예,
1: 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남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 호가복이 17일 안도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과 주황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자체의 자원 점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대상건설 주전장을 깊이 파고들고 투자유치 주동전을 잘 치러 더 많은 중대 대상에 락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운행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발전기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관성바퀴 에너지 축적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순환 수명이 길며 출력 정밀도가 높은 등 특점이 있고 리튬, 린산철, 전지 에너지 축적은 용량 배치가 령활하고 기술이 비교적 성숙된 등 우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 에너지 축적 시스템은 전력망 주파수 조절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시스템 운행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1층 증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창구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전 단계 수속을 다그쳐 완수하고 전력 접속 비준을 조속히 획득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하고 운행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휘 태양광 에너지 충전 시설,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지능 부대 설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증가해 올해 안으로 대상 주체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북한은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전에 주로 지능형 생활오수 정화 설비를 생산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북은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일찍 조업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상 투입을 실속 있는 생산액과 효익으로 전환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강 장백산천 음료 생산 흐름선 설비 갱신 개조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북은 전방 계획, 운영 모시,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자금이 많고 효율이 높은 중앙 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 전단계 수속을 다그치는 한편 기계 설비 주문 제작을 다그쳐 올해 안으로 착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세 고급 음료 가공 대상은 주로 옥수수, 블루베리, 사과배 등 동결건조식품과 각종 과일 남세즙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북은 기업이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도 함께 들어주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대상은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북은 이 대상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아 답사하고 지도했습니다. 호가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금 조달 강도를 높이고 여러 방식으로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 자금 사슬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기계를 잘 배치하며 진도를 힘써 앞당겨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가수 세탁봉사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북은 공예기술, 인력 수요, 주문 획득 등 정황을 문의하고 나서 호텔 세탁시장 수요를 주시하고 장백산 주변 호텔과의 연결 합작을 심화하며 봉사 분야를 적극 확장해 안정적인 세탁 질과 효율적인 납품 능력으로 더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 장백산 농업관광 건강양생 대상은 주로 건강평가, 수면조절, 지능형 건강가옥 등 설비를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투자 규모,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면 다지기 등 착공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재반 공사가 맞물려 추진되고 병행 작업을 하게 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춘, 길림, 연길 등 인구가 밀집되고 소비가 활발한 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척하고 협력 대리업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오프라인 건강양생 봉사망을 배치해 기업 경영 고익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안도현의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건설은 투자 장성을 견인하는 유력한 엔진이자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안도현 각급 지도 간부들은 대상의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유치, 락자,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 실속에는 대상 증가량으로 현역 경제가 난국을 타개하고 속도와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미착공 대상 대상을 작성하고 융자 대출, 전단계 수속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며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만들어 막힌 부분을 조속히 뚫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대상은 다그쳐 납입하고 미착공 대상은 다그쳐 착공하며 새 착공 대상은 건설 속도를 높이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 조업을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의 자금, 일반 채권, 전문 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대상 실행 가능성 연구와 전단계 론증을 착실히 잘해 국가 투자 방향이 부합되고 락착 실시 조건을 갖춘 일련의 량질 대상을 규협 포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후 복구 재건을 둘러싸고 교통, 수리, 통신 등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든든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돌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조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겨냥해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천품에 적합하고 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량질 기업을 정확히 겨냥해 자주 방문하고 고효율적으로 협상 연결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더 많은 제조업 대상에 락착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충족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문금철과 주 직속 관련 부문, 안도현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18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성당위 성정부의 깊은 종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조직하에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전성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앙양된 정신으로 단결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폐막식에서 총심판장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은 집단과 개인 명단을 선포했고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선수 대표들이 자원봉사자 대표들에게 꽃을 들여 진심 어린 격려와 충심으로 드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정부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회 깃발 이양식 현장에서 성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총, 매하신구 당사위원회 위원이고 관리위원회 부주임이며 부시장인 왕효매와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공동으로 길림성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대회 깃발 이양을 완수했습니다. 폐막식 현장에서 주최지인 매하구시와 차기 개최지인 연변주에서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주에서는 민족 특색이 넘치는 문예 종목 흥겨운 장고춤을 선보였습니다. 열정적인 연변 인민들은 정체로운 공연을 통해 차기 운동회 연변에서 만납시다라는 진심 어린 초청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매하구시에서는 창작 가요 연창 행운은 우리 곁에 매하 생활, 경기장에서 꿈을 쫓아 비약하는 청춘을 공연해 이번 성회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뛰어난 성적을 거뒀는데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따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첫 자리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연변 대표단과 선수 4명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아 높은 경기 수준과 훌륭한 체육도덕 풍모 그리고 민족 전통 체육 사업에 대한 우리 주의 중시와 전승을 보여줬습니다.
0: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 박람교역회가 일전 장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30개 우수농업 기업을 선정해 전시에 참가시켰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연변 특색 농업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빛내면서 연변 현대 농업의 발전 활력과 변강 특색 산업의 매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연변 전시 구역은 연변의 아름다운 산수 풍무와 흙토지 농경 문화의 깊은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전시 구역에는 인삼, 령지 등 장백산 림지의 친귀한 특산물과 연변 입살, 연변소 등 지리 표지 우수 제품, 막걸리, 특색 과일주, 산나물, 찰떡, 특색 지짐 등 민속식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룡정 장백산 분복 청진유급위원회사 총경리 장조흠입니다.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고 성내는 물론 성미에서도 일부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변 소고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박람교역회는 우리 성에서 농업 성과를 전시하고 산업 경험을 교류하며 상업 무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박람회 기간 우리 주에서는 전방위 다각도로 연변 생태농업 우세와 향촌지능 성과 민속 특색 매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 특색 현대농업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의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시장처 처장 두우큐입니다. 이번 농업 박람회는 연변의 특색 농업을 대외 전시하는 중요한 장부이자 생산 판매 연결을 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전시회 자원에 의탁해 생산 판매 경로를 넓힘으로써 전주 량질의 생태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추동하겠습니다.
1: 주변경 인구 조합 발전 촉진회 학업 도와 꿈을 이루기 행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부기업 연동 공익 역량 결집 방식을 통해 전체 학령 단계를 포괄하는 상시적 학업 지원 프로젝트를 내와 우리 소 변경 지역 곤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힘쓰도록 정밀 지원하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조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 전개에 관한 결정과 연변조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지원 사업실시 방안을 대독했으며 학업지원 프로젝트 합작협의서 및 대학꿈 이루기 자선학업지원 프로젝트 기부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은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프로젝트와 대학꿈 이루기 자선 학업지원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그중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사업은 훈춘, 도문, 용정, 활용, 안도 5개 변경 현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재학 중인 도시 최저생활보장 비기숙 학생을 지원하는데 매년 고정 지원 규모는 약 230명, 총 지원 금액은 19만 원입니다. 지원 기수는 소학생 한 명당 매년 750원, 중학생 한 명당 매년 875원입니다. 프로젝트는 봄, 가을 두 학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교육 개통에 의탁해 학생 정보를 조사 검증하고 학습 보조금은 학생의 보호자 사회보장카드에 직접 지급합니다. 대학꿈 이루기 프로젝트는 촉진회가 조자선 총회에 10만 원의 전문 자선금을 기부해 전주 최저생활보장 빈곤해탈 가정에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전일제 전문 학교 이상 학교에 합격한 신입생을 지원합니다. 사전 기초조사를 거쳐 전주 기본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150명 정도인데 9월 말 전까지 학습보조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주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우리 촉진회는 연변 변경 지역 특점에 입각해 전반 학령 단계 학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해 전문 자금 전용, 전 과정 공시, 폐쇄 순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 자선 부문과 연합해 정밀 조사, 엄격 심사, 장기적 후속 방문을 함으로써 모든 애심 자금이 아이들에게 쓰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운영 기제에 따라 우리소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정보 확인, 장기 후속 방문을 책임지고 촉진회에서는 자금 조달과 공개를 통괄하며 조자선 총회에서는 대학생 학습 보조금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0: 연결시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노선이 18일 정식 운행됐습니다. 서류의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BRT 2기 서시장 북쪽 정류소입니다. 이 정류소는 양측에서 승하차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정류소의 안내 표지판, 자체 개찰기 등 시설들도 이미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승차 절차에 따라 승객들은 정류소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요금을 지불한 후 개찰기를 통과해 대기구역에 들어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반 공공버스와 달리 쾌속 공공버스는 정류소에서 미리 검표하고 정류소 내에서 대기하는 모식을 취합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서면 버스 바닥과 플랫폼 높이가 같기에 승하차가 더 편리합니다. 버스는 정류소에서 출발한 뒤 전용 차도에 진입하기에 운행이 평온하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장충 관광객 성당용입니다. 방금 기차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버스 정류소를 보니 우리 장충과 완전히 달라서 아주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의 효율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길 승객 왕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23선 공공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차가 막히지 않고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직접 타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BRT 2기는 인민로를 따라 배치됐으며 총 길이가 2.75km입니다. 연선에는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소학역 등 4개의 지능화 정류소가 설치됐습니다. 선로는 서쪽으로 이미 운행 중인 BRT 1기와 빈틈없이 연결돼 연길서역에서 도시 동부 진학구역에 이르는 동서방향 쾌속버스 대동맥을 관통했으며 고속철도역, 대학교, 정무구역, 대형 상업구역, 주민구역과 학교를 연결했습니다.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 운행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2기는 서시장 북역에서 진학소항역까지 총 4개 정류소, 7개 플랫폼을 설치했으며 10여 갈래 공공버스 선로가 경유합니다. 플랫폼은 동행과 서행으로 나뉘는데 동행 플랫폼은 동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고 서행 플랫폼은 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주민들은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 운행 방향을 확인하거나 현장 사람들군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기 플랫폼에서도 계속 동일 정류소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0: 서시장 부격, 백리성역, 덕면호텔역은 쌍방향 정류소입니다. BRT 정류소를 출입할 때 행인들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BRT 전용 통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연결 도시구역 동서를 관통하는 쾌속 대중교통 통로가 형성됐습니다. 향후 연결시에서는 BRT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도시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신시대 기청사회질이 수요에 적응하고 자질 높은 사회구역 전임 사업일꾼 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공석인 도시사회구역 사업일꾼 전임 일터 30개에 대해 공개 초빙을 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의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설립대회 및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활동에 관한 내용에 이어 최고인민검찰은 공안부에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사건 처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 습금형 총석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착실히 구축하자 등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설립대회 및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활동이 개최됐습니다. 회에서는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준비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규약과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원대회 선거 방법을 표결에 채택했으며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부회장, 비서장, 부비서장을 선출하고 촉진회 현판을 수여하고 촉진회 책임자들에게 초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를 설립한 취지는 기존의 구축사업 주체가 단일하고 참여도가 부족했던 한계를 타파하고 민족단결진보 구축이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전민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주동하며 상하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민족사업 조직체계를 보완하고 전 사회가 민족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도를 건전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으며 실효적으로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촉진회는 기업가, 민족단결진보 모범, 문예사업 일꾼, 무형문화유산

전승이, 신사회 계층 인사 등 다방면의 사회 역량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즐기는 특색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양, 문화 침모, 공익 지원, 기층 치리 등 중점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이 8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은 연결시의 주요 민생양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전문화된 사회 양로기구의 공백을 메우고 로인들에게 보다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연결시 도시건설 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관리부 부장 위본양은 이같이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 건설을 소개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상은 연결시 연남로 남쪽 남강거리 서쪽에 위치하는데 총 건축 면적은 13,500평방미터이며 1호관과 2호관 부속 공간을 포함해 도합 3개의 청사를 건설했습니다. 1호관 뒤편으로 나가면 미니 공원이 조성됐으며 갖가지 운동기구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해서 로인들의 양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위본양의 소개에 따르면 주체 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성됐으며 8월 말에 준공 및 검수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검수에 통과되면 관리 부문에서 운영 방안 개선, 봉사팀 구성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대상이 가능한 빨리 공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본양은 해당 양로봉사 중심은 의로 양로복합 운행이 특색이며 정식으로 사용되면 집중 양로봉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연결시 양로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에 이어 연결시 제2인민병원 대상에 8월 말 공사를 마무리 짓고 9월에 정식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첫 의료와 양로를 결부한 종합성 공립병원인 이 대상은 총 투자가 1억 9,600만 원이며 부지 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주로 문진급진 종합청사, 내과 병동에 관련 부대시설을 건설하게 되는데 병상 18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9월에 착공됐는데 주체공사 완성, 내과 외과 병동의 실내 장식, 창문 설치, 외벽 공사와 문진 종합청사의 바닥, 천정 마감재 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결시 제2인민병원 당위서기 임호림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연결시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 등 의료기구를 통합 승격시켰습니다. 이 병원은 장외과, 안과, 구강과, 중립과, 내과 등 기본 의료 봉사를 제공하는 위해 공립병원의 우세를 살려 사회구역 공공위생봉사 기능을 제공하고 의료 양로를 힘있게 추진하며 구역 내 응급, 중점 환자 치료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대중의 진료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1전 최고민 검찰은 공안부는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한 폭력 범죄 승인 소추 사건 처리에 관한 약관의 규정을 연합으로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총 15조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의 중대한 폭력 범죄 승인 소추 사건 법률 적용 기준을 가일층 명확히 하고 사건 범위 정황의 악랄함의 인정 조건 승인 소추 절차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해 세부 규정을 마련했으며 관용과 엄정을 결부시키는 형사 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예방이 곧 보호이고 처벌 또한 구제라는 원칙을 견지해 승인 소추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법에 따라 승인 소추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형법 수정안 11회는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이 고의살인, 고의상해죄를 범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아주 잔혹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으며 그 정황이 악랄하고 최고민 검찰원이 승인을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법실전에서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범한 죄가 구체적인 죄명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규정은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실시한 행위라고 분명히 함으로써 죄명 인정의 피해단으로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관용과 엄정을 결부시키는 형사정책의 정확한 관찰을 실현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은 승인 소추 전이라도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관심사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 심사, 구금 필요성 심사, 범죄 혐의자의 성장 과정, 가정 상황, 성격 특징, 사회적 교류, 범죄 원인, 범죄 후의 표현, 감독 교육 등 정황과 피해자 가족의 의견 등 검찰기관이 밝혀야 할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검찰원이 이런 유형의 사건을 처리할 때 마땅히 범죄 혐의자를 신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일전에 국무원은 전민신체 단련교회 2026년 2030년을 인쇄 발표하고 15시기 전민신체 단련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보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관형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제하며 전민 신체 단련과 전민 건강의 심성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전민 건강증진 공공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협력하고 모두가 참여하며 법치가 보장된 전민 신체 단련 사업의 구도를 적극 구축해 전민 신체 단련 기본 공공봉사의 균형성, 접근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체육 강국 건강 중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했습니다. 2030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전민 건강증진 공공봉사 체계가 날로 완비되고 제품과 봉사 공급 능력이 끊임없이 증강되며 품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군중 주변의 장소, 시설이 더욱 충분하고 우수해지며 군중 체육 경기와 전민 신체단련 활동이 더욱 풍부해지고 전민 건강증진 공공봉사가 더욱 안전하고 규범화되며 각종 체육 조직이 질색에 발전하고 전민 신체단련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며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체육운동이 군중이 널리 참여하는 생활방식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인당 체육활동 장소 면적이 4평방미터 안팎에 달하고 1,000명당 사회체육 지도자가 3.3명에 달하며 경상적으로 체육단련에 참가하는 인원 비율이 약 40%에 이르러 국민체질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합니다. 교회에서는 10개 면의 주요 과업을 포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민 신체단련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 군중 주변 신체단련 장소 및 시설 건설을 진일보 강화, 풍부하고 다채로운 군중 경기 활동을 전개, 전민 신체단련 조직 봉사망을 완비, 과학적으로 신체단련을 지도, 봉사 능력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민 신체단련 발전 지원, 여러 군체에 차별화된 신체 건강 수요를 충족, 전민 신체단련 문화 보급, 전민 신체단련의 다양한 기능과 종합가치 발휘, 전민 신체 건강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표 과업의 완수를 둘러싸고 보장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전민 신체단련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민 신체단련 사업의 발전을 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실시와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해야 합니다.

일전 충공중앙국 국무원은 새시대의 사회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해 새시대의 사회사업을 강화할 때에 대해 보채했습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사업은 당과 국가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당의 장기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 사회의 조화와 안정, 인민의 행복과 안녕에 관계됩니다. 새시대의 사회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시종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와 20차 당대회 이래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당중앙 제20기 제4차 전원회의 포치를 착실히 실행하며 사회사업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을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사회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새시대의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관철해 나가며 새시대의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도대한 사회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에서의 당건설을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신흥분에서의 당의 호소력과 결속력,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당건설을 선도로 기층관리와 건설을 잘 들어주고 군중을 결집시키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을 잘 들어주며 중국 특세 사회주의, 사회관리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 새시대의 사회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고 고효율 관리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당과 국가사업의 전반 국면을 위해 힘써 봉사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당이 사회사업을 영도하는 체제 및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제하고 사회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보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 리론을 학습하고 관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사업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을 각급 당위원회 당조 리론 학습 중심 소조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으며 이를 간부 교육 양성과 사회사업 일꾼 양성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회사업 분야의 리론 선점 및 강연 기재를 완비해 향촌, 사회구역, 기업,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 등에 보급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당위원회의 사회사업 부문이 총괄적으로 조율하며 관련 부문이 협동 협력하고 사회 역량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 당조는 사회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려 정기적으로 연구 보채하며 중점 문제와 난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조직의 보급과 당사업의 보급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조직의 당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비공유직 기업 당건설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당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형 기업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혼합 소유제 기업 당건설 사업에 대한 분류 지도를 강화하며 실제와 결부해 소형 기업과 령세 기업, 개인 공상업자, 전문 시장 등의 당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조직의 당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조직의 개혁을 심화하며 사회단체, 기금회, 사회봉사기구, 사회중개조직의 당건설을 강화하며 도농사회구역의 사회조직이 향진가도와 촌사회구역 당조직의 령도 아래 기층관리와 군중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산업협회와 상회 임기교체의 규범화와 그 책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업종기풍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업계층 관련 당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취업계층 관련 당건설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하며 새로운 취업계층에 대한 배려, 결집과 봉사,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며 새로운 취업계층의 특징에 부합되는 사회보상 제도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당건설을 선도로 기층관리와 기층정권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당조직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층당조직을 튼튼하게 잘 건설하며 무기력하고 해이한 기층당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고 기층감독체계를 보완하며 군중의 신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층 정권 건설을 강화하고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당과 정부가 총괄적으로 조율하며 간소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는 향진가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집행능력, 인민을 위한 봉사능력, 의사 및 협상능력, 응급관리능력, 평안건설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층의 힘을 실어주며 향진가도 직책이행 사항 목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촌사회구역사업 사항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기층의 각종 격자화 관리 방식의 통합을 추진하고 기층 조직에 대한 과도한 명폐부착 정리, 정비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해야 합니다. 당 조직이 령도하는 자치, 법치, 덕치를 결부시킨 도농 기층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향촌 관리를 강화하며 사회구역 관리를 보완하고 시민 공약, 주민 공약, 촌민 규약 등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며 가정, 가정교육과 가풍 건설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군중을 결집시키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을 잘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 내신내방사업을 강화 개진하고 내신내방제도 개혁을 심하며 내신내방사업의 법치화를 추진하고 내신내방문제의 근원 정비와 미해결 내신내방문제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군체의 봉사관리를 강화하고 사상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각종 사회군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리익과 요구 반응 경로를 원활히 하며 각양 사회군체의 관심사에 적시에 응답하고 정성들여 군중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군중과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경로를 확장하고 당 조직과 당원, 대중단체 조직, 인민대표, 정협위원 등 사람들의 역할을 발휘시켜 모순을 맹아 상태에서 해결하고 기층에서 해소시켜야 합니다. 인민 건의 수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인민 건의 수렴 사업 제도를 급별, 류형별로 완비하며 수렴 경로를 원활히 하고 확장하며 성과 전환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원봉사 체계를 완비하며 자원봉사 문화를 육성하고 선진과 전행을 선발 선전하며 경려 보상 조치를 보완해 자원봉사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층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체계가 완비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실무적이고 효율적이며 운행이 효과적인 사회사업 법규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진지 건설을 강화하고 도농기층 봉사 체계를 완비하며 새로운 취업계층 등에 대한 봉사 기능을 높이고 사회사 봉사 플랫폼을 확장하며 사회사 봉사기구의 발전을 지지하고 규범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정보화 수단을 잘 활용해 지능형 사회구역 디지털 향촌 건설을 추진하고 군중요구 응답 처리 기재를 보완하며 사회사업의 디지털 지능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사업 일꾼 대우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교육 사업 일꾼, 사회사업 전문 일꾼, 자원봉사자, 사회사업 분야의 당사업 일꾼들의 역할을 발휘시켜 사회사업의 전문화 봉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사업 부문의 내부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자질이 뛰어나며 군중을 마음에 두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올바른 기품을 수립한 사회사업 간부 대우를 건설해야 합니다.

현대화 산업체계는 현대화 국가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이며 종합국력과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됩니다. 7월 30일 습금형 총사기는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 기술 돌파와 미래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신흥기간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전통 산업의 개조와 업

그래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거센 파도를 헤가르며 강력한 회복 탄력성과 활력을 유지해왔으며 그 반드시 그에 걸맞은 중대한 버팀목이 있는 법입니다. 올해 4월 습금평 총선에는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당면한 경제형시와 경제사업을 분석 연구하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제조업의 합리적인 비중을 유지해야 합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4월 습금평 총선에는 광동성에서 고찰할 때 깊은 기대를 전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실물경제에서 가상경제로 향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되며 실물경제를 버팀목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반드시 가속화해야 합니다. 로보트, 드론, 집적회로 등 산업이 빠르게 갱신되는 가운데 광동성은 시종일관 제조업을 근간으로 삼아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전국을 돌아보면 국산 대형 항공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부터 조선업의 3대 명주를 모두 갖추고 고속철도 기술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의 꾸준한 도약 끝에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14호 시기에 우리나라의 제조 부가가치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 30%에 달했으며 그 규모는 1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15호 교육 요강에서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실물경제 기반 강화 및 확대를 재반 전략과 과업에 초점을 놓았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제조 강국, 품질 강국, 항공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의 건설을 다그치며 실물경제로 성장 기틀을 마련한 중국은 계속해서 실물경제 의지에 더욱 광활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적 기회를 잘 잡아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선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더디게 나아가도 퇴보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해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들어줘야 할까요? 과학기술 혁신은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위한 전략적 버팀목이며 신질 생산력 발전은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신질 생산력 이론을 창조적으로 제시하고 중대한 포치를 내렸으며 전국적으로 혁신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계속 잘 추진해 나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하루 만에 수천 건의 발명 특허가 탄생하고 15개가 넘는 칩이 생산되며 4만여 대의 신에너지 자동차가 출고됩니다. 전략적 버팀목을 강화하고 필연적 요구를 파악하는 가운데 신질 생산력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 시대의 중국은 나날이 발전해 혁신력이 가장 빠르게 향상되는 국가 중 하나로 됐습니다. 정세는 우리를 재촉하고 또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과학기술 3대 회의에서 총서기는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시대적 도전에 맞서 고수준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같이 무겁고 사람들을 분발하게 합니다. 과학적인 경로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신성장 원동력 육성과 구성장 원동력 갱신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여러 차례 려닝 본계의 철강, 하남 락양의 베아링, 산서 양천의 발부 등과 같은 오래된 공장을 찾아가 전통산업을 일괄적으로 저급산업, 라쿠산업으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퇴출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곡한 가르침 속에는 경제성장과 취업, 소득을 뒷받침하는 토대에 대한 높은 중시가 담겨 있으며 신구성장 원동력의 안정적인 접속과 전환을 추진하는 신중한 판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서로 밀고 나아가며 산업체질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형태의 전환과 고도화를 실현해 철강, 방직, 조선 등 전통산업의 활력이 날로 왕성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해 고속철도, 태양광,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산업의 세계를 선도하고 체화, 인공지능, 량자, 통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축적하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 석탄 화학 공업과 신소재 등 산업을 정밀하게 육성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곡한 당부는 발전 동력으로 전환됐습니다. 장강 삼각주 세계성과 한계시는 분업을 최적화해 로봇 4시간 산업군 형성을 가속하고 있으며 청해는 염호 자원을 심도 있게 개발해 녹색 저탄소 순환 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으며 호남 소동시는 라이터 제품을 주력해 생산량이 전 세계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은 서로 맞물리고 각 산업 분야는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산업 기반은 갈수록 견고하고 강인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나라를 일으키고 실제 행동은 나라를 흥하게 합니다.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계의 전반적인 도약을 실현하는 것은 15시기의 중요한 전략적 과업입니다. 실물 경제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감으로써 중국은 현대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줄곧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자의 역할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위 설립대회 및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정활동에 관한 내용에 이어 최권민검찰은 공안부의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사건 처리에 관한 약관의 규정, 습금형 총석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착실히 구축하자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웅변 포부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발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입각해 차별화 발전에 능해야 합니다. 최근엔간 습금형 종사계는 지방에서 고찰할 때 각 지역의 부존 자원과 산업 기반에 입각해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부 웅안 신구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신구의 현실에 부합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육성해야 합니다고 요구했으며 절강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발전 우위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격려했으며 영하에서